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70년대 초 소모가 시계 공장에서 기계를 조립하는 노동자로 일할 때의 이야기다. 그때 상해 민간 전체에서는 불수강으로 만든 자각제탁 탄산 음료 뚜껑 따개가 큰 유행을 타고 있었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예술품이었기 때문이다. 뚜껑 따개에 새겨진 그림은 무척 다양했다. 손오공부터 우아한 백조, 바다의 친구 돌고래, 힘차게 달리는 말,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까지 당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 이 뚜껑 따개는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특별했다. 양면을 꼼꼼하게 가공하면 아주 윤기가 흘러 거울처럼 사람의 얼굴을 비출 수 있을 정도로 매끈해졌다. 여기에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을 통해 긁거나 다양한 무늬를 새기면 거울 같은 표면 위에 작은 꽃무늬가 나타나고 햇빛이 비추면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또한 각 뚜껑 따개의 입구 설계는 모두 다르게 만들어 실용성을 높였고 작은 둥근 구멍을 따로 뚫어 열쇠 고리에 간편하게 달 수 있도록 만들어 일상에서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랑받았다. 이제 소모의 공장 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자. 그분은 시계 공장에서 최고 수준인 8급 공인이셨다. 몸이 아주 뚱뚱했지만 금속 가공 분야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본 선생은 보통 오후 교대로 일했는데 저녁밥을 먹고 나면 꼭 3mm 두께의 불투명 강판을 꺼내셨다. 강판 위에는 이미 손오공, 독수리, 달리는 말, 아름다운 여인 등의 그림을 미세하게 그려두었었다. 그 후 소모는 테이블에 재료를 단단히 고정하고 칼로 구멍을 따라 하나하나 정성껏 끊어내고 매끈하게 다진 후 본 선생에게 건네면 퇴근 시간이 되었다. 뚜껑 따개의 정밀 가공 부분은 전적으로 본 선생이 직접 처리했다. 독수리의 깃털 하나하나, 말의 발굽 형태, 여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가느다란 다리, 섬세한 구두 뒷굽까지 굵고 가느다란 선을 자유자재로 구현하며 생생하게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작품의 눈 부분이었다. 눈은 사람 마음의 창문이라고 했다.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눈을 잘 그리지 못하면 전체 모습이 전혀 살아나지 않았고 반대로 눈만 예쁘고 생동감 있게 만들면 다른 부분이 조금 거칠어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시계 공장의 작업 환경은 매우 좋았다. 본 선생의 실력은 상해 최고급 금속 장인이라도 이런 손놀림은 따라할 수 없고 중식 보석 박힌 장신구에도 이런 정밀도를 갖춘 것이 거의 없어 서양식 장인 기술과도 비할 바가 아니라고 자부하셨다. 소모는 그저 본 선생의 말씀을 경청하며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체중이 100kg이 넘는 번 선생은 손발이 크고 특대형 바지를 입었다. 모습은 전체적으로 크고 뚱뚱해 보였지만 손놀림은 놀랄 만큼 정교하고 섬세했다. 통통한 당근 같은 열 손가락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뛰어난 손재주를 지녔다. 번 선생은 탄산음료 뚜껑 따개는 겉보기에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노동자는 정밀도와 결합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셨다.
말하는 사이에 번 선생은 낡은 철통을 꺼내고 안에 성냥갑 크기의 정사각형 강철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다. 손을 살짝 흔들어 정사각형 강철에서 또 하나의 강철을 꺼냈는데 소모가 받아보니 두 조각의 정사각형 강철이 모서리가 겹쳐 완벽하게 맞물리고 끼우고 빼기가 자유로웠으며 등불 앞에 비추어도 한 줄기의 빛도 새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 본 선생은 웃으며 이것은 자신이 17살 때 만든 수작업품이라고 설명했다. 보기에는 간단해도 실제로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본 선생은 요즘 공인들은 37살, 47살이 되어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소모는 정사각형 강철을 보며 본 선생이 47살이 되면 이런 정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물었다. 하지만 본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모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 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호생은 처음 작은 공장에 배치되었고 1년 반을 그냥 보내던 중 부모님의 인연으로 금속제품 회사에 구매원으로 옮겨왔다. 업무상 자주 출장을 다녀야 했고 덕분에 몇 명의 기차 승무원과 친해지게 되었다. 표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친한 승무원의 도움으로 우편 기차에 무료로 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호생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여름의 우편 기차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들었고 밖으로는 백양나무와 넓은 들판이 빠르게 뒤로 사라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각 역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몇 개의 우편 주머니를 던져내고 다시 새로운 우편 주머니를 회수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기차는 언제나 앞으로 달렸다. 다른 승무원들은 문 앞에 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 지루해지면 천 우편 주머니 더미에 놓어 편지를 꺼내 읽곤 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 사이의 연락수단이 오직 편지뿐이었고 그 양이 매우 많았다. 기차 승무원들은 편지를 보는데 익숙했다. 먼저 글쓴이의 서명과 필체를 살펴보고 오래된 붉은 테두리의 공공기관형 봉투, 소가죽지, 재생지 봉투 등 겉모양은 상관없이 부채처럼 펼쳐 중요한 편지를 골라내곤 했다. 마치 포커 게임을 하듯 편지를 선택하고 전개한 뒤 다시 우편 주머니에 넣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호생은 보통 문 앞에 홀로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은 지저분했고 문 밖에는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 외로운 집들, 소와 양의 모습 등 모든 것이 서류 없이 흔적 없이 지나가고 빠르게 뒤로 흔들리며 사라졌다. 기차가 강을 지나 철교에 오르면 층층이 높은 철 구조물 사이에 주아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 기사가 경적을 울리고 오르막길에 들어서면 부기사는 몇 포대의 석탄을 더 넣었다. 호생의 가슴 전체는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석탄 가루가 머리카락 사이에서 흘러내려 목과 머리 사이에 쌓이고 심지어 눈에도 들어가 두 눈이 아팠다. 눈물이 나와도 호생은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주하가 몇 년 전 농촌으로 내려가 살았고 연락이 거의 끊겼으며 반년 후에 한 통의 편지를 써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편지에는 주아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주아는 호생에게 편지를 늦게 쓰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했고 자신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며 잭 런던 전기를 비롯한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왔다고 알렸다. 정착한 곳은 조선족 지역으로 쌀과 매운 음식, 떡국을 먹고 살고 있으며 집마다 창문과 바닥이 깨끗하며 전통적인 풍습이 남아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상해에서 길림으로 가는 기차에서 한 여학생이 추락해 다리를 잃고 상해에 남게 된 안타까운 일도 전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주아는 호생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당연한 것이고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으며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세상의 추악한 모습은 웃을 가치도 없고 인생은 단 한 차례의 황량한 여행일 뿐이라고 적었다. 편지 끝에는 답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것이 순리롭기를 바란다고 남겼다. 허생은 주아의 편지가 영원한 이별의 통보일 줄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주아의 편지를 더 받고 싶었지만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을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주아가 떠나기 전 돌려준 책 속에는 메모지가 끼어 있었는데 위에는 지나간 시대는 이미 다시 오지 않고 인생은 한 차례의 황량한 여행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 메모지는 허생에게 1967년 가을 중산 공무원의 기억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다. 그때 호생은 조아와 함께 화동 지역의 한 관광지를 보러 갔다. 공원은 황량하고 조용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찾아다닌 끝에 거대한 오동나무를 발견했는데 나무 껍질은 뱀 표피처럼 거칠고 몸통은 두 사람이 함께 안아도 감쌀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주아는 이 나무가 100년의 황량함을 간직하고 있다고 중얼거렸고 호생이 손을 잡아도 조용히 손을 떼며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찬바람이 불고 마른 잎이 파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공원에 울렸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94번 버스를 타고 조양 신천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조아는 황량한 기분이 든다고 허생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마침 버스가 도착했을 때 독특한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탔다. 그들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상해에서 유행한 여러 개의 지퍼가 달린 운동복에 짧은 바지, 선명한 색의 양말을 신고 있었다. 당시 상해 시민들은 대부분 푸른색, 회색, 검은색의 단조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옷차림은 거리의 특별한 생동감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주아는 이 색채의 강렬함에 감탄하며 과거 요공들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비교했고 호생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70년대 초 상해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을 넘어 장인의 정성어린 손맛과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아련한 마음 그리고 그 시대만의 독특한 풍경을 함께 담고 있다. 정교한 뚜껑 따개 하나에 담긴 장인의 정신, 황량한 인생을 생각하며 서로를 그리워했던 호생과 조아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간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0: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도강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이라면 찾기도 쉽지요. 그리고 바로 일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층, 3층, 4층이 모두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도강중년에는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확한 진단을 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고 효과성이 우수한 이런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우수한 과실이 여기 많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찾기만 하면 와,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하던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그리고 어지간하게 되면 오랜 질병 가운데서 잘 낫지 않던 질병도 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니까 좋은 치료가 얻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흠과 구강이라고 했죠. 흠과 구강이라고 하다면 거창,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치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체 구강 내의 문제는 여기를 찾아가게 되면 다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치주염이 있거나 치아 결석이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물론 아주 간단한 빠른 방법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강 내에서 어디에서 출혈하거나 염증이 생긴 걸 그대로 포기한다면 직접적으로 심장 혀를 감염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내의 출혈, 구강 내의 염증, 심장과 관련 있는 문제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직접 흠과 구강에 찾아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아주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치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이문난 점들을 문의할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구강 검사를 준확하게 해드리게 되어 있고 이빨을 씻기도 하고 그 외에 여기에서는 주약에 치아를 셋 이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틀린

0: 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치아를 고정하면서 특히 임플란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여기 와서 치아를 하시고 나서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병원이 코앞에 있는 걸 몰랐다 하고며 어떤 분들은 치아를 한 날에 특히 틀니 같은 거 한 분들 가운데서는 다른 데서 했는데 음식을 내리 누를 수 없습니다. 입가에 아파서 여기 와서 한 분들 가운데서는 첫날부터 찰떡을 뜰 수 있더라 고기를 씹을 수 있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아무튼 여기 도강중년의 치과는 아주 우수한 치과의사 몇십 년 한 치과의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하고 구강 내 일체 문제 치과 문제를 해결해 주게 돼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2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조일만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이라면 간단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잘 뇌가 계시는 걸 알고 있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중풍, 중풍 후유증, 관심병, 고혈압, 현운증 이런 걸 치료하는 데서는 기본으로서 딱 구강 그 검사를 해보고 당신은 언때 중풍이 왔겠구만 언때면 중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 정도 끝이 확인할 수 있는 로중이 저명한 심장내혈관 전문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갑상선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직접 심장을 범하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문제는 또 조일만 선생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여러가지 질병 가운데서 말초신경염 그리고 메뉴종합증 신경성 두통 완고성 두통 변두통 이런 것도 다 해결하게 되었고 여러가지 골가 문제 완고성 인후염 이런 것도 조일만 선생님 찾게 되면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쌓게 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질병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확실한 진단과 거기에 처방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일만 선생님 따라가면서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 최기명 주임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주임 이학적으로는 쓴 주임이사고 제일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적으로는 최기명 원장 이렇게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선생님께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피부과 전문의에 속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조만간 뭐 내게 이제 후유증이 좀 있고 뭔가 혈압도 좀 높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고 목 내티 자꾸 뻣뻣하면서 머리형 되게 아픕니다. 지금 딱 얼리 자꾸 줄 뻗치냐
0: 네.
2: 근데 혈압이 또 약 먹으면 조금 나는데 또 나쁠 때는 또 막 많이 나쁘고 또 나쁠 때는 확 나고 이렇습니다. 그게 온종일 안 됐대다.
0: 아 그래요. 혈압의 네.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있습니다. 예.
2: 네. 그리고 손끝하고 손끝이 자꾸 저리고 저녁이면 또 다리가 자꾸 치어 올라옵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 도강병원에 니맹기 선생님이 첨약을 두 주일을 먹었습니다 지금.
0: 예.
2: 걔네도 약도 떨어지지 않게 효과는 좋습니다 지금.
0: 예.
2: 벌써 머리가 아프던 게 머리술 아프고 예. 뭔가 뭐 이 뭔가 뭐 대치를 먹고 보다든지 많이 났습니다.
0: 그
2: 혈압도
0: 예.
2: 혈압이 온종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 지금 치료받으러 가려고 예약하려고 그랬다 리맹규 선생님.
0: 리맹규 선생님 중리학원을 졸업하고 당초 중리학원 졸업하고 예. 20몇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게 되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방면에서 예. 확실한 효과성으로 인해서 손님이 밀릴 정도로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이야기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2: 예. 청량 먹을까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이 어지럼증이 나서 나 땐들이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모르는 것 같이 땐지 막 조금 나왔었죠.
0: 그렇죠.
2: 이번에는 점량 뭐가 많이 났습니다.
0: 심장과 예. 뇌혈관 중리는 단순한 한계 과실을 엄격하게 예. 딱 분류하는 것 아니니까 종합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갈때 예. 우리 딸이 그 치과를 가겠는데 우리 딸이 그 입금이 그 이빨이 밑에 불어나서 막 공개했을 때다. 그게 자꾸 그렇단다. 그래 이빨이 하면 염증 온갖 들어왔을 때다. 그래 같이 가려고 또 치료받으러 가려고 그래.
0: 찾으세요. 예. 그러면 해결받지 않으려고 두 분이 예.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리명길 예. 선생님하고 그리고 치과에 예, 네. 예, 두 분의 예약을 넣어 있습니다.
2: 네,
0: 다시 전화번호 되면 됩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예, 잘 치료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도 예, 우리 저

0: 집에 있는 부위가 저기 한쪽 부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방석을 못 들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 그래서 내 방석은 나는 뭐 집에서 그 할 일이 없으니까 방석 많이 듣습니다.
1: 예.
0: 그 전번에 소개돼서 이 우리 그 옆집 분이 이 신장 때문에서 어쩌면 한 20년 됩니다. 그 고생한지.
1: 예.
0: 예, 그래가지고 맨날 볶아내 두부두부에 요알링이 참 불러갑니다.
1: 아, 어, 그래요. 예예.
0: 불시에 심장이 딱 막 아예 올라올 지금 바빠가지고 막 요알링 불러가지고 몇 번 가는 거 봤습니다. 네.
1: 예.
0: 그리고 또 병이든 또 그 범퍼나 이렇습니다.
1: 예.
0: 이게 뭐냐면 벤트나 이렇다가는 불시에 이게 발전하셨으니까. 예. 예, 그래서 내 말을 한다 소개돼서 저기 뭐니까 동암병원에 지금 좋은 저기 지금 의사 저기 전임한 선생님 쯤께 이분은 뭐 병원도 많고 우리 전임 기림형에서도 알아주세요.
1: 아, 그럼요. 예,
0: 예 전임 의사라고 이래서 니 다른데 가도 말 거기 한번 봐라 우쯤에.
1: 예,
0: 그래서 뭐 진단도 잘하고 또 약 처방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낫겠는데 가봐라. 그래서 이제 예 한 그러니까 열 보름 됩니다. 두 보름 그래 열 적감약에 이분날 야근날 됐습니다. 야근날 먹고 보니까 제자분도 여기 좋아지고 쨈니까 예 막 이렇게 숨이 거리 조금만 나가 그래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다고 그랬더라고요.
1: 예.
0: 예. 뭐 집에서 일도 못하고 큰 일도 못하는데 요 시간에는 뭐 아유 편안하고 예 잠도 잘 자고 지금 예 나가 많이 활동해도 많이 했다 그래서. 첨약을, 첨감제하는 기구수로 이렇게 효과 잘 볶았다. 두 번째 약은 이번에 지어보건데 완전히 좋단다, 지금.
1: 예.
0: 예, 그래가지고, 나하고 그랬더다. 야, 이 사람 그래도 요번에 좋은 인사를 이번에 만났다고. 예, 자기도 많이 돌아다니면 신장병에서 여러 곳에 다니면 뭐 많이 검사해봤을 때다.
1: 예.
0: 예, 그닥치 좋은 효과를 못 보겠는데 이번에, 예, 여기 가서 동아병원에 가서 지금 이런 저희만 선생님들과 이제 좋은 효과 볶았나. 야, 이렇게 좋은 인사만 찍어서 바짝 치료하겠다고. 오늘 또 예약해라. 또 오늘 더 가게, 한 번 또 가겠다고.
1: 예, 조인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찾아오세요. 예, 예. 예,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아, 예. 저도 이 지금 도광증원에 저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치료를 받으면서 원래 뇌종색이 있어갖고 항상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뭐니까 언어 그걸 했어도 언어 장애에 있어서 말이가 잘 안 될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걸음이도 어쩔 땐 잘 안 되고
1: 그렇지 종합을 그렇죠 예. 신경마비가 신경중추가 예.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3: 예. 그리고 혈압도 엄청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예. 좀 힘들었습니다 약도 좀 써보고 했는데 그냥 효과도 났다가는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 이 다이만 선생님 약을 두 번까지는 지금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효과가 형좋습니다. 이런 증상이가.
1: 많이 개선 가져왔죠. 그렇죠.
3: 예, 내절로도 알긴다. 이 걸음걸어도 예,
1: 그렇죠.
3: 이렇게 예, 어떠된 계단 오르내리거나 할 때도 예, 이런 거뿐한 감도 있고.
1: 마음의 숫자가 예, 확실하게 머리, 생기죠. 예.
3: 예, 머리도 벌써 예, 이렇게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또 무슨 증상이 되는가 하면 계속 잠은 영 잘 자는 것 같은데, 낮에랑 계속 잠 못 자는 것 좀 아픈 모양합니다.
1: 예.
3: 영 피곤한 것 좀. 이런데 이 증상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이 남도 이 무릎 관절에서 예, 좀 많이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예.
3: 친구도 하고, 친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 지금 이 무릎 관절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특히 날이 좀 흐리다 하면 벌써 이 내 관절부터 알린다. 통통이 막 이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1: 그러면.
3: 근데 지금 이 증상도 지금 형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좀 났을 때 치료를 좀 더 받다가 지금 더 하자고 소리 지금이 오늘 지금 가려고 예약하자고
1: 전화 아, 그렇게 하세요. 오늘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찾아오시면 조일만 선생 볼 수 있으니까 잘 예약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찾아오시면 그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돼 있을 겁니다. 시름 놓고 찾아오세요.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언니 아들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아파서 왔습니다.
1: 예.
4: 예, 저 주진간 있고 예, 지방간 있습니다.
1: 예.
4: 그래가 예, 암에도 낫고 일했는데 리민결 선생님 약을 쓴게 지금 예, 땀에도 정사이 됐습니다.
1: 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예.
4: 쉽지요. 예, 위에도 아프고 예, 그저 피도 많이 나고 지금 자꾸 설사했습니다.
1: 예.
4: 아무 약 써도 아이 되는데 아이 그 리민결 선생님 약 쓴게 지금 설사 아이 하고 예, 술을 먹어도 이렇습니다. 그래도 위도 아이 아파 배용 잘 먹습니다.
1: 예, 리민결 선생님 뭐 위장, 비장 그리고 간, 담낭, 장도 이걸 포함해서 위주로 이거 하면서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실한 진단이 난 다음에 리맹길 선생한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2차, 3차로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곁에 자기 아는 식구들, 다른 친구들 함께 모시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효과성이 드러나게 지금 사회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
4: 이거 예, 그리 높은 데서 아이 빼내렸단다. 이런 게 이 좀 이제 발이 한짝이 이렇게 세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시도 하고 빌고 다 해야 돼. 이런 아이 꺼내서 썼는데 계속 아파 한 곳에서 지뢰도 아이들 여기 지뢰한 게 아이고 김도 넣고 그래더란다. 전기 지문 넣고 이래더란다. 예. 그거 다 아이 아픈다 또.
1: 어, 그렇죠. 예예. 예.
4: 예, 이빨도 또 한국이 비싸다 또 이렇게 이빨도 지뢰하고 두 가지를 예약하겠습니다.
1: 아, 치과하고 리명교 선생의 예약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4: 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저일만 순세 그런 러 환자입니다.
1: 예.
5: 어제 그런가 하면 저는 중풍 다섯 번 왔다 갔습니다.
1: 예.
5: 그래, 그 후유증은 선발이 나아되고, 춤 느껴지지, 흘리고, 말도 봐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선생님이 치료로 여섯 번 갔다, 그러고, 출구도 하고 한 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에 어째 기절이 바뀌어 그런지 또 머리가 흐리투분해서 저번 주에 가서 청약을 재다 먹은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납니다. 그래, 오늘이 또 한 번 더 갔다 올 거 안에서 그래, 예약한다.
1: 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야기 됐으니까 시간을 잘 파악하시고 제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우리 동생 남편이가 그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지금 셋째고 싶고 말소리 신경염이 있어가지고 어, 발이 아파하고, 손도 또 방석이 쓰지 못하고, 단수요, 이런 자꾸요, 방석은 남이 도움이 없으니 입지 못하고 해야 된 게, 어제는 그 손은 안 됐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옛날 집이 무지개 이렇게 마사지도, 그, 뭐랄까, 뭐 탈지 못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어제는 마음대로 이렇게 마사진 것도 수리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1: 신경말초염이 와서 그런 겁니다.
6: 예, 예. 예. 예. 그래서 한국이, 그런 뭐랄까 일하다도 그게 지내 이렇게 라사라 재우지 못해서 집어와 됐는데 어제는 또 다시 가겠답니다. 그래서 19일 비행기 표는 끊었답니다. 그래 가기 전에 예약도 짓겠다고 그런 뭐랄까 오늘이나 그 금요일날로 예약해달랍니다.
1: 예, 조일만 선생 그러죠.
6: 오늘이 복잡하지 않으면 어제 가겠다.
1: 아, 오세요. 어제 오세요. 그분은 말이 오전이지만 해도 환자가 넘어난다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하게 되어있으니
6: 좋겠니?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6: 예, 선생님, 예. 우리 그 동서, 그 뭡니까, 봉가지 조카가 이렇게 그 숙진을 해가지고 고생하가지고 최기명 선생님이 약을 이제 한번 가져다 줘다 먹었는데 이, 이렇게 돌이 뭐 세트 먹기 전에 벌써 다 이렇게 빨간 돔이 싹 색깔이 죽어서 가라앉더랍니다.
1: 아,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원장 선생님께서는 예, 예, 예. 피부과에서는 나라에서 전 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리입니다.
6: 예, 예. 바른 약 쌓이 바르고 그 소약 먹었는데 그렇게 좋더랍니다.
1: 예, 최기명 주임 선생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6: 예, 그 내일 예약해 주시죠.
1: 예,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6: 예, 예. 오늘 두 분을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 예,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한 분은 리광호 중리 안마산 선생인데요.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일본에서 22년간 중리 안마를 하다 고향에 돌아와서 안마를 하시는 리광호 안마산 선생 계십니다. 견주, 왕출저, 근만성요통, 요추간반 탈출, 자골신경통, 무릎관절 동통 이런 걸 포함해서 어지간한 동통은 이 선생님 안마를 받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튿날에 걸어보면 안마를 받을 때면 숨이 넘어가는 것만 해도 때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걸어보게 되면 법학이 원래 아기 걸음처럼 법학이 졸봤는데 법학이 팍팍 나가고 허리를 쭉 펼 수 있고 법학이 커지고 동통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주요하게 지금 남은 시간은 거의 여러분들한테 척추치료이익이라는 게 도강중년 3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수고하십니다.
2: 네.
1: 안녕하세요.
7: 저는 이명희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7: 담남도 나쁘고 지방간이 있으니까, 예. 아, 달걀도 못 먹은 겨라고, 예. 저한테 아이들도 입도 뜨겁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있으니까, 그냥 늘상 그 턱걸이 아프고, 맥이었고, 예. 오른쪽 옆구리 무지간이 키워내서 저녁에 돌아누울 때는 손을 밥들고 돌아누웠는데 지금 이런 증상들이 아 지금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나서서 어떤 후에 담낭은 달걀도 먹을 수 있고 지금 주문도 먹고 있습니다. 안 주문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지방간이 오른쪽 옆구리 키우던 게 지금 예, 처음에 바쁘고 그랬던 게 지금 일 없습니다.
1: 예.
7: 예, 예, 이래니까 옆구리 아예 앞에까지 영,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1: 예.
7: 그래서 예, 우리는 예, 제 동생도 그렇고, 집안 아주머니도 그렇고, 옆에 집 분도 그렇고, 예, 이, 제가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게 여러 가지 때문에, 어쩌면 예, 좀 여러 번 다녔습니다. 이내길 선생님들은.
1: 예.
7: 그러니까 제가 효과를 보는 거 보고, 그래. 모두 거기 가서 예, 지금 이명길 선생님들 치료를 예,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1: 이명길 선생님들 이야기 없으면 가서 기다리기 바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 되는 겁니다.
7: 예. 예. 그리고 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하고 내일 옆에 집 할머니의 입 치아가 빠진 지 한 달 된답니다. 그래서 도봉 찍든지 하든지 어떻게 거 가서 이사를 배우면 알겠지 뭐. 그러니까 이사 시킨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1: 예, 치과하고 리맹길 선생 이야기 됐습니다. 리맹길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예, 예.
7: 그래서 예, 두 분 갑니다. 그분은 치과고 저는 이명길 선생님들 가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약됐습니다.
7: 예,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병 치료에 관한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치료 이기가 여기 들어왔는데요. 도강중년 3층에 가게 되면 척추 그 병 치료 스피인 MT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뭘 말하게 영어로 말하면 스피인 MT를 하는데 이것은 척추병 치료 새로운 이기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미국, 한국, 중국, 3국 건강학자들이 연합으로서 개발한 우수한 척추치료이기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세계상에서 지금까지 나온 데 이야기다면 제일 선진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사무의 제약 교정치료이기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무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칼을 대지 않습니다. 결국 의창으로서 그 뭐 그 전자칼을 엮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직접 싸움의 정상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딱 컴퓨터로서 이 이료기계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작용한다 이게 다 나타납니다. 결국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어느 부위에 다슬이 더 힘을 가강하라고 이렇게 싸움의 정상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해주는 새로운 척추병 치료이기가 바로 도강중년 3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피인 MT를 하게 되는데 이거 기억하기 바쁘니까 그저 척추치료이기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척추치료이기는 전 세계 범위 내에서 전출 범위 내에서 제일 선진적인 비수술 싸움의 제약 교정계통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컴퓨터로서 보면서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을 더 가강하고 어느 부분을 더 약하게 하고 어느 부분이 아픈 부분이라는 게 컴퓨터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수한 척추병을 치료해주는 새로운 이기가 나왔는데 척추병이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척추병 증상을 모두 막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치료율은 100분제 86에 해당, 제일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100분제 86에 해당하게 되어 있으면서 원래는 100분제 96 정도까지 96부터 86 이 정도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이 치료기를 쓰게 되면 통통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래서 주약에 여기에 딱 가시게 되면 내가 만약 여기 그 국가병원에 제일 낮아서 시립병원, 그리고 뭐 저기 저희병원, 견남연면병원 이런 몇 개 병원에 진단을 갖고 가게 되면 직접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원에서 찍은 CT펜 같은 게 있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입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원에 그 진단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주약에 우리 척추마병이라면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통통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수술하자면 수술은 펑션이 커 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들 건데 수술한 다음에는 원래보다도 더 걷기 힘들고 계단에는 이 정도까지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들이대기 무서워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미국, 한국, 중국 여기에 건강학자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쌈웨이 제이아 치료 방법이라는 이런 그 의료기계로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일단 찾아가시게 되면 한 개 치료 과정은 열흘 내지 20일입니다. 하루 건네시 하게 되었는데요. 딱 컴퓨터로서 몽땅 그거 조절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 그 컴퓨터 저기 댄센서를 한번 보셨죠. 보통 그 위창 수술하는 거 위창 수술은 칼을 대고 전자기기로서 이거 조절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건 칼을 대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자기기로서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 치료율이 100분제 86 내지 96이라고 이렇게 인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경추병, 그게 지금 척추의 퇴행성 질병, 척추의 퇴행성 질병은 아래 또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이라든지 척추 만곡증이라든지 척추가 삐뚤었습니다. 그리고 척추 소관절 종합증, 척추의 뭐 경추, 요추, 흉추 어디에나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는 이런 분들, 어떤 때는 흉추가 아픈, 흉추는 12마디입니다. 경추는 7마디고 요추는 5마디인데 이렇게 합해서 요추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 요추의 통통이 심한 분들 가운데서는 한번 도강중의원 3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이 국가병원의 이런 그 진단과 CT 이미 한 그런 게 있으면 갖고 오시면 확실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증하는 우수한 치료에 속하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의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8: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위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깊이 깨달은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과거의 선택들을 후회하거나 또 아직 옷이 아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곤 하죠. 그때 내가 더 잘할 걸,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요, 정작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는요, 이미 지나간 사진 같고 미래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그림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질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요는요, 요즘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미래에 불안해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바로 내가 숨쉬고 느끼는 이 순간에 집중하자. 그렇게 하나하나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은 하나의 완전한 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당신 자신한테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될 테니까요.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오늘은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식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다이의 바퀴색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 까만색이잖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네, 사실 이거는 자동차 회사의 디자인 취향이 아니고요. 재료 력학과 또 산업 현실이 함께 내린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천연 고무는 우유색 빛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처음 등장한 자동차용 다이어도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능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카본 블랙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네, 카본 블랙은 고무의 기계적 성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놨고 오늘날까지 다이어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이지 않은 뼈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잠시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카본 블랙은요, 나노 크기의 탄소 립자입니다. 네,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사슬 모양 또는 포도송이처럼 생겼는데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고 또 고무 분자와 잘 붙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본 블랙이 고무 안에 들어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성능을 높여주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요, 고무 분자들이 카본 블랙 표면에 달라붙어서 결합 고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면 분자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재질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카본 블랙 표면의 일부 화학 성분이 고무 분자와 화학적으로도 결합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결합과

과학적 결합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고문은 훨씬 더 강하고 끊기지 않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덕분에 타이어는 무건차의 하중을 견디고 또 급제동이나 급가속 같은 순간에도 찢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카본블랙이 실제로 타이어 성능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제 핵심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째는 내 마모성입니다. 카본블랙 없던 초창기 타이어는 아주 빨리 닳았습니다. 근데 카본블랙이 들어가면서 고무가 단단해지고요. 또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분산되면서 타이어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도입니다. 네, 카본블랙이 들어간 고무는 당기는 힘에도 찢는 힘에도 훨씬 더 강해집니다. 덕분에 날카로운 돌멩이나 로면의 충격에도 타이어가 쉽게 갈라지거나 펑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셋째는요, 발열 성능입니다. 타이어는 빠르게 달리면 마찰열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카본블랙은 열을 잘 전달해서 뜨거워진 열을 빠르게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장시간 고속주행에도 타이어가 약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로화성입니다. 내로화성. 네, 자외선이나 오존인 고무를 쉽게 산화시켜서 딱딱하게 만들거나 금이 가게 합니다. 근데 카본블랙은 자외선을 잘 흡수하고 산화 반응 자체를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야외 오래 있어도 타이어가 쉽게 로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카본블랙 대신 다른 색을 넣으면 채색 타이어가 나오는 것일까? 네, 실제로도 과거에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빨간 타이어, 파란 타이어, 또 흰 타이어도 있었고요. 하지만 성능은 너무 떨어졌고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반면 카본 블랙이 들어간 검은 타이어는 성능도 뛰어나고 만들기도 쉽고요. 또 가격도 아주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검은색은 사용하면서 생기는 작은 흠집이나 먼지도 잘 감춰졌기 때문에 깔끔하게 오래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자연스럽게 검은색 타이어를 표준으로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날에는 환경을 고려해서 바이오매스 카본 블랙이나 또 재활용 카본 블랙 같은 친환경 소재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술이 오더라도요, 타이어는 검은색이 가장 성능이 좋다는 사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참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색깔에도 재료공학의 지혜와 또 안전에 대한 고민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네, 신호등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앱이 갑자기 이렇게 알려줍니다. 곧 초록불입니다. 아니면 빨간불이 켜진 순간부터 이미 초단위로 카운트다운이 뜨기 시작하죠. 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도대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초록불이 될 시간을 알고 또 알려주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신기한 기능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의 힘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신호를 아는 첫 번째 이유는요, 도시 곳곳에 숨겨진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 덕분입니다. 네, 이 시스템은 교통신호 등의 상태, 차량 흐름, 속도, 날씨 등 수많은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네, 그리고 신호등의 변하는 절전 논리와 시간 체계에 따라서 작동하는데 이 정보가 모두 시스템에 저장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요, 이 시스템과 연결되어 지금 이 순간 신호등이 무슨 상태인지 또 앞으로 몇 초 후에 어떻게 바뀔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GPS와 데이터 통신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GPS, 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은 GPS로 대안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내 차가 어느 교차로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서 해당 교차로의 신호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신호등 몇 초 남았어? 그리고 시스템이 빨간불 앞으로 23초 남았습니다라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네, 이 과정이 차량이 신호등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심지어는 1초 단위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알고리즘 처리와 정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데이터를 받아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한 번 더 가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차의 현재 속도, 신호등까지 남은 거리, 그리고 주변 교통량까지 모두 고려해서 네, 당신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몇 초 남은 상태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네, 만약 내가 너무 빨리게 달리고 있다면 내비게이션이 속도를 줄이세요 라고 알림을 주는 것도 바로 이 계산 덕분입니다. 네, 정점과 한계가 있는데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이 주는 장점은 아주 분명하죠. 운전자가 더 여유롭게 주행할 수 있고 또 급정거나 추돌 사고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데이터 정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교통관리 시스템 자체 오류가 생기거나 또 데이터가 지연이 되면요. 내비게이션의 카운트다운도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도시마다 기술 수준과 데이터 공개 정도가 다릅니다. 모든 지역에서 이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기능이 정확하려면 내비게이션의 내비치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함과 개인정보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내비게이션의 빨간불 카운트다운 기능은 스마트 교통 시스템, 위성 위치 확인, 데이터 통신 그리고 복잡한 알고리즘이 함께 만들어낸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경험하는 이 작은 편리함 하나에도요, 이렇게 많은 과학과 공학이 숨어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들은요, 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조용하게 물가에 서 있거나 모루에 떠 있곤 하죠. 네, 실제로 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빗속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오리의 영상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리는 왜 비를 피하지 않고 그렇게 태연하게 있는 것일까요? 네, 첫 번째는 오리의 깃털은 원래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오리를 비롯한 수면성 조류는요, 물속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깃털이 방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의 꼬리 부분에는 꼬리 기름샘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특수한 기름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오리는 평소에 부리로 이 기름을 온몸의 깃털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리고 깃털 표면에 얇은 자외선 차단제 같은 보호막이 생겨서 물과 직접 닿지 않게 됩니다. 덕분에 깃털은 물에 젖지 않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단단히 겹쳐서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깃털에 떨어지면 물방울은 깃털 사이를 따라서 그냥 미끄러져 내려갈 뿐 깃털을 적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리 솜털 덕분에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리의 겉깃털 아래에는 또 한 겹의 솜털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딩을 만들 때 넣는 그 오리털이 바로 이 솜털인 건데 이 솜털은 보온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게다가 오리는 근육수축과 이완으로 털뿌리를 조절해서 솜털의 보온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물이 솜털까지 적시지만 않는다면 오리는 전혀 춥지 않다는 것이죠. 네, 흥미로운 점은요, 새끼 오리 때 이야기인데, 네, 새끼 오리는 솜털만 있고 보온 능력이 약해서 비에 젖으면 쉽게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끼 오리는 어미 오리의 깃털 속으로 쏙 들어가서 비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빗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에너지 절약에 더 유리하네요. 비가 오면 오리의 먹이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네, 빗물이 수면 위에 먹이를 씻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또 먹이를 찾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근데 오리가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면 에너지는 많이 소모되지만 얻는 먹이는 적게 됩니다.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차라리 가만히 서서 쉬면서 체력을 비축하는 전략이 훨씬 현명한 것입니다. 특히 먹이가 부족하거나 환경이 나쁜 경우에는 이런 전략이 오리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다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비는 보통 바람, 번개, 천둥을 동반합니다. 대부분의 물새는 땅에서 걷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날씨에 함부로 움직이다간 바람에 넘어져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물속에서는 큰 파도가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번개와 천둥은 일시적으로 시력과 청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면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려면 오히려 가만히 있거나 또 비교적 잔잔한 수면에 떠서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대부분 보통 비의 경우가 되겠는데 큰 비거나 폭우가 내린다면 오히려 어김없이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그 뭐 방수 깃털이라 할지라도 폭풍우 앞에서는 소용없기 때문인데 젖으면 순식간에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요, 바나무나 바위 그리고 틈, 동굴 같은 곳을 피해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이런 뭐 비 맞는 오리 하나에도 이렇게 복잡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오리의 몸 구조, 행동 습관, 또 자연 환경과 기후 이 모든 것이 오랜 진화의 결과로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은 행동은요,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변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생을 지키고 건강을 돌보는 일은 사실 멀지 않습니다. 손 씻기, 채소 씻기, 밥 먹기 이런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봄이 되면요 기온도 올라가고 습도도 높아지고 또 여름이면 또 기온도 더 올라가고 가을까지도 좀 방심해서는 안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갑자기 설사를 하는 것일까요? 설사가 찬 음식 때문인지 아니면 잘못된 음식 때문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설사면 바로 약을 먹고 굶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 세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설사면 바로 제사제를 먹는 것인데 설사는 사실 몸의 보호작용입니다. 네, 병원 균이나 요해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인데요. 근데 제사제를 바로 먹으면 이러한 요해물질이 오히려 장에 남아서 독소가 흡수될 수 있습니다. 네, 한 시간에 두세 번 이상 심한 탈수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겠고요. 네, 참고로 몸모 릴로나이트, 그러니까 멍토실산이라고 하는데 네, 흡착제로 세균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 번 이하라면 함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오해 알아볼게요. 설사하면 굶는다. 네,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고 오히려 탈수, 전해질 불균형, 저혈당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할 때는 굶지 말고요. 또 죽이나 면처럼 잘 흡수되는 탄수화물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설사면 바로 항생제를 먹는다라고 하는 분들. 네, 항생제는요 세균 감염에만 효과가 있고 바이러스성 설사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장내 유익균까지 다 죽여서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항생제는요 꼭 의사 처방에 따라서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사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요 경구 수분 보충입니다. 설사로 잃은 물과 전해질 빨리 보충해줘야 탈수나 쇼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인의 설사든요, 우선 경구 수분 보충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네, 경구 수분 보충은 장 안의 유해물질을 씻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설사일 경우에 경구수액을 소량으로 자주 마시는 것이 그냥 물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근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38.5도 이상의 고열이 함께 있는 경우, 또 하루에 5회 이상 설사하는 경우, 입마름, 소변 감소, 심한 무기력, 그리고 어지럼증, 혈변이나 고름변이 나오는 경우, 특히 영유아,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 환자는 설사 횟수가 적어도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먹느라도 가끔씩은 뭐 설사 이런 증상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하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런 증상이 있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뭐 약을 먹거나 병원의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식들 함께 봤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이제 위에서 특선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은 오늘부터 또 공장층하고 협상해서 새롭게 더 추가하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사지원액 124원씩 하는데 원래는 60각을 싸면 70각을 무료로 드리면서 거기에 1,500원을 무료로 또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객분들이 홍광치료익에 대한 이 수요가 너무 넘쳐나게 되어 있으면서 홍광치료익이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 제품은 자기네 써봤는데 너무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고 안전하고 쓰기도 편리하고 이런 제품이더라고, 좀 더 우대해주면 안 되겠는가 이런 요구에 응해서 지금 이번에는 사지원에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리고 1,500원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으면서 홍광치료의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광치료의기는 이건 특수한 우리 지금 현대의 가정용 병원 이런 치료에 속하는데 가정용 치료이기 가운데서는 콤파츠 위주로 하면서 어느 부분이든지 골격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이 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무균성 염증 혹은 또 유균성 염증을 포함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 뭐 보통 지금 지광 치료이기를 그것 기본상 덮어줄 수 있는 큰 새로운 치료이기에 속하는 홍광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병치료약품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은 아, 눈병에 있어서는 명서방이구나 이 정도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15각에 또 1,500원을 주고 홍광치료이기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네. 501-7766.

0: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동세가에 그 위도 없지 않습니다. 위축성 위험 있고 미란도 있고 예, 용복잡하게 그 위가 상당히 아이던데 이전 진단 위축성 위험 진단만 지도 이전 한 40년 됐습니다.
2: 어, 그러면 예, 그, 예 중시해야 예, 됩니다.
1: 예, 그래서 예, 그 그냥 원래 아픕니다. 위가 예, 아프고 밥맛 떴고 사람이 영 말랐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그런데 근간에 들어가지고 예, 그 위가 그렇게 막 따갑단다. 막 따갑고 예, 이렇게 누우면 잔돌이 거지 따갑고 예, 입안이 마르고 예, 술이 그냥 덥고 예. 예. 그래서 집안에 그저 약이 내 위약입니다. 중약은 또 저기 한약으로 된 것도 먹고 차약도 저 며느리가 먹고 저 탄데가 다 찾아가며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예, 그 영심들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사지원에게 별로 좋을 것 같게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래 건의랄까 예, 바쁘니까 이래까 광고약이 좀 그렇게 그렇다고니까
2: 아, 그렇죠. 예, 예, 사람들 예. 가운데 젊은이들 예. 가운데 특히 저 사상이 많죠.
1: 예, 예. 그렇지. 그래서 바쁘니까 그래 좀 쌌습니다. 쌌고 좀 예. 먹었는데 위가 조금 이렇게 그 따가운 게 좀 낫답니다.
2: 점점 나아집니다. 완치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심장열이 위열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위에서 위만 치료해서는 안 되는데 심장열과 위열을 동치하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위가 조금 이렇게 편안해지고 열이 나던 게 뜨거워 나요.
3: 예, 제가 사실 원약을 저는 오랫동안 먹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2: 예.
3: 소변이 잦아서 영 고생 많이 했는데 저기 지금은 소변 잦수가 줄어드니까 밤 편하게 잘 수 있어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2: 예.
3: 아침에는 안 막 정신이 납니다.
2: 예.
3: 겨우 저기 소화 안 돼가지고 밥 못 먹어서 예. 자꾸 빼져서 들어먹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 밥 잘 먹으면 매진 하고 예. 혈압이 엄청 안 돼서 영고상을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오지럼증이 그리 나더니 해결되고 예.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2: 그렇죠. 예. 예.
3: 그래 허리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낫고 예. 기침가래가 심해서 난 이걸로 영고상 많이 했습니다.
2: 예.
3: 그랬던 게 지금 그게 어느 까지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지금 너무 이렇습니다.
2: 그렇죠. 사지원액은 이제 다각도로서 좋아지게 되는 게 사지원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대에서 이 제품은 대사일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이 보통 선물이 최선이 선물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3: 예, 그래 정말 좋습니다. 겨우 선발이 잡은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요 저기 서울 제범이요. 따사다 말입니다.
2: 예. 그렇죠. 네. 순환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3: 예, 이 약 먹어보니까 예, 구복약이라든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2: 부작용이 없고 예.
3: 예, 한 가지 약을 여러 가지로 치료할까 얼마 좋습니다.
2: 그럼요.
3: 예, 먹기도 헐고 돈도 절약하고 예.
2: 그렇죠.
3: 예, 그래 약이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명수학은 우리 언니가 예, 저 눈이 자꾸 가렵기도 하고 바람 나서 눈물도 나고 예. 물티가 자꾸 쌍개불리도 보이고 이래서 이거 썼는데 이만해서 지금 많이 좋다 많이 나사졌단다.
2: 예.
3: 겨우 백내장도 있는데 백내장 이전 보고 영부염이 잘 보이지 않던 게 지금 많이 막아진 감이 난다 약간.
2: 예.
3: 그래서 약이 하도 좋아서 지금 계속 쓰려고 예. 배워보니까 이거는 우리 할 때 영도수 때다 예.
2: 그렇죠. 예.
3: 그래서 좀 이번 우대할 때 참가해서 좀 배달까 따로 전화드렸습니다.
2: 어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건강 치료이기를 또 보충해서 주게 돼 있는데 이런 치료이기는 가정적으로서 병문에서 리러스에서 쓰는 거 지금 가정에 보급되게 돼 있는데 지광 치료이기를 그 초간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입니다. 어디에 불편하면 어디로 건파츠 위에 간에 심장에 어디에든지 다 그거 그 파장수를 조절하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지금 사지원에 그것은 여러 달 채 먹고 있습니다.
2: 예.
4: 나 공세포수 있으면서 그냥 늘상 머리 흥하고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지금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4: 그래서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특히는 다리가 내리저려서 강박이 드디어 강박이 좀 무뎌졌습니다. 근데 어서는 예, 혈이 잘 통하니까 어서는
2: 그렇죠.
4: 강박이 돌아왔더라.
2: 신경말초까지 순환이 잘 된다는 걸 말하죠.
4: 예, 예. 여기서 드디어 강박이 돌아왔습니다. 그랬거나 그래 또 그다 동맥경화 있으면서 난 뒷머리 얼리 소리 뻗치고 머리

0: 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하는 우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인인 박영률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오늘은 걸림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걸림무는 연영성 본계시 환인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유행되던 걸립 농화놀이에서 추는 춤으로서 마을이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무용 허용 행식으로서 전승발전하였습니다.
0: 네, 걸림무는 어느 지역에서 전승발전하고 있는지요?
1: 예, 그 걸림무에서 걸립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사라를 빌다라는 뜻입니다.
0: 네.
1: 옛날 조선족 마을에서 마을 잔치나 행사를 치를 때 쌀이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동들이 잘 사는 집 문 앞에서 춤과 노래를 추면서 구원을 요청했던 풍습에서 시작되는데 연영성 번개시 환인현에서 오래전부터 그 마을이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무용표현 행식인 걸림농화놀이로 전승발전시키면서 2006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보단에는 환인현 만족자치현 문화관광발전공무중심이며 전승인은 1948년생인 김명환 선생님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걸림농악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예, 걸림농악이란 마을이 공동행사에서 필요한 비용을 장만하기 위해서 걸립회를 조직하여 주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농악을 울리고 놀이마당을 벌리는 선동수단으로서 그 단체적인 연기와 개미 참기를 곁들여서 가면서 남녀노소가 동원됩니다.
0: 네.
1: 이런 행사를 하는 단체를 걸립회 혹은 사당패라고 합니다.
0: 네. 걸림무의 독특한 형상 특징이 있나요?
1: 예. 어른들이 어깨에 어린 무동을 태우고 장기를 자랑하는 놀이 방식은 걸림농악이 독특한 형상 특징이요. 또한 특수한 기회 표현 수단입니다.
0: 네.
1: 그 분포지역을 살펴보면 연영성 한현을 중심으로 연변 지구와 기타 지역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걸림무는 상모춤, 장고춤, 접시춤, 조조박춤, 부채춤 등 여러가지 무용행식에서 쌍춤무, 즉 무동타기 정수가 서로 융합되어 형성된 무용으로서 조선족이 독특한 품격을 보여준 민속문화입니다.
0: 네, 걸림무를 연행하는

0: 그 형식은 어떠한지요?
1: 예, 그 걸림을 연행한 형식은 공식화된 형식도 있지만 자동화와 네. 연행할 때 구체적인 그 정황에 따라서 스스로 변화합니다.
0: 네.
1: 예, 일반적으로 연행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걸림을 대화가 입당할 때 남성 청년 한 명과 남성 노인 한 명이 나란히 앞에 서서 상호모를 돌리며 입당하고 그 뒤로 걸림의 총 지휘다가 발화를 치며 대화를 이끕니다. 지휘다는 마을 앞에서 덕망이 높은 남성 노인이 맞고 그 뒤로 복수와 장고자리가 각 한 명이 나서서 따르고 이어서 남녀 청년 무용수를 따 남녀 노인 무용수들이 따르고 제일 뒤에 장춤이라고 하는 무동춤을 추는 배우들이 따릅니다. 이때 그 남성 어른이 어깨 위에 선 무동들은 손에 쥔 비단수건이나 생화를 연속 흔들면서 분위기를 돋굽니다.
0: 네, 걸림무만의 그 순서가 있군요. 그럼 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 모든 사람들이 입당한 뒤 발화수의 지휘에 따라서 그 무용대가 큰 원형을 형성합니다. 연으로 북수 장고자리 청년과 노인들이 엇바꿔서 원행 안에 들어가서 각자마다 부동한 연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배우들이 한데 올려서 춤을 추며 보도를 이루는 뒤 보도가 한참 동안 지속되다가 배우들이 그 발화수의 지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뒤 서서히 퇴장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이 걸림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1: 예. 걸림무는 기본적인 지신 밖기 농화무나 오락성 농화무에 비해서 공연성이 강한 특징을 지닙니다.
0: 네.
1: 예, 걸림무는 복잡한 형태, 세련된 동작, 뛰어난 기교로 조선족 무용 중에서 독특한 지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걸림무는 대중들이 매우 즐겨하는 민간 무용으로서 독특한 표현 기법과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송원인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걸림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관인현의 걸림무 연원을 살펴보면 1939년부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걸림무 제4대 전승인인 김명환네 일가는 1939년 그의 할아버지 대에 조선반도로부터 중국의 료령성 환인현으로 이주하여 왔고, 김명환의 할아버지 김흥진의 고향은 조선 평안북도 벽동군의 벽동읍입니다. 김흥진이 벽동읍에서 살던 시기 그곳에는 강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당시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원인은 벽동읍의 지형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벽동읍의 지형은 마치 암초에 부딪혀 기울어진 배의 형태와도 비슷하다고 하면서 그 형태를 바로 잡자면 대형적인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는 속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벽동읍에서는 해마다 정월달에 줄달리기를 하게 되었고, 줄다리기 행사를 벌리는 과정은 약 10일간 걸리는데요. 3개 단계를 나눠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자금을 모으는 단계로서 정월 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때 지푸로 룡두 모양의 물체를 엮는데 그것을 초령의 머리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초령두가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상스러움의 상징물로 믿었는데요. 건립을 할 때 초령두에 복이 많은 사람 한 명을 앉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초령두를 메고 부잣집, 상점집이 있거나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농약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자금을 구걸하는데, 자금을 얻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것을 건립이라고 하는데 이 행사는 건립회가 하며 건립회 가운데서 덕망이 높은 사람이 총지휘를 맡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룡의 몸체를 만드는 밧줄을 엮는 단계로서 정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건립 행사를 벌려 얻은 돈으로 칡농쿨 같은 것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졸다리기에 사용할 밧줄을 엮습니다. 밧줄의 형태는 중간 부분이 좀 실하고 양쪽은 점차 가늘게 생겼는데요. 중간 부분의 직경은 1m 정도 되고 밧줄의 총 길이는 수십 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엮는 밧줄은 원줄과 곁줄로 구성되었는데요. 원줄 양쪽에 수많은 곁줄이 달려있어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할 때 원줄의 양쪽에 서서 곁줄을 쥐고 당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밧줄 다리기를 벌이는데 반드시 정월 대보름날에 벌려야 합니다. 줄다리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수백 명 내지 천여 명에 달하고 동서 두 편으로 갈라져서 남북을 향한 큰 길을 경계선으로 하고 시합을 한답니다. 양편의 응원자들도 백여 명에 달하며 관중들은 수천 명에 달하겠죠. 응원자들이 응원할 때에 농락을 울리면서 함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어깨에 7, 8세 되는 남자애나 여자애를 세우고 춤을 춥니다. 이때 동남동녀, 즉 어린아이들이죠. 이들의 손에는 쥔 꽃이나 비단 수건을 흔들면서 함께 응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대형 밧줄 다리기 장면은 실로 장관이며 요란한 응원 소리는 천지를 진동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경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어울려서 농락 노래를 벌리며 즐겁게

이른 걸림동강놀이는 정월 대보름, 5월 단오거나 추석 같은 중요한 명절뿐만이 아니라 어느 집에서 돌 생일잔치, 결혼잔치, 환갑잔치, 휘혼잔치 같은 경사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규모는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놀이보다는 훨씬 작겠죠. 걸림농악놀이에서 사용하는 악기로는 꽹과리, 징, 북, 장고, 새납 등이 포함이 됩니다.

현재 걸림무의 전승자들은 수년간 걸림무 공연을 여러 측면에서 변화 발전시켜왔고 이에 따라 걸림무는 그 내용과 형식이 풍부하게 발전이 됐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은 이들의 노력에 의해 고유의 멋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의 멋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앞으로도 독특한 민속, 민간 문화 생태와 전승의 특수 환경을 구성하는 환인현 조선족 걸림무는 대대로 전승되면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네, 현재 본래 형태의 걸림물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연하는 일은 드물고 전통문화예술의 회복을 위해 군중을 조직해서 공연하는 경우에나 공연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 오락 형식이 다양한 데다가 경비를 해결하기 어렵고 공연 인원을 조직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걸림무 전승 지역의 해당 부문에서는 걸림무 연구실, 전승 업무실 등을 설립하고 걸림무 보호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여행의 시작은 연영미의 여행 가이드에서.
1: 네,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 이어집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날이 올 거야. 길들여진다는 것은 때론 지치고 성가실 때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리라 마음을 먹어본 적도 있다. 무언가에 연연하지 않는 쿨레 진동하는 사람이 왠지 더 멋진 삶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내어주고 나 또한 상대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만큼 인생의 귀한 가치가 또 있을까. 그래서 나는 바란다. 나도 아이들도 쿨한 삶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상처가 두려워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마음을 미련 없이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랑을 하기를. 모든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나도 아름다울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싱그럽게 이슬을 머금은 꽃잎 하나가 내게 인생을 가르친다. 아침 산책에서 만난 꽃잎도 푸르게 펼쳐진 하늘도 길가에 흐트러진 작은 돌멩이 하나도 모두 여행에서 만난 인생 스승이다.

네, 저자는 삶에 커다란 숙제가 주어졌을 때 혹은 풀리지 않는 복잡한 실타래 같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울 때마다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본능처럼 불쑥 찾아오곤 했습니다. 사실 여행은 매번 그 어떤 해결책도 거저 건네준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요. 그럼에도 왠지 떠나기만 하면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마치 그곳에서 좋은 날이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상상으로 말이죠.

본명 조만간 저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기대로 가득 찬 그곳을 향해 떠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행 에세이는 가끔 여행 에세이라는 말보다는 한 인간의 성장기라고 보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여행지에서 마주한 외로움, 사랑, 우정과 인연 등 한 보통의 인간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깨닫고 느끼는 소소한 감정의 기록인 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슬픔이나 좌절을 마주했을 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건 거창한 위로나 응원이 아니라 평범한 누군가가 건넨 공감의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처럼 정신없는 일상을 살아가다 가끔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처럼 1년에 한두 번 여행지로 향했던 저자. 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행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로 남게 되길 바랄게요.

우리는 일상의 피로를 풀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우리의 마음을 침식시키지만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바람이 흩날리는 나뭇잎, 낯설지만 아름다운 풍경, 낯선 사람들의 미소가 그 모든 피로를 사라지게 해줍니다. 바다 앞에서 바람을 맞고 산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순간 일상의 작은 걱정들은 모두 잊히게 되는 것인데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역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좋은 기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맑은 물, 푸른 속, 정신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별무리.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의미가 있고 아름다워지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인연들을 응원합니다.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인생길 우리 함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 말입니다. 방신국 작사, 허순자 작곡의 그 시절이 좋았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청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리상각 작사 박송철 작곡의 청산 소곡을 황순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학교 다닐 적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잊지 못할 동창들하는 함께 뛰놀던 운동장, 도시락을 나눠 먹던 교실과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잊지 못할 동창들을 노래하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옛 친구들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25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혈배강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약혈배강은 예,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 하게 되면 약과를 두 과이 온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어째서 두 가지 약 조합인가? 처방이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는 전문 우리 관심병이나 신장통이나 특히 여러 가지 이런 심리 혈관 방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혈전을 전문 녹에 내보내고 예, 이런 짝으로 나온 펩티드 성분 나와서 한 이런 약이죠. 처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땅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돈이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예, 약물 분자가 작아서 흡수가 빠르고 예, 그리고 특히 우리 700여 명의 이학 박사들이 다년간 제일 좋은 이런 처방 갖다가서리 연구를 해서 몽땅 천연약재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유효 성분을 추출해냈죠. 예, 그리고 천연약재라는 건 우리 따오디 요차를 말하는 겁니다. 따오디 요차라는 게 뭔가 약재마다 우리 어느 곳에서 자라난 약재가 제일 좋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7분 하게 되면 운남 문산 37분이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안에 37분 들어있고 울금이란 약재는 광시 허추의 울금이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맥동이란 약재는 스촨 청두 거기 맥동이 좋고 오미자가 려닝 후순 거기 맥게 제일 좋고 단삼이가 산동 웨이팡이 꽤 제일 좋고 칠소란 약재는 내몽골 퉁려의 약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몽땅 뽑아서 500돌든 이런 걸 나왔기 때문에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은 우리가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6세트를 사는 분들은 4세트를 더 드립니다. 대부분 이 활동에 참가해도 좋습니다. 반년 2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10세트에 좋습니다. 10세트를 더 드리죠. 그러면 16세트에는 24세트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침구 12번 놔드리기 때문에 예, 우리 침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맞은다면 또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한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몽땅 같이 침을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원래 그렇습니다. 오장육부 경락을 다 같이 열어주는 이런 기초상에서 약이 들어간다 때 그저 맨 약을 쓰기보다 효과 더 좋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세트 사는 분들부터 우리 그 응담 약간아 이 혈배강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이런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10곽이라는 게 계시는 5세트 도달하시오. 결국 장내통하고 청임이로방 이거 다 드립니다. 결국 어떤 분들은 난 선물 싫다 하는 분들은 또 혈배강 10곽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0: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환자들이 지금 팡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다른 데 가서 잘못돼가서 오는 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저한테 직접 문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병기가 점점 더 심해졌는가. 그러면 이 질병 치료할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 치료해야 되겠는가. 이거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헛돈 팔지 말고 어쨌든 이 그 전업적인 지식은 장악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질병에 대해서 똑똑히 알고 그래 우선 택하는 게 좋죠.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오장의 기가 허한 데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가 허하다, 치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도대체 어떤 게 치휴인가? 이거는 음양학 각도에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황제의 내경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고명한 의사는 그 수보구설이 내상의 질병을 다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이 고명한 의사입니다. 제일 이렇게 뻔한 의사는, 그러니까 뭐 지식도 안 되고 이 뻔한 의사는 안에 들어가도 명백하게 눈으로 보고도 이 사람이 무슨 병인 건 모르는 사람. 이런 의사들은 정말 좀 이렇게 아주 아닌 의사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어떻게 안을 알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 중의 음양학입니다. 음양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음이 허하고 양이 허하고 이런 것만 보는데 기술은 우리 보일 수 있는 것은 몽땅 음에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발을 쑥 내밀게 되면 발 거기에 피부가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여러 가지 뭐 사람이 생김새도 보이고 이거 가지고 우리 병 진단해서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보인다는 것은 뭐니까 또 병원에 가 사진 찍어 보지요. 그러면 내장을 들여다 볼 수 있죠.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 이 병 진단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보고 어떻게 안을 볼 수 있는가. 양을 찾아봐야 됩니다. 양이란 게 뭐인가. 기입니다. 그럼 기란 게 도대체 뭐인가. 사람마다 다 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만 보고서 이 사람이 병이 어떻다 이걸 진단 못합니다. 이 손이가 남과 악수를 할 때 맥이 좋은가 나쁜가 이건 우리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땅 보이지 않는 거 놓고 말하면 이거는 양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쉬 그러면 이 사람의 치쉬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장육부가 기가 몽땅 쇠퇴해 왔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모자라죠. 에너지 모자라게 되면 우리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눈도 잘 감지 못하고, 그 다음에, 盗汗不止. 무슨 뜻인가? 밤에 잘 때 계속 도둑땀 흘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 온몸 다 젖어 있고, 속불이 멍땅 젖어 있죠. 그 다음에, 투어깡. 투어깡이라는 게 뭡니까? 직장. 이것이 항문 바깥으로 막 나오죠. 대변물 때문.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집에서는 혈관 수술에 나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언니에 다 쓰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2: 특히 우리 남편은 심장 질환이 심해서 다니가 많이 고생했고 혈압 조절도 아예 되고 특히 상하 그 혈압 그 수치가 차이가 세게 많았습니다.
0: 네.
2: 그래서 자줄 잡사도 아예 되고 이래고 그저 혈압 올라가면 골이 아파하고 그저 골 막 두드리며 그저 막 그랬습니다. 그러던 게 정말 선생님이 자상하게 설명하는 이것 듣고서리 이야기 좀 딱 맞게 됐었는데 혈압 조절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약은 유일하게 혈압이 당날부터 끊을 수 있는 약입니다.
2: 예, 혈압 조절하는 중약제가 들어간 약은 또 처음 봤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혈배강 또 구급약으로도 쓰는 약이라고 소리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환자들이 보고 소리 듣고 이래 쓰고 소리 다 결론 내린 게 그 뭡니까?
0: 맞습니다. 예.
2: 써서 우리 남편은 2-3일도 자야 돼서 혈압이 잘 조절되고 특히 나는 어젠가

0: 저는 중이 있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던 것이 없어졌고요. 심혈이 낮아서 항상 맥이 없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깨우더는 이 심혈이 정상으로 됐지.
1: 네.
0: 그래부터 그 우리 남편 선생님께 대증하고 소리 또 가서 얘는 맥도 보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주제를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을 아예 한 게 정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 까딱이 없습니다.
1: 약을 쓰게 되면 이거는 우리 장기적인 임상 실험을 거쳐서 마지막 결과가 나온 건데 주자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자를 한 분들도 서약을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약수메스리 선생님께서 증정하는 장대토관 진단도 매우 좋습니다. 나는 피가 아이져서 기침이 좀 났는데 자꾸 가래갖고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1: 네.
0: 특히 우리 언니 86세 고령인데 우리가 이 혈배강을 쓰고 좋으니까 선생님도 알지만 마이 사자꾸 뭔가 선생님이 마이 또 증정해주고 그러니까 혈배강 쓰고 상하고 차이가 줄어들고 어제는 더나 오래 썼습니다. 조금 어떤 때는 또 이제 반복하고 이랬던 게 여지간에는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그렇지.
0: 예, 정상됐습니다. 상하고, 상하 혈압 조절도 잘 되고, 기력설이 심장에 아이져서 매일매일 면역력이 약해서 늘 감기 했는데 이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우리 언니도 사람만 만나면 어째 이렇게 좋아졌는가, 어려워서 검사 못하고, 심장이 아파서, 그런 협회 활동도 얼마 못 참가한 게 이랬다. 혈배강을 쓰고서 많이 좋아한 다음에, 많이 해결이 됐다면, 늘 자랑하면서 삽니다. 선생님, 나는 정말 혈배강을 잘 선택하고, 선생님이 진단이 딱 올 후에, 정말, 어제는 런앤에 잘 살게 됐습니다. 건강을 찾게 됐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건강에 주의하시오. 수고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말씀 주세요.
3: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돈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막 그저 이렇게 돼서 말해도 놀라고 그저 식은땀 흘리고 해라 조절을 받아야 되니까 머리가 흐리두분해서 이것을 항상 그저 어리두분해 얻어 맞은 것처럼 어리버리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혈압 조절이 받아야 돼. 반잠 자주 못하고 소화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빈디 붓겠어.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혈배관 쓰고 저리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질 때 그런 저 언니가 거기다가 또 건신고를 한 대 쓰니까 몸도 더 좋아지고 몸도 헷갈까봐지고 무겁던 몸이가 영 헷갈까봐지고 몸이 납니다.
1: 그렇죠.
3: 그리 약하던 게 몸이 나고 정신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정상은 되고 밤잠 잘 자고 하까 그래 맥이 나지. 그래 이번에 16시트를 싸고 24시트 준다는가.
1: 맞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3: 그 활동에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1: 그럼 침도 12번 더 놔드리고 그리고 오늘이 결성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곽을 더 드릴 수 있고 이 선물이 또 싫다 하는 분들은 또 10곽 더 드립니다. 그래서 288-0018번 관리선 아치시.
3: 감사합니다. 좋은 약 알선해줘서.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말씀 주세요.
4: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이 혈배강을 쓰고 있는 일의 환자입니다. 10년 전 일에 통숙성 심장병으로 진단을 받아 됐습니다. 방막이 잘 당겨지지도 않는다 해서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래 막 숨이 차고 이 병이 발작한 다음은 피를 토하고 입술이 이렇게 막 퍼레지면서 좀 하고 까무러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1: 심장질환 심합니다.
4: 그래서 요일링에 실내 가서 장수를 이렇게 바꾼 했는데 또한 이렇게 병이 있다 보니까 저는 좋다는 약은

0: 이번 상에서 다 쏘봤습니다.
1: 네, 대부분 다 그렇지.
0: 예. 예. 그래도 예, 잘 말아듣지 않고 예.
1: 네.
0: 병은 점점 이렇게 심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하니까 네, 간도 나빠지고 예, 비상도 다 나빠지고 커지고 이래 복수까지 막 왔댔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거기다 가슬이 관절이 심하니까 네, 두 다리도 계속 붓기고 아프면서 예, 정말 어떤 때는 견디기가 바빠가지고 정말 살기 싶은 생각까지 없었습니다.
1: 아, 예.
0: 네, 그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1: 예.
0: 그래도 3회 정말 아니게라, 이래,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비록 야구는 쓰는데 이래 많이 실망했지만은, 그래도, 예, 지금 바쁜데, 계속 진단을 해보고서리, 또 선생님이 친구하고 이래 결합한다 하니까니
1: 네.
0: 내 마음에 조금 딱 들어가지고 예 결백왕하고 이래 풍수방을 같이 썼댔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인지는 예 한 10달 다오 썼는데
1: 네.
0: 지금까지 보면은 예 많이 효과 받기 때문에 정말 인게다 열린 진료 댕기던 게
1: 네.
0: 그런 거 해보지 못했습니다.
1: 예.
0: 머리
1: 예.
0: 가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을 보면은 이래 5층입니다.
1: 예.
0: 옛날에는 5층까지 올라가자 아주 힘들었고
1: 힘들었죠. 예.
0: 예. 그러다 보니까 숨도 차고 예.
1: 숨이 찹니다. 예.
0: 예. 가끔씩은 계속 그래 앉아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어딘가 보면은 예, 그저 이렇게 정말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예, 쭉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1: 예.
0: 예. 그래 병원에 가서 검사해본 결과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간하고 이 비상도 다 이렇게 잘 돌아서고 제 모양대로 돌아서고
1: 예.
0: 아니, 관절도 붓기던 게 회복이 아주 좋았습니다.
1: 네. 예.
0: 아프지 않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사람 다할 것 같고 예. 아프지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선생님께 정말 예. 감사를 드리고 싶고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은 그래도 이 혈배강하고 풍습방에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또 무슨 큰 활동이 있다니까
1: 네.
0: 아무튼 약은 얘기해도 쏴두고 먹어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이번 활동 가운데서 조금 좀 싸려고 합니다.
1: 예. 네. 지금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열곽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288-0028번 예. 빨리 전화 치지.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혈배강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저기 숨이 차네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나 떨리며 그런지 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내 혈배강을 저기 섭취할 시대가 했는데 얼마 쓰지 않으니까 예. 이슬 차던 게 낫고 예.
1: 네.
3: 내가 그냥 90만 원 여가도 그러만 여가도 되겠는데 이거 지금 90만 원 먹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3: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자라 하라고 그런 백군의 손에
1: 심장 주자라 그럽니까?
3: 네 주자라 하라고 그랬겠다.
1: 그런데
3: 예. 주자라 하지 않아도 언제나 많이 낫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아이 얼마나 좋은지 숨이 차도 것도 낫고 허리도 또 너무 아파서 꼼짝 못했는데 지금 일어설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고 숨 차던 것도 낫고 여러 가지
1: 예.
3: 낫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예.
3: 자꾸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 혈배당을 하고 있던 그런 풍수방 같이 수시했습니다.
1: 같이 쓰시고
3: 다시 써 있던 게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걸음 막 다니는 겁니다.
1: 예.
3: 나도 어제는 숨 차던 게 숨이 덜 차니까
1: 예.
3: 어디나 다닐 수도 있습니다.
1: 예.
3: 너무 좋으니까 잠도 잘 자지, 밤도 밥도 잘 먹지.
1: 네.
3: 얘기도 납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1: 예.
3: 그래, 이 혈배가 이 약이 둘이 뭐 길에서
1: 예.
3: 두 가지를 다 선택해서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서 시작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 약을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3: 코이 많은 거는 무슨 원인입니까?
1: 왜랄까?
2: 코가 많다. 네.
1: 코 많다고요?
3: 코이, 예. 코이 예. 많은 거.
1: 감기 왔지 않을까?
3: 감기 아닌데, 예. 그냥 코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라도 몇십 번씩 풀어야 된다.
1: 아, 우리 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3: 그래서,
1: 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3: 색깔, 아무 색깔도 없습니다.
1: 아, 그럼 한기마다 그렇습니다.
3: 감기에 아예 걸렸습니다. 그래서
1: 아니, 감기인 것이 아니라, 한기가 들어가게 되면, 코 색깔이, 하얀 색깔, 코 자꾸 색이 나옵니다. 예.
3: 아.
1: 예, 예. 그건 풍습방 써야지. 풍습방 쓰면 그 한기를 없애버리면 이렇습니다. 예.
3: 아, 풍습방 쓰면 이렇습니다.
1: 예, 이렇습니다. 예.
3: 예, 그래, 언니, 그거 물어.
1: 아, 언니.
3: 예. 부끄럽다고 소리.
1: 예.
3: 말하라.
1: 감기 왔잔지, 그래, 감기 치료하면 또 됩니다. 예.
3: 아, 한기 들어가서.
1: 예, 예, 예. 그렇죠.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예.
4: 선생님, 내입니다. 난 선생님한테 치료한 지 이제 한 달가량 되는데도 그 혈액 먹고 너무너무 좋아요.
1: 예, 예.
4: 혈압약도 끊고,
1: 아.
4: 저기, 예, 로나 혈압약 먹던 게 딱 끊고,
1: 네.
4: 지금 혈압이 이렇고, 밤에, 나는 밤에 혈압이 오른 사람인데,
1: 예.
4: 밤에 혈압 오르면은, 잘 쏘고 날씨
1: 그렇죠. 날 해야 되죠. 예.
4: 지금은 오래 치료하였는데도 혈배강 먹고 영 좋아.
1: 어머님은 침 맞으면서 혈배강하고 건신골 같이 쓰죠 지금.
4: 건신골 예. 같이 쓰지.
1: 예.
4: 그러니까 좀 많이 좋아져서 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선생님.
1: 아, 예, 그렇지.
4: 예, 예. 그래. 내 지금 처음에 이 약 먹기 전에는. 숨이 차고 앉으신
1: 예.
4: 누구는 기침이 나고
1: 예.
4: 오늘 땅으로 누구도 불편하고 이래서 예. 지금 앉으신 누구나
1: 예.
4: 오늘 땅 누구나 숨이 다 차고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
1: 침 맞을 때도 반드시 눕고 오래 있지 않습니까? 예.
4: 그래 예 그래.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
1: 아, 예.
4: 나는 말도 길게 안 해요 내 성질.
1: 예. 어머님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4: 예. 예, 선생님 예. 약 먹고 선생님 치료받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오늘 전화를 말하는 게
1: 예.
4: 선생님
1: 예, 예.
4: 너무너무 고마워요.
1: 예.
4: 선생님들이 치료해서 선생님 전국에 없어요.
1: 아, 예.
4: 환자를 못 해가고 못 해오고
1: 예.
4: 그렇게 치료하는 선생님 없어요.
1: 그렇죠. 예.
4: 그래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해서 오늘 말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 예, 예.
4: 전화드렸어요.
1: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4: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4: 그래,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5: 예, 저도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5: 예, 저는 이 약속 이전에 밤잠을 잘 자지 못하면서 어떨 때는 밤에 심장이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 하면서 혈압이 온전히 안 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기도 했습니다.
1: 예.
5: 근데 지금 이 약 쓴 다음부터는 혈압도 온전되고 혈압약은 이 약 쓴 이틀 넘어도 혈압약을 내가 끊었습니다.
1: 네. 예.
5: 혈압약은 그래서 몇년 먹다가 예, 머리에 대한 약을 많이 써도 수업보다 이 약처럼 혈압을 빨리 조절하는 약은 없습니다.
1: 혈압약을 10년 이상 달고 있는 분들도 혈압 조절해야 돼가지고 서링에 혈배강 가지고 당날부터 혈압약 끊었습니다. 객관 지금 너무 좋답니다. 예.
5: 간염이 심한데 간염도 많이 좋아졌어요.
1: 예예. 예.
5: 이 약 쓰기 전에는 그냥 간이 나빠 그런데 눈이 계속 아프고 눈곱이 나고 눈물이 나고 했는데 예, 눈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1: 예.
5: 아프지 않습니다. 어제는.
1: 예.
5: 이 약처럼 제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5: 저희 친구도 이게 선생님도 봤지만 나가 친 선생님 네가 그.

0: 실화한 마침 고모님과 남자 부인데.
1: 아, 아 예.
0: 친구를 하는 게 예. 어디 실한데 내 막 창피하다고 나오면서 가가 말했습니다.
1: 예.
0: 한국에서 예, 예 심장도 나쁘고 관절심에 집에 왔겠습니다.
1: 아.
0: 예. 그래다 예 심장도 아주 구해서 예. 그래 혈배방하고 풍수방향을
1: 아, 예.
0: 같이 주고 예. 선생님 친구 같이 기다려서 썼는데 심장도 좋아지고 숨이 찬 것도 없어지고
1: 예.
0: 몸이 몹시 이렇게 예, 실했는데 예. 몸이 15개 죽었답니다.
1: 그렇지.
0: 예, 몸이 많이 가벼워져서 한국 가서 지금 일하는데 예. 원한 줄 모른답니다.
1: 아.
0: 정신 나서 일이 너무 많이 해서 예, 월급도 더 많이 받는답니다.
1: 아, 예. 그럼 대단해서.
0: 예, 좋아서 예, 기분도 좋고 정신 난다면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랍니다.
1: 아, 예. 예.
0: 예.
1: 건강하세요.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마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소변도 쉴 새 없이 봅니다. 이 우장, 오장에 이런 기가 허해가서 나타난 증상. 그 다음에 小肠疝气란 게 뭐니까 소장이가 다른 데로 부패해서 나오면서, 예. 우리 서유부 거기에 불뚝 튀어 나와서, 이 산치죠. 이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이 다 오장의 기가 허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심장의 기가 허하다 할 때는 신주시 사람이 이런 자꾸 좋아한다, 기뻐한다,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상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또 두근두근거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숨이 차는 것이가 조금만 움직이면 헐떡헐떡 되고 땀 세게 흘리고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땀 흘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 흘리고 이런 현상 항상 매기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몽땅 심장이 기가 허한 겁니다. 시간 상황을 길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이 정확한 이런 료해를 하자면 제한테 직접 전화 오셔. 제가 그래서 약은 뭐 사과에 사고 먼저 떠나서 일단 먼저 물어보셔.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288-0018번 전화치면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곡은 문춘산 작사 손원봉 작곡의 내 고향 연맹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연맹의 아름다운 풍경과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배서연 작사 응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생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소소한 행복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 듣는 동안 평온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감정을 담은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빔의 작사 김몽호 작곡의 우리 사랑은 부드러운 멜로디와 진솔한 가사로 사랑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전해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선수 작사 황영하 작곡의 고향근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가득한 이 곡은 어디에 있든 고향을 떠올리게 만드는 마법이 있습니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백세 인생은 인생의 즐거움과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유병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부부의 사랑과 동반을 노래한 곡들을 연속으로 들려드릴게요. 먼저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부부입니다. 부부간의 깊은 사랑과 믿음,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담고 있는 곡을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조례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부부의 일상적인 사랑과 소통을 노래하며 평범한 삶 속의 행복을 전해줍니다. 강화 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중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3: 변강 소도시 혼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인 킹크랩이 현지 문화관광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견을 선사하게 됩니다. 먹전 농사철을 다잡고 춘경 생산에 바삐 보내고 있는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춘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의 벼재배 기지입니다. 벼재배 황금 시기를 맞아 5월, 10월부터 현지 벼 모내기 작업이 륙속 펼쳐졌습니다. 현대화 고속 이양기가 질서 있게 작업함에 따라 파릇파릇한 변모가 논에 가지런히 심어지면서 곳곳에 생기와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현대화 농기계가 오가며 파릇파릇한 변모를 논에 가지런히 정확하게 심고 있습니다. 논은 금세 파란색으로 덮였습니다. 기계화 모내기는 작업 시간을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재배 밀도와 깊이 기준을 보장해 모내기 질과 생산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연길시 주양천진 근로촌에서도 농기계가 분주히 돌아가는 가운데 곳곳에 실록이 더해졌으며 과학기술로 농사에 조력하고 분망이 경작하는 기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주양천진 근로촌 재배호 장국진입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30헥타르입니다. 우리 촌에 물이 들어온 것은 14일, 15일쯤인데 그 다음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7일쯤부터 썰레지를 시작했고 20일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내기 기계 두 대가 동시에 작업하는데 매일 2헥타르 넘게 거의 3헥타르가량 심을 수 있어 이달 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봉사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 일꾼들은 기증에 가 정밀한 지도를 통해 농민들의 농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 농장의 옥수수 밭에는 파릇파릇한 모종이 흙을 뚫고 나와 가뜬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규모화 재배호 장수진은 밭두렁에서 싹이 튼 정황을 살피는 한편 토양의 수분 상태를 가늠해보고 있습니다. 장수진은 올해 옥수수 125헥타르를 재배하는데 파종의 보성 경작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룡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농장 책임자 장수진입니다. 보성 경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1헥타르당 산량이 만여근이었는데 지금은 산량이 50% 증가했습니다. 산량이 매우 높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의 올해 춘경 생산 중점은 보호성 경작 대상입니다. 현지에서는 생태 우선, 리용과 유지의 결합, 안정적 생산과 소득 증대, 비용 절감과 효과 증대를 견제하면서 집 덮기 무경운 파종 기술, 집 덮기 줄경운 기술, 집 파쇄 혼합 경작 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4월 중하순 파종을 시작한 이래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들은 농촌에 가 기술 지도를 해줬습니다. 룡정시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 공걸입니다. 지금까지 무경운 설비 36대, 줄경운 설비 7대, 경작 설비 5대를 보호성 경작 대상에 투입했습니다. 동성용진에서는 계속해 진도를 통과하고 정책 선전과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보호성 경작 피복 면적을 끊임없이 늘려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리용하렵니다. 올해 전주 알곡작물 파종 면적은 579만 2600무로 예상되는데 그중 한전이 536만 1700무, 논이 43만 여무입니다. 한전에서 옥수수 파종은 355만 5900무, 콩 파종은 173만 4400무, 잡곡 파종은 7만 1400무를 완수했습니다. 목전 한전 파종 면적은 511만 3200무로 95.37% 완수했고 5월 25일 전에 파종을 마치게 됩니다. 전주 쪽으로 벼 모내기가 전면적으로 펼쳐진 가운데 8만 8,300무의 논에 모내기를 해 계획의 20.5%를 완수했고 6월 10일 전에 벼 모내기를 끝내게 됩니다. 원실안의 육모부터 포전의 파종까지 인공정밀관리부터 기계화 속도 향상까지 우리주 각지에서는 과학기술로 춘경생산의 재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식량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증수를 실현하는 데 튼실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5월 23일 우리주는 주황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4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중점 사건 1건, 훈춘시 1건, 도나시 2건, 왕청현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0%, 기타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를 차지합니다. 그늘내 싱싱한 킹크랩이 변강 소도시 훈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으로 됐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심해 지미를 맛보기 위해 훈춘을 찾으면서 현지 문화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훈춘의 각 해산물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해산물 식당을 찾아 직접 고른 킹크랩을 먹어보는 게 외지 관광객들의 필수 체험 코스로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공명량입니다. 훈춘의 킹크랩이 싱싱하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맛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훈춘

0: 명절 연휴 기간 성수기에는 하루 킹크랩 판매량이 300마리를 돌파했고 매출이 평소보다 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래 훈추는 러시아의 근접한 지리적 우세와 종합보세구 정책에 의탁해 전국 첫 킹크랩 보세 중개 무역 새 모식을 내왔습니다. 이전의 육로 중개 운송에 비해 새 모식은 물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가장 빠르면 9시간 만에 향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 모식보다 4, 5일 단축돼 개 생존율과 원가 우세가 뚜렷합니다. 이 모식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맛본 후 냉동 물류로 싱싱한 킹크랩을 집으로 배송하기도 합니다. 훈춘 청려 국제무역위원회사 총경리 리초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지효의 향상은 곧 킹크랩 생존율 보장입니다. 운송 원가도 절약되는데 년간 약 4천여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싱함을 유지한 직송 방식으로 고객군을 확대했는데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지역의 루계로 30여 톤을 판매했습니다.
1: 조 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 영양학회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조 전민 영양주관 및 오이영 중국학생 영양열 주제선전활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시 신흥소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전민 영양주관은 공무원 건강중국행동 2019-2030년과 국민영양계획 2017-2030년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마침 제37회 오이영 중국학생 영양일을 맞아 우리 조에서는 이 두 가지 건강정파 활동을 깊이 융합하고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주제로 선전을 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영양 전문가는 연도 전파 주제를 설명하고 중국 주민 선식 지침 핵심 내용을 보급했으며 가정과학 선식과 문명 건강 음식 습관을 제창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랩인들은 연길시 신흥수학교 식육공방을 찾아 식육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함께 조선족 특색 음식인 만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왕청현 동장영 홍군수학교에서 조과학기술협회는 또 교정 영양식사 건강한 성장의 조력 합리 선식 건강 과학 보급 강좌를 했습니다. 강사는 고지방 고당 고염식품이 청소년들의 신체 발육과 체능 소양 수업 상태에 끼치는 부정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영양 건강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연변 영양학회 이사장 최승필입니다. 2026년 전민 영양주간은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전파 주제로 좋은 영양 좋은 가정을 재창 향도로 대중이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요해하고 조리 지식을 배우며 식탁 영양을 풍부히 하도록 호소합니다. 가정을 단위로 과학적으로 일상 선식을 배합하고 문명하고 건강한 음식 습관을 키우도록 격려하여 가정 건강으로 전민 건강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가정이 영양식탁 고품질 선식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향후 우리 조에서는 또 온 오프라인 결부 방식으로 과학 보급 강좌를 하고 선전 재료를 발급하며 영양 과학 보급 사회 구역행, 향촌행, 교정행, 병원행을 추동해 합리한 선식 리념이 천문 만호에 널리 전해지게 할 방침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년을 선사하게 됩니다. 대회는 일반 경기와 도태 경기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경기는 5월 23일에 시작돼 8월 15일에 끝나며 단일 순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참가팀은 7겜 경기를 치르는데 도합 28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일반 경기가 끝난 후 상위권 4팀이 도태 경기에 진출합니다. 준결승전은 홈장과 원정 두 라운드 대결로 진행됩니다. 결승전과 3, 4위 순위전은 한 겜 경기 결승제로 진행됩니다. 도태 경기는 도합 6겜 경기로 일정은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각 라운드 경기에 대해 각 성과 자치구에서는 모두 홈장을 설치하여 각 지역 축구 팬들이 가까이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현장에서 응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경기는 주말과 공휴일에 통일적으로 배치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동북 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문화체육 소비를 이끌며 대중체육생활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지역체육 브랜드는 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 역량을 일층 결집시키고 전민건강체육과 경기체육협동발전의 활력을 전시하게 됩니다.
0: 용암의 채 간추린 뉴스입니다.

0: 도난시 도서관 문화자원 봉사팀은 21일 륙정산 문화관광구 관광객 봉사중심에서 풍경구의 도서 증정 자원 봉사 활동을 펼쳐 문화로 관광에 힘을 실어주고 독서로 려정을 밝혀 문화관광 융합에 책향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영정시에서는 련일 민족 단결 정책 이론 평안 반사기 응급 과학 보급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백인 천차례 만개역 진입 문명 실천 선전 강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민 정책과 법률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0: 일전 안도현 공안국 옹성파출소에서는 한 건의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막아 관할구역 주민 리니어사의 경제적 손실 8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1: 전동차 도로교통사고 위험을 근원에서 낮추고 도시구역 도로 통행 질서를 지속적으로 규범하며 광범한 대중 출행 안전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교통경찰은 2륜, 3륜, 4륜 전동차 상시화 전문 정돈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관할구역 도로교통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했습니다.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24일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광동 광주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충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안과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3곽과 네,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3곽을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과 코엔자임 Q10 5곽을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 그리고 가치가 599원에 달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단백질분 2통을 증정합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신 선착순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198원에 상당하는 국화 선물 세트 두 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해드리고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우대 활동할 때마다 그 우대 활동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약을 살 때 약도 많이 드리지만은 눈에 좋은 엽황소, 심장에 좋은 부메큐십, 혈압에 좋은 국화, 예, 그리고 심혈관하고 비늘에 좋은 단백분도 함께 들으면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이 효과를 가배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몸에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4,500m 이상의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유일한 제품으로서 우리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갖고 있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하나는 그 우리 발효기술 이런 기술 성과로 인해서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1차게 공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지금 동충하초는 우리 그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예, 함유되어 있는데 또 그것도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의 중초조대, 중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대류라든가 알파 분해매, 비모포자균, 셀륨 등을 추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본초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높다 낮다 차다 덥다 하는 것을 우리 그 오장육부 가운데 제일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증상을 또 제일 먼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중한 병이거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병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만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가 잘 나지 않으니까 우리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지금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예, 지금 우리 건강을 찾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건강하다 하게 되면, 내가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주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세에 계신 분들, 이런 건강을 찾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전화에 그냥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좋아진 이런 효과를 예,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약이란 건 내가 먹어봐야 또 내 병이 나아져야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1: 예, 동통화소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1: 나는 이 당뇨를 오래 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이 당뇨 합병증이 들어가서, 정말 병원에서 아이 된다 하더란 말입니다. 예. 예. 관심증도 있고, 신경경색도 있고, 예. 거기다 자꾸만 피에 물이 차가지고. 얼마나 약을 썼는지도 모른다. 1년에 병원에 한 다섯, 여섯 번씩 입원하고, 1년에 고사해야 됐습니다.
0: 그랬겠죠, 예.
1: 약을 자꾸 먹으니까 위라는 게 싹 나빠지지. 그 다음에 뭐, 이 소배, 그도 뭐, 이 부은 게 나가지, 냄새 나지, 이러면서, 예. 또 아래 어제 하반시에 졸이고 시리고 마하고 하면 나중에는 일어나 걷기도 힘든다.
0: 맞아요, 예.
1: 병원에서 얘기하는 이 당뇨 합병증은 치료약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어떤 그들이하고 마시는 게 나답습다, 가라네, 이렇게.
0: 아, 예.
1: 예, 그래서, 예, 정말 집에 나와서, 억울하진 거게, 예.
0: 그래서,
1: 방송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예, 이 정말 동통화터에 그 4,500m 고온 지대에서 자라지, 또 겨울에는 벌레 되고, 얼마나 신기한가. 또 여름에는 풀로 빼나고.
0: 맞지.
1: 그래, 써보니까 나의 좋다는 소리는 들어도 저렇게 이 약소이가 신기하게 빼냈다. 정말 또 풀로 빼냈다. 이런 약소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거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약을 더 파는 게 말을 아이들이니까 나, 그래도 돈 해제를 얼마 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섭더란 말입니다. 예.
0: 그랬겠죠, 예.
1: 그랬던 게,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무슨 자석들도 데리라 하고, 자기 입으로, 그래도, 내 어떤 데 나섰다고, 또 내하고 또 심토에, 그런 분들이 미치겠더란 말입니다, 예.
0: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내 한 번 기울침 내려고 써보자. 이래서, 예,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아홉 달을 쓰니까, 나에, 말초신경염이 그게, 이 나사지니까 일어나 걸을 수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0: 맞지요.
1: 예, 아래 배 따다 사이가 그 다음에 소변도 그도 시원하게 나가고 붓기 빠지고 몸이 헷갈아지고, 예.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하고 폐는 이 동통화서 좀 제일 1인 자리를 서는 것 같은다고 어느 가래 내절로 이게 심장도 아예 통쇄나구나 숨도 아예 맥히구나 이렇게 그럴 정도로 나서서 있더란 말입니다. 예?
0: 맞습니다. 예.
1: 이게 그다음에 이 당뇨 합병증이니까 이빨 마르고 이 그런 모가에 다 말라 내리 말라 들고 마른 기침 자꾸 하고 이래던 것도 예. 지금 다 일 없습니다.
0: 맞지요. 예.
1: 선생님 강의 잘해주길래 내 두 번째 생일 찾은 것 같습니다.
0: 선택 잘했습니다. 예.
1: 그래 이 동통화초로 예. 써보기 전에는 그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에 써보니까 정말 좋은 약이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써봐야 한다. 약은.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할 때도 영양제도 많이 주는 것 같았겠다. 예.
0: 맞습니다. 예.
1: 제 약은 있지만 또 우대할 때 참여를 더 바빠서 그랬다. 배달을 9가구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러십시오. 손님은 우리 당뇨병 합병증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써야 된다는 이런 과정 같은데 또 이미 또 효과를 보았으니까 예. 예, 그래서 예.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1: 예, 예. 선생님 나 이 죽을 때까지 써야 될 것 같아요.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합니까?
2: 네.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우리 내리는 예, 동충하초 가려본 후에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약은 예, 먹을수록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듣고 예, 약은 아주 특별한 약이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0: 네.
3: 100m 높은 곳에서 예, 또 안열한 곳에서 자라는 약이라 예, 여름에는 풀로 되고 겨울에는 벌레로 되는 약이라 이렇게 신기한 약이기 때문에 예, 더욱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동충하초 발효분은 예, 발효를 해서 만드는 약이라 예.

0: 그 효과가 30% 넘어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예. 우리의 내외는 둘 다 면역력이 약하고 기력이 약해서 이 약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봄과 가을이 되면 근심이 태상 같았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숨이 차고 한 데다가 맥이 없고 항상 그 피곤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뻥 하고 이래서 귀찮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은 약을 써봤지만은 먹을 때뿐이지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한 달 먹으니까 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 맞죠.
0: 네,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위축성 위염으로 위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이전에 진단이 났는데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하고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충하초 발효분을 한 달 넘어 먹으니까 위가 좋아지면서 밥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 맞죠.
0: 그래서 지금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20년 넘어의 변비로 고생을 했는데 위가 좋아지니까 변비도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1: 네. 네.
0: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수성 관절염을 내서 허리 다리가 아프어서 영 그저 걸을 때도 고상하고 이랬는데 이 병도 자연적으로 나아지면서 발이 시리고 마대고 이러던 증상이 다 해결됐습니다.
1: 맞죠. 예.
0: 약은 최고약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약입니다. 염증 치료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 저는 밖으로 나가면 내 나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아줌마이라 하지 아내란 소리를 얼마 들어 못 보거든요.
1: 맞죠.
0: 듣기는 좋습니다.
1: 맞죠.
0: 그래, 이번 특대 우대 활동에 9가구에 더 사겠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많은데 모두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 모두 야 언니 어쩌면 이렇게 약이 좋은가고 모두 칭찬이 대단합니다.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줘 감사합니다.
1: 선택 잘했죠. 83-0666번에 다 연결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동충하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문제 혈압 고도가 아니고, 어제 폐렴이 온 게 떨어져가지고, 병원님을 댄디도 맞고 이래도 다 떨어지고 이래고, 특히 소변 차수가 닿고 이래서 내가 썼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1: 맞지요.
3: 혈압 조절이 아이들인 것도 많이 났습니다. 폐렴이, 그 또라이들이 있는데 폐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거 쓴 게.
1: 맞습니다. 다른 약에서 안 되던 이런 병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의 이런 특징을 인해서 참 많이 나아집니다.
3: 특히 소변 차수도 여러 중, 밤에 깨라든 그 차수가 아주 많이 주니까 사람도 지금 제대로 삽니다, 지금.
1: 전입수 문제가 해결됐죠.
3: 대부분이 활도에 특별히 좋다니까 활도에 상관하다고 합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나도 지금 무슨 증상이 있는가 그저 날마다 어째 코에 무슨 어디 빼끊어지나 무슨 녹공세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어째 그냥 여기서 살이 아프다 말이다 자꾸 쑤시고 이러면서 밤 자고 나면 또 어렵게 하는 건 또 다른 곳이 아프고 다른 곳이 아프고 자꾸 이랬을 때다. 그래서 방송 많이 들었대였습니다. 그래서 듣다가지고 아이 시동이 나면 약도 많지 해서 어느 약을 선택할지 몰라서 내 방송 듣고서 오랫동안 들어보니까 나 이 고산 지역에서 자란 약이지 신기한 약이지 해서 지금 이 동충하초 먹는데 진짜 좋습니다.
1: 맞죠.
4: 예,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엔 풀로 되니까 전사 신기했습니다.
1: 맞지요.
4: 그러지요. 네. 이제 한, 네, 한 석 달이나 이제 먹어봤습니다. 먹겠지. 다른 데서 효과 못 본 데서 이야기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맞죠?
4: 예. 예, 믿음직한 이야기입니다.
1: 맞습니다.
4: 예, 그래서 너무 신경성이 있으면서 예, 젊어서부터 잘 못 잤습니다. 근데 지금 이약 먹으면서부터 잠 어떻게 잘 잤는지 잠 좀 잘 잡니다. 하루 종일 한 시간에 두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근데 지금 잠 좀 잘 자고 있습니다. 예, 이게서 효과 잘 봤습니다.
1: 좋은 효과죠, 예.
4: 예. 그리고 뭔가 그냥 이게 목이 무슨 증상이 있는가 하면 인후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후염이 있으면 낫지 않습니다. 자꾸 나을 것을 하면서 낫지 않으면서 예, 목이 어떤 데 막 터지는 것을 아프기도 하고 예, 그한 붓기고 예, 염증이 심하다 말입니다.
1: 예.
4: 예, 심할 때 목소리도 신소리 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다 나아졌습니다, 지금.
1: 인후염이라는 게, 인후염이라는 게 지금 어디 예. 다른 약방에 이런 약들이랑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인후염이라는 게 중에서 말하게 되면 이게 중한병으로 여깁니다. 그 먹고 아주 이건 있지만 예. 그래서 이게 이 인후염으로 여덟 개 경락이라는 게 지나가기 네. 때문에 그 경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꼭 인후염이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4: 네.
1: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인후염 약 가서 되지 않은데 동충하초 발효병원에서는 꼭 해결받습니다.
4: 네. 네. 그리고 가래 딱 그냥 붙는다 말도 모르겠는데 그 가래 딱 올라오면서 떨어지지 않겠으나 가래 허리 바닥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피곤이 제대로 회복됐죠, 예.
4: 네. 그리고 또, 예, 온몸을 얼마나 찬지, 더운지, 자꾸, 우는 지금 딱, 이내 집은 땀이 나서 즐거워한데, 아래는 또 발은 시려서, 이제 막, 팔 신고 있습니다.
1: 예.
4: 예, 내 무릎이 시리고, 예, 무릎이 이렇게 무슨 덥지 않으면 안 된다 말도 이렇게, 그게 지금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석 달 먹은 게 진짜 좋습니다.
1: 맞죠, 예.
4: 예, 그래, 아무래도 나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도 활동이 좋지 해서, 아까 배달받다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이번에는 또 우리의 동충하초 발효기문의 효과를 더 가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같이 네.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4: 네.
1: 2832-0666번에다 예,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네. 2830666번에 네. 네. 전화해서 배달받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5: 예, 나도 동충하초 씁니다. 그래,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이 심장이 나빠서 밤에 뭐 심장 나빠서 자지 못했습니다. 돌로 꽉 뒤들어오는 것처럼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롭습니다.
1: 맞습니다. 심장이 좋아졌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혈압이 계속 높던 게 혈압이 지금 정상입니다.
1: 맞지요.
5: 예, 며칠에 한 번씩 약 먹어도 정상입니다. 예, 그리고 손발이 저래서 나는 발이 시려서 계속 여름에도 양말을 못 벗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말을 안 신어도 이롭습니다.
1: 맞죠.
5: 예. 그래서 소화 안 되고 항상 위가 부족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납니다. 이거.
1: 맞습니다.
5: 예. 그래서 내 이번 약이 우선 다 떨어져서 또 이번 활동에 9값 알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의 효과를 가발에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함께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2832-0666번이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5: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6: 예, 네, 전화가, 예.
2: 맞습니다.
6: 선생님 수고한다.
1: 예.
6: 윤선이하고 순전해서. 나도 이 동충하초를 정말 생각도 하마때 광고약이 광고약 다 먹다. 이거라도 먹어보자고 선생님 광고 듣고 그래. 아이, 그래, 먹어봤는데, 아, 대단히 좋습니다, 정말. 나도 인후염도 있지. 기관지 약해서 계속 기침 짓고 며느리 약간 감기랑 감기 빼놓고 그냥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생하다 이 약을 접해봤는데 정말 안 그래. 정말 많은 효과 봤습니다.
1: 먹어봐야 됩니다. 먹어봐야지 약이 좋은 거 합니다. 예.
6: 뭐든 먹어봐야 된다. 그 무슨 사람가 했다면 나 약을 증거 먹어도 안 되는데 무슨 이거라도 되는 거 안에서 그랬는데 이거 뭔가 좀 확실하게 좀 아예 알긴다. 나는 인후염도 있고 기관지 약해서 목에 그저 무식이 가득 났습니다. 그저. 그런 게 무슨 어떤 반이 뭔가 목이 빤빤한다.
1: 맞습니다.
6: 이런 효과
1: 예. 맞습니다.
6: 정말 놀랐습니다. 너 모든 말 한다. 나 어제 그렇게 하는 나치 거치라고 그런 핑계 하는 그 먹이라 뭐 더도 빠이런 게 아 빰빠라고 먹이 주름도 없지. 그렇게 좀 더 이뻐지게 하면서
1: 이쁘시죠. 그러니까 예.
6: 이뻐집니다. 정말 이거 뭘까 밥 사 먹지 맥이 나지 얼마 썼으니까 그 모든 배에 다 사라지지.
1: 맞습니다.
6: 어 그래서 지금도 광고할까나 없어지 못지려 한 게 내 산 것마다 내 좋아진 거 보고 내가 먼저 갖다 자꾸 놔놔줬다 너 만체가 아 그런 게 아무래도 다급하게 아무래도 나도 아홉가가 몇 사야 되겠습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6: 예,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인체 세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우리 비장하고 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소화가 정상이 되면서 인체의 혈지라든가 담고춘 감유삼지가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지금 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에 용산매가 들어가 있고 세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담고춘이라든가 감유삼지 수치가 제대로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역시 또 우리 소화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게 되면 이런 혈지가 높게 된다 하게 되면 혈성대가 높아가게 되고 동맥경화가 형성되면서 심혈관 이런 질병 충풍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당뇨병이거나 당뇨병 합병증 고혈압이거나 동맥경화 심장병 뇌혈관병 우리 풍에 대해서 모두가 아주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간하고 신장이 해독 그리고 우리 간하고 신장이 생명통로를 주게 되면 그 간하고 신장이 해독이라든가 폐독 배설 능력이 회복되고 비장 위 소화 흡수 능력이 정상이 되면서 약물이 유효 성분이 충분히 흡수될 수가 있고 빠르게 에너지로 전화되고 기호혈이 충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시가 많게 되면 몸에 병이 많아가지고 맥이 없다는 분들 모두가 기호혈이 부족한 걸 말하게 되는데 그걸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가 충족이 되면 맥이 나게 되면 혈액이 순환이 주동받을 수가 있고 혈관 경맥이 통하게 되면서 인체 생명 보충이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 혈관이 장통된다면 전신이 혈관이 있는 곳이면 모두가 혈흐름이 빠르게 될 수가 있고 심근조직이라든가 뇌신경조직, 안저조직, 신장조직에 혈하고 산소의 공급을 보장받게 할 수가 있고 위축된 세포 역시 포만하게 변해가지고 심장병으로 개인되는 협심증 등 이런 여러가지 증상들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뇌중풍하고 풍으로 우리 개인되는 편탄들이 복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여러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우리

0: 안저 시황막 병맥 요리 간하고도 관계인데 간 공능이 제대로 회복된다면 시력이 제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소변이 빈번하고 급하고 배뇨가 깨끗하지 못하던 이런 전립선 문제라든가 방광염, 신염 등이 정상으로 되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항상 맞기만 하면은 땅은 사막화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고 합니다. 인생길은 시원하게 뚫린 대로가 아니고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개척한다면은 성공은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금철입니다.

행복충전소 오늘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 붙여져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오히려 조용하고 소박한 시골 도시의 공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그의 시선을 특별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늘 승리와 권력만을 보게 되지만 변두리에 선 사람은 인간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플루타르코스는 유난히 질문이 많은 나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전쟁 이야기보다 왜 인간이 서로 싸우게 되는지를 궁금해했고 영웅의 승리보다 왜 영웅조차 결국 비극으로 향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은 그를 자연스럽게 철학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세계는 이미 로마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있었지만 정신의 중심만큼은 여전히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 역시 젊은 시절 아테네로 가서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리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플루타르코스가 결코 냉철하고 차가운 학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인간의 약함을 리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이상할 만큼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는 어떤 위대한 정치가를 설명할 때도 그는 위대했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식사 중 하인에게도 레이를 잃지 않았다거나 분노했을 때 침묵하기 위해 혀를 깨물곤 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진짜 본 모습은 거대한 전쟁터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 속에서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그의 대표작 영웅전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리스와 로마의 인물들을 한 쌍으로 묶어 비교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와 카이사르,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 같은 시기였죠. 그런데 그는 단순히 누가 더 뛰어난지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또 이 플루타르코스의 이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플루타르코스의 이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은 놀라운 순간이 있습니다. 거대한 정복자 알렉산드로스를 설명하면서도 그는 전쟁의 규모보다 그가 친구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가이사르를 말하면서는 그의 정치적 천재성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관리했는지를 묘사합니다. 플루타르코스에게 역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플루타르코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위대한 전쟁이나 정책보다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더 중요하게 기록합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작은 미소 하나가 한 인간의 본성을 더 잘 드러낸다. 바로 이것이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의 핵심입니다. 그는 인간을 평가할 때 거대한 업적보다 평소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책이었다면 오래전에 잊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친구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노할 때는 말하기 전에 거울을 보라. 그는 분노한 인간의 얼굴이 얼마나 추해지는지를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가장 위험한 삶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넣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품성을 기르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죠. 플루타르코스는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를 훌륭한 연설가로 만들기 전에 먼저 좋은 인간으로 키워라. 지금 들어도 전혀 낙지 않은 말이죠. 그의 글 속에는 유난히 습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거대한 결단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반복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를테면 매일의 말투, 타인을 대하는 태도, 분노를 다루는 방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플루타르코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거창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작은 부끄러움을 소중히 여겨라.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부끄러움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을 지켜낸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 붙여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플루타르코스의 명언대로, 또 플루타르코스의 철학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이로써 그는 단순히 고대 철학자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는 역사와 철학, 문학과 인간학의 경계를 허물며 후대 문명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지식인들은 그의 책을 통해 인간 리해의 기준을 배웠고, 셰익스피어 같은 문호들은 그의 기록을 바탕으로 불멸의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플루타르코스가 인간을 바라본 시선입니다. 그는 인간을 단순히 선하거나 악한 존재로 나누지 않았고, 위대함과 나약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존재로 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시대가 변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의 문장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의 새기는 명인명언 코너에서는 플루타르코스의 이야기와 함께했는데요. 플루타르코스의 철학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명언으로부터 그의 훌륭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식생활은 배달 음식과 외식이 보편화가 되어 여러 가지 식품들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기가 쉽지 않고 종류도 많고 이름도 어려운 영양소들을 일일이 챙겨 먹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알고 먹는 즐거움을 위해 식품의 색상으로 영양소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색상은 녹색입니다. 예, 녹색의 대표적인 색소가 염록소인데요. 염록소의 구조에는 그 주황에 무기질인 마그네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염록소가 녹색을 띨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마그네슘 때문인데요. 따라서 종류도 다양하고 신선한 녹색 채소를 나물로, 샐러드로, 국으로, 쌈으로, 볶음으로 먹으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녹색 채소들로는 상추, 케일,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색상은 황색입니다. 예, 당근에서 나타나는 황색은 카로티노이드 색소이고 카로티노이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베타, 카로틴 등 일부

카로티노이드 색소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는데요. 따라서 당근을 비롯해 늙은 호박, 파프리카, 감, 귤 등 황색을 띠는 식품들이 비타민A에 좋은 급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귤을 많이 먹다가 이 손이 노랗게 된 경험이 있으시죠? 이 귤에도 카이노이드 색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을 띠는 달걀 노른자위도 역시 비타민A가 풍부하고 깻잎, 시금치 등 녹색 채소에도 사실 비타민의 전구체가 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품들은 평소에는 염록소에 가려져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들면서 숨겨졌던 황색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황색 채소들로는 당근, 호박, 감자, 고구마, 생강 등등이 있습니다.

색상으로 영양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무기질인 철은 붉은 색상을 나타내는데요. 우리 피가 붉은 것은 바로 이 철 때문이라고 합니다. 혈액의 색소인 헤모글로빈은 그 구조조항에 철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 어지러워 빈혈인가 할 때 빈혈의 원인이 보통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것이라고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혈액 속에서 온몸을 타고 다니며 몸 구석구석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를 붙들고 다니는 것이 바로 철인데요. 헤모글로빈 안에 이 철이 산소를 만나면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철은 근육의 색소인 미오글로빈에도 들어있는데 고기류의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은 미오글로빈 색소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철을 보충하려면 붉은색을 찾아 먹으면 되고 가장 확실한 것은 피, 그러니까 선지, 그리고 선지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로 철을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오글로빈 색소는 근육의 색소이기 때문에 기름기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가 당연히 철 섭취에 유리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영양소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과일과 채소의 색소는 항산화, 항바이러스 작용 등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파워토케미컬 성분들이 많습니다. 영어에서 바이토는 식물이라는 뜻인데요. 식물에는 화학성분이라는 의미로 식물 영양소라고도 불립니다. 대표적인 색소가 안토시아닌, 안토잔틴 같은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렇듯 보라색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한 식품은 가지, 포도, 블루베리, 자색 양배추, 자색 양파, 검정콩 등으로 이런 보랏빛 식품들을 맛있게 먹으면서 항산화제를 우리 몸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식품의 색상으로 영양소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꿀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에는 플루타르코스의 이야기, 식품의 색상으로 영양소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이 가장 높이 나는 것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고 한 곳만 보고 빠르게 가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늦다고 하여 조급할 필요가 없고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언제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게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는 봄이 있다고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70년대 초 소모가 시계 공장에서 기계를 조립하는 노동자로 일할 때의 이야기다. 그때 상해 민간 전체에서는 불수강으로 만든 자각제탁 탄산 음료 뚜껑 따개가 큰 유행을 타고 있었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예술품이었기 때문이다. 뚜껑 따개에 새겨진 그림은 무척 다양했다. 손오공부터 우아한 백조, 바다의 친구 돌고래, 힘차게 달리는 말,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까지 당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 이 뚜껑 따개는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특별했다. 양면을 꼼꼼하게 가공하면 아주 윤기가 흘러 거울처럼 사람의 얼굴을 비출 수 있을 정도로 매끈해졌다. 여기에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을 통해 긁거나 다양한 무늬를 새기면 거울 같은 표면 위에 작은 꽃무늬가 나타나고 햇빛이 비추면 매우 톡톡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또한 각 뚜껑 따개의 입구 설계는 모두 다르게 만들어 실용성을 높였고 작은 둥근 구멍을 따로 뚫어 열쇠 고리에 간편하게 달 수 있도록 만들어 일상에서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랑받았다. 이제 소모의 공장 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자. 그분은 시계 공장에서 최고 수준인 8급 공인이셨다. 몸이 아주 뚱뚱했지만 금속 가공 분야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본 선생은 보통 오후 교대로 일했는데 저녁밥을 먹고 나면 꼭 3mm 두께의 불투명 강판을 꺼내셨다. 강판 위에는 이미 손오공, 독수리, 달리는 말, 아름다운 여인 등의 그림을 미세하게 그려두었었다. 그 후 소모는 테이블에 재료를 단단히 고정하고 칼로 구멍을 따라 하나하나 정성껏 끊어내고 매끈하게 다진 후 본 선생에게 건네면

퇴근 시간이 되었다. 뚜껑 따개의 정밀 가공 부분은 전적으로 본 선생이 직접 처리했다. 독수리의 깃털 하나하나, 말의 발굽 형태, 여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가느다란 다리, 섬세한 구두 뒷굽까지 굵고 가느다란 선을 자유자재로 구현하며 생생하게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작품의 눈 부분이었다. 눈은 사람 마음의 창문이라고 했다.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눈을 잘 그리지 못하면 전체 모습이 전혀 살아나지 않았고, 반대로 눈만 예쁘고 생동감 있게 만들면 다른 부분이 조금 거칠어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시계 공장의 작업 환경은 매우 좋았다. 본 선생의 실력은 상해 최고급 금속 장인이라도 이런 손놀림은 따라할 수 없고, 중식 보석 박힌 장신구에도 이런 정밀도를 갖춘 것이 거의 없어 서양식 장인 기술과도 비할 바가 아니라고 자부하셨다. 소모는 그저 본 선생의 말씀을 경청하며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체중이 100kg이 넘는 본 선생은 손발이 크고 특대형 바지를 입었다. 모습은 전체적으로 크고 뚱뚱해 보였지만 손놀림은 놀랄 만큼 정교하고 섬세했다. 통통한 당근 같은 열 손가락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뛰어난 손재주를 지녔다. 본 선생은 탄산음료 뚜껑 따개는 겉보기에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노동자는 정밀도와 결합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셨다. 말하는 사이에 본 선생은 낡은 철통을 꺼내고 안에 성냥갑 크기의 정사각형 강철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다. 손을 살짝 흔들어 정사각형 강철에서 또 하나의 강철을 꺼냈는데 소모가 받아보니 두 조각의 정사각형 강철이 모서리가 겹쳐 완벽하게 맞물리고 끼우고 빼기가 자유로웠으며 등불 앞에 비추어도 한 줄기의 빛도 새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 본 선생은 웃으며 이것은 자신이 17살 때 만든 수작업품이라고 설명했다. 보기에는 간단해도 실제로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본 선생은 요즘 공인들은 37살, 47살이 되어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소모는 정사각형 강철을 보며 본 선생이 47살이 되면 이런 정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물었다. 하지만 본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모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 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호생은 처음 작은 공장에 배치되었고 1년 반을 그냥 보내던 중 부모님의 인연으로 금속제품 회사의 구매원으로 옮겨왔다. 업무상 자주 출장을 다녀야 했고 덕분에 몇 명의 기차 승무원과 친해지게 되었다. 표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친한 승무원의 도움으로 우편기차에 무료로 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호생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여름의 우편기차는 문이 활짝 열려있어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들었고 밖으로는 백양나무

나무와 넓은 들판이 빠르게 뒤로 사라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각 역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몇 개의 우편 주머니를 던져내고 다시 새로운 우편 주머니를 회수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기차는 언제나 앞으로 달렸다. 다른 승무원들은 문 앞에 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 지루해지면 천 우편 주머니 더미에 누워 편지를 꺼내 읽곤 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 사이의 연락수단이 오직 편지뿐이었고 거량이 매우 많았다. 기차 승무원들은 편지를 보는 데 익숙했다. 먼저 글쓴이의 서명과 필체를 살펴보고 오래된 붉은 테두리의 공공기관형 봉투, 소가죽지, 재생지 봉투 등 겉모양은 상관없이 부채처럼 펼쳐 중요한 편지를 골라내곤 했다. 마치 포커 게임을 하듯 편지를 선택하고 전개한 뒤 다시 우편 주머니에 넣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호쟁은 보통 문 앞에 홀로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은 지저분했고 문 밖에는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 외로운 집들, 소와 양의 모습 등 모든 것이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지나가고 빠르게 뒤로 흔들리며 사라졌다. 기차가 강을 지나 철교에 오르면 층층이 높은 철 구조물 사이에 주아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 기사가 경적을 울리고 오르막길에 들어서면 부기사는 몇 포대의 석탄을 더 넣었다. 호생의 가슴 전체는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석탄 가루가 머리카락 사이에서 흘러내려 목과 머리 사이에 쌓이고 심지어 눈에도 들어가 두 눈이 아팠다. 눈물이 나와도 호생은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주하가 몇 년 전 농촌으로 내려가 살았고 연락이 거의 끊겼으며 반년 후에 한 통의 편지를 써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편지에는 주하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주아는 호생에게 편지를 늦게 쓰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고 자신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며 잭 런던 전기를 비롯한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왔다고 알렸다. 정착한 곳은 조선족 지역으로 쌀과 매운 음식, 떡국을 먹고 살고 있으며 집마다 창문과 바닥이 깨끗하며 전통적인 풍습이 남아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상해에서 길림으로 가는 기차에서 한 여학생이 추락해 다리를 잃고 상해에 남게 된 안타까운 일도 전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주아는 호생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당연한 것이고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으며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세상의 추악한 모습은 웃을 가치도 없고 인생은 단 한 차례의 황량한 여행일 뿐이라고 적었다. 편지 끝에는 답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것이 순리롭기를 바란다고 남겼다. 호생은 주아의 편지가 영원한 이별의 통보일 줄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주아의 편지를 더 받고 싶었지만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을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주아가 떠나기 전 돌려준 책 속에는 메모지가 끼어 있었는데 위에는 지나간 시대는 이미 다시 오지 않고 인생은 한 차례의 황량한 여행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 메모지는 허생에게 1967년 가을 중산 공무원의 기억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다. 그때 호생은 조아와 함께 화동 지역의 한 관광지를 보러 갔다. 공원은 황량하고 조용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찾아다닌 끝에 거대한 오동나무를 발견했는데 나무 껍질은 뱀 표피처럼 거칠고 몸통은 두 사람이 함께 안아도 감쌀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조아는 이 나무가 100년의 황량함을 간직하고 있다고 중얼거렸고 호생이 손을 잡아도 조용히 손을 떼며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찬바람이 불고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공원에 울렸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94번 버스를 타고 조양 신촌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조아는 황량한 기분이 든다고 허생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마침 버스가 도착했을 때 독특한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탔다. 그들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상해에서 유행한 여러 개의 지퍼가 달린 운동복에 짧은 바지, 선명한 색의 양말을 신고 있었다. 당시 상해 시민들은 대부분 푸른색, 회색, 검은색의 단조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옷차림은 거리의 특별한 생동감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주아는 이 색채의 강렬함에 감탄하며 과거 요공들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비교했고 호생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70년대 초 상해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을 넘어 장인의 정성어린 손맛과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아련한 마음 그리고 그 시대만의 독특한 풍경을 함께 담고 있다. 정교한 뚜껑 따개 하나에 담긴 장인의 정신, 황량한 인생을 생각하며 서로를 그리워했던 호생과 조아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리안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비언 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또 드디어 오랜만에 학생 네. 한 분이 또 드디어 얼굴을 뵙게 됐네요.
1: 오랜만입니다.
0: 예, 그러니까요. 예, 네. 건강 완쾌하셔서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2: 네. 네.
0: 예, 그럼요. 컴백하셨어요.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네. 새로운 아리랑을 가르쳐드렸죠.
1: 그렇죠.
0: 네. 네. 제주아리랑.
1: 재밌어요. 제주아리랑.
0: 네. 어떠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
2: 예, 재밌어요. 네.
0: 재밌어요.
2: 예.
0: 옷머리 장단이라 네. 장단을 조금 지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한 박자는 좀 부족한 박자.
1: 그래도
0: 네, 엄머리 장단이에요.
1: 그 지난 시간에
0: 네.
1: 방송 끝나고 나서
0: 네.
1: 방송을 마치고 나서
0: 네.
1: 그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네. 내려가면서
0: 네. 또 복습하셨어요?
1: 아, 재밌다고들 난리를.
2: 맞아요.
0: 네.
1: 재밌다고. 오, 재밌어요.
0: 네, 장단이 좀 헷갈리긴 그렇죠. 하지만 네네. 또 매력이잖아요. 그만큼 옷머리 장단이.
1: 재밌다고들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네. 한시름 났습니다.
0: 예.
1: 네. 네.
0: 그렇죠.
1: 오미라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어요?
0: 재밌죠.
1: 오, 네. 한번 불러보세요.

다시 한번 속도를 좀 천천히 네. 하시겠습니다. 속도를 너무 빨리 하면 아직 선율이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해볼게요.

스리스리스라리 러구가 같은 음이라 했죠. 스리스리스라리 러구. 네. 다시 할게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아리아리아라리 로고 시작.

0: 하나 둘 박자를 모르실 네. 때는
1: 두상단 하시고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따따 하나 둘 셋 따따 하면 하죠. 제주라 보세요. 제주라 한라산 따따 하나 둘 셋
1: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0: 하나 둘 아니면 하나 둘 셋 따따 아 이것도 재밌잖아요. 하나 둘 셋 따따 하나 둘 셋 따따
1: 널멍시멍 널멍시멍

0: 짜짜짜.
1: 네, 하나 둘 하면 멋있죠.
2: 예, 멋있어.
1: 네, 하나 둘 하면 끊으셔야 됩니다. 네, 제주라 시작.

0: 여기까지. 네, 제주라 하시자. 나가 길어졌어요. 제주라 라자가 길어집니다.
1: 제주라 한라산 따따 근다다다따따
0: 제주라 한라산 따따따따따
2: 손을 할까 된다.
0: 네, 제주라 시자. 반장님이 맞게 하셨습니다. 네.
2: 요거 삼각 요거
0: 네. 그렇죠. 삼각으로 하면 되죠. 네. 제주라
1: 삼각으로 시가. 했다가 두 번째는 두 개 삼각형이 아니고 모자라요. 한 박자가. 네. 근데 자꾸 늘고 싶죠. 제주라 하 이렇게 가고 싶죠.
0: 제주라
1: 8분 6박자.
0: 다시 한번.
1: 제주 따
0: 하십시오. 한 번은 삼각을 다 해주고 한 번은 하나 둘 변만
2: 다섯 개
0: 하나 둘만
2: 네
0: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1: 네 뭐요?
0: 바꿔가면서 삼각과
1: 두 번 두 박
2: 두 박
0: 두 변 삼각 두 변 삼각 두 변 네 이렇게
1: 숨 쉴 사이가 없어요. 돌림새가.
0: 그렇죠.
1: 자꾸 느긋하게 네. 더 가려면 다른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0: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2: 딱 가고 싶습니다. 거기 딱
1: 가고 싶으면 네. 오늘
0: 가지
1: 워낙
0: 마세요. 가시면 똑 떨어집니다.
1: 다른 집으로 가요. 네.
0: 다시 제주라 시작. 그다음 님 따라 오른 산자
3: 님 따라 오른 산
0: 그다음 철 따라

0: 틀리면 안 돼요.
1: 네.
0: 이제 틀리시면은
1: 독창 한 분 한 분씩 독창을 시켜요.
0: 아니,
1: 네.
0: 아니지. 그게 그건 아니고.
1: 그건 아니고요.
0: 이제 틀리면.
1: 뭐예요? 네.
2: 상금
1: 뭐 하실 거예요?
0: 아니. 그냥 안 하겠습니다.
1: 네. 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0: 잘하셨어요.
1: 잘하시네요.
0: 네네. 네. 자, 이제는 감정을 좀 넣으셔서 감정을 동 딱 쿵 따 동 딱 쿵 따 감정을 좀 살리셔서 하세요. 아리 아리 아라리 로구 얼씨구나 넘어갑사 스리 스리 스라. 네, 감정을 좀 넣어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0: 늦었어요. 다시. 널 멍시멍 넘어갔어.
1: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제주라. 네, 제주라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널 멍시멍 널 멍자.

0: 혼자.
1: 널 멍시 넘어
0: 다시 한번 널

0: 하셨어요. 네. 한 분씩 해볼까요? 한 분씩, 한 분씩.
1: 되죠?
0: 왜 안 되세요? 자신감 없습니까? 그렇게.
2: 틀릴까봐.
0: 틀리면 틀렸죠, 뭐. 신고한 것도 아니고. 자, 먼저 어미란 선생님부터.
1: 저부터?
0: 네, 저부터.
1: 그럼요.
0: 네.
1: 그럼요.
0: 자.

0: 자, 누구부터 하실까요?
1: 반장님부터.
2: 집에서 예, 100번 연습했지만 목이 샜습니다.
3: 뭐네,
1: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0: 100번씩이나 하셨어요?
2: 했습니다. 이렇게 목이 샜습니다.
0: 아니 근데 100번씩 하시느라고 다른 거는 하나도 못 하셨군요.
1: 괜찮아요.
2: 보니까 예. 네. 잘 못한다.
0: 예, 네. 괜찮습니다.

0: 잘하셔서.
1: 잘해.
0: 잘하셔서. 연습 너무 많이 하셔서.
2: 널먹시멍.
0: 널멍시멍.
2: 선 음이 너무 올라가 붙었습니다.
1: 아,
2: 널멍시멍. 자,
1: 널멍시멍.
2: 자, 다시 한번.
1: 널.

0: 쥐와 멍멍멍자가 같은 의미예요. 널멍시멍
1: 널멍시멍
0: 그렇지. 다시 한번
1: 널멍시멍
0: 넘어갑서까지.
1: 예. 널멍시멍 넘어갑서.
2: 네. 왜 멍이 올라가죠 자꾸?
0: 예, 그러니까
2: 널멍시멍
0: 널멍시멍
1: 올라가면 어 끝이 널멍시멍
2: 멍? 멍 아니고 널멍시멍 멍 내려가세요. 네. 아 그냥 같은 음입니다. 같은 음이에요.
0: 같은 음이에요.
2: 근데 느낌은 널

0: 다시
1: 널 널 멍시멍 널
2: 그렇지 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널 멍시멍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0: 일선을 한 단계 저절로 네. 그렇게 됩니다.
2: 아이 그렇게 그 잘 공제하셔야 돼. 널 멍시멍
0: 널 멍시멍
3: 그러니까 멍을 자꾸 일부러 멍멍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널멍쉬멍 그리고 얘기 이야기 하시듯 널멍쉬멍 널멍쉬멍 쉬멍
2: 쉬멍
3: 쉬멍
2: 쉬멍
3: 쉬멍 하면 올라가잖아요. 널멍쉬멍
0: 그냥
3: 널멍쉬멍 그냥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 그냥 이야기 그냥 얘기해 보세요. 널멍시멍.
2: 널멍시멍.
0: 널멍시멍.
3: 그렇죠. 그 음으로 가요.
0: 널멍시.
2: 널멍.
3: 널멍시멍. 널멍시멍.
2: 시멍. 시멍.
3: 시멍. 널멍시멍. 시멍.
0: 널멍시멍.
2: 아시겠죠?
0: 예, 자, 알았습니다.
2: 옆에 분?
4: 네? 네. 연습 잘 못해가지고.
2: 100번 못하셨어요?
4: 못했어요.

0: 그냥 놀러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1: 놀멍심멍
0: 힘들다.
2: 놀멍심멍 옆에 소모카. 근데 좀 감기 끼면서 목소리 살라요.
3: 아이고 저도 감기 걸렸어요.
2: 물론 보고 있어요.
3: 네.

0: 예. 네. 감기 걸리셔도 뭐 잘하시나요?
1: 개구했습니다.
0: 아, 개구했습니까?
1: 저리.
0: 저도 피아노를 겨우 쳤습니다.
1: 내 힘이 없으니까.
2: 널멍시멍이 어렵나 봐요.
0: 네. 음을 잡기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박자가 좀 있어서요. 네.
0: 그 다음 또.

하나, 둘, 아리.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0: 하셨습니다.
1: 네. 네.
2: 100번 했겠다, 내 서로.
0: 아, 200번 하신 것 같아요.
2: 그래요?
0: 네. 네. 반장님 100번 하셨는데, 네. 소리가 다 가셨잖아요.
2: 잘했으니까 양백번 했지요.
0: 네. 네.
1: 그 다음에 또. 옆에.
2: 우리, 꼬매?
0: 네.
1: 아, 안 됩니까? 어째서?
2: 같이.
1: 그 왜요?
0: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그 학생분은 어떠셨어요? 이게 좀 어렵나요? 오늘 첫 시간에 배우시니까. 예. 네. 그러면 예, 네, 같이 하셔도 돼요. 그럼 다 합창으로 다 같이 하시고요. 그 종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1: 네.
0: 그 그래도 놀멍시멍 그래도 방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놀명 설명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놀멍시멍
1: 놀멍인데 놀멍시멍
0: 그래서
1: 놀멍시멍인데 놀명시명 이렇게
0: 네, 그렇게 나가잖아요.
1: 네네네.
2: 놀멍시멍 넘어간단 말이겠어요.
1: 그럼요.
2: 네. 네.
0: 그렇죠.
2: 바쁘게 해서
1: 놀매 놀매 쉬매 쉬매 이런 말이에요.
0: 네. 널멍 쉬멍 쉬멍 쉬멍.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름길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악보를 보면 저는 저기에다 딱딱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1: 그러니까.
0: 아니 저는 뭐 저도 기억력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저기다 적었을까요? 여러분은 안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을 똑같은 음이다.
1: 맞아요.
0: 밝혔어요. 부채질 하지 마시고 보세요, 선생님.
1: 맞습니다.
0: 그렇죠. 같은 네, 음.
1: 같은 음이라고.
0: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1: 네.
0: 장단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빙채기 운능구려 여기 장단이 두 장단이 있다고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부분은 한 장단을 빼버리고 아리 아리 들어가십니다.
1: 운능구려
0: 하나 둘
1: 이렇게 운능구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리 아리
1: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0: 네.

0: 잘하셨어요.
1: 어찌 이렇게 잘하시지?
0: 그렇죠.
1: 그다음에 어,
0: 그다음에 한 분이 빠뜨렸죠. 한 네. 분이 그렇죠.
1: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
0: 네, 한 분이 빠졌어요.
2: 누가?
3: 해요.
0: 어.
3: 네, 왜 하라고?
0: 아니 이분이 빠졌잖아요, 선생님이.
1: 기억 커 시키는구나.
3: 해야 됩니다.
0: 아니 이영만 선생님 안.

0: 떠올랐잖아요.
1: 그렇지. 아, 제가요?
2: 네. 야.
3: 입.
0: 자, 우리 영환 선생님 노래 듣고 두 분 준비하세요. 네. 함께 부르셔도 돼요.
1: 저는 무슨 길?
0: 네. 우리 학생분들도 빠뜨리지 말아야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괜찮아요. 함께 따라하시면 돼요. 한 번 더 기회 있잖아요. 듣고

0: 잘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하셔야죠.
1: 잘하셨다.
0: 그럼요. 안 하셨다면 또 후회하실 뻔했죠.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답니까?
2: 네.
0: 예. 오늘 그 제주알이랑 좀 어려워요. 장난을 지키기가. 그래서 또 오늘도 역시 아유 너무 잘 배우셨죠. 즐거웠죠?
3: 예, 예. 즐거웠어요. 예.
0: 이영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0: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으로부터 제주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면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그 공능 주치로 놓고만 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심장병은 단순 심장에서 심장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폐, 폐경락을 활시할 수 없습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신약대학방이나

0: 간판을 붙인 데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이 199원인데 12일간 좌우 봉행할 수 있으면서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물어러 드리고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물어러 드리고 18각을 싸면 6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9각을 싸면 3각을 물어러 받게다면 12각이게다면 넉 달 동안 복행할 수 있고 우리 지구의 특점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외국 생활에 진출하는 사이에 지금 심장병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갖고 나가시거나 부채 보내거나 이러한 분들은 18각을 싸면 6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면 24각이게 되면 8달 동안 봉행할 수 있는 2개료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세관을 지날 때 다른 뭐 문제점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고 하였는데요. 심혈이 심하다는 것은 기본으로 심장병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기본 증상에 속하게 되는데요.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일종 학설에 속하기도 합니다. 림상 주연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깃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래가 생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거쳐 구취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지분을 남들이 하나 쓸 때에 담으면 두 개, 세 개 쓰면서 치설질해도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담으면 엄마 치설질 좀 잘해 이렇게 해서 남이 하나 쓸 때면 지분을 세 개까지 써도 해결되지 못하는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서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그거는 많은 분들이 말씀한대요 하게 되면 기본으로 빠른 속도로 제거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심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심계통이 있으면서 가슴이 그냥 쥐어짜는 것처럼 이렇게 쪼여든다 말입니다. 그래, 예.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돌덩이 처면 이렇게 가슴이 막 무겁기도 뭐 몸감이 막 나고 이랬습니다.
0: 그렇죠. 예.
2: 그래서 지금 좋은 청심환을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뚜렷하게 나는 게 알린다.
0: 아, 그래요?
2: 예. 요즘에는 가슴이 편안하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래서 저녁에는 또 꿈이 많아 소리 놀라면서 자꾸 깨어나던 게 그것도 지금 꿈이 더 적어지고 잠을 지금 잘 잡니다.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자심하다가 어려움증이 나고 혈압이 막 올라가던 게 지금 다방이 있던 게 지금 혈압도 완전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바로 그럴 겁니다.
2: 예, 예, 예. 머리도 많이 마가지고
0: 예,
2: 예. 그래서 특히는 나 가래가 그냥 자꾸 올라오더라 말입니다.
0: 아, 심혈이 심한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 예.
2: 그리고 이게 윤화도 잘 돼 그런지 가래도 혹시 계속 가래도 잘 떨어진다.
0: 예,
2: 앞서 떨어지던
0: 그렇죠.
2: 게.
0: 예.
2: 그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을까나 내 지금 효과가 좋아서 좋을 때 지금 바짝 계속 못 자고 떠나도 계속 먹다고 세워서 싸게 했습니다.
0: 예, 배달도 가능합니다. 33에 다섯 개 5번 연락하면 예.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좋은 청심환을 반년 넘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는데 특히에 이거 먹은 다음에 이게 혈압이가 연달에 혈압이 딱 온종 안 되고 예, 이래는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가 참 온종되고 약간 내가 지금 어전에 요 한 몇 달째는 지금 약을 뗐습니다.
0: 혈압약을 끊었다 그렇죠?
3: 예.
0: 대단합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병이 100분의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치료하니까 고혈압을 해결받으셨다는 것은 아주 준악한 그 도경입니다.
3: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니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혈압약 먹고요. 또 올라가
0: 혈압약이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데. 예.
3: 예. 예. 그래도 이게 지금 이거 안 먹고 딱 이거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약 끊으니까 얼마나 편안한데. 그리고 이거 먹은 다음에 또 뭐에 지금 좋아졌는가 하면 이게 숨이 자꾸만 차고에 어떤 데는 이 가끔 가다가 숨이

0: 잘 올라오지 않는 게 이런 정서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지금 이런 바람에 나가서 활동도 잘하고 뭐 온 달날 나가 뭐 친구들 같이 돌아다니고 놀고라도 뭐 숨이 차는 심장 내서 바쁜 일은 없습니다.
2: 지금. 아, 맞습니다.
0: 예. 예,
2: 심자의 발동기 역할을 하니까 군주의 기관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심자 좋아야 모든 기관이 정상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거죠.
0: 예, 그리고 밤에 예, 밤잠이 내 못 자고 밤에 예, 너무 있게 되게 늦게 되게 반듯하게 늦게 되면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강하게 돌아넘어다야 되거든. 이런 정서도 이렇고 지금 예, 밤잠도 참 잘 자고 이러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것을 약.
2: 그렇죠. 예, 예.
0: 모든 면에 다 도와주고 하니까, 나, 야, 이런 약수, 이렇게, 저 다른 약, 옛날에는 몇 년 전부터 강 약 같은 먹었는데도 효과 못 봤는데, 요번에 이 약을 몇 달 안 했었는데, 지금 예, 이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2: 그렇죠. 예.
0: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약, 좋은 약만 제가 꾸준히 오래 쓰려고요. 오늘 아홉 걸 더 배달 받게.
2: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25번입니다. 예. 예. 아, 건강하세요.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정치반 쓰는 환자입니다.
2: 예.
4: 어제 1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2층 올라 감기 와서 그런 게 있고 목이 그런 그런 것도 감기 심해서 그러는가 했는데 아이들아 말입니다. 아, 댄디 해도 해야 되고 청량 해도 해야 되고 예. 아, 무슨 약을 써도 쓸데없습니다. 그래 누워 있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나 시험 삼아 써보자고 제가 썼는데 한 각도 줄때다 그래 한 달 먹고 그런 게 이발 냄새 이빨이 아파서 눈물에 콧물에 범벅이 되던 게 그게 잃어볼까 한 달씩가 그게 찍어다
2: 잃어. 심장병으로 인해서 예 발동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면역력도 떨어지고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요. 예.
4: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고 저 밤잠 자지 못해 그러던 게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아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개운하고 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잘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4: 그래서 예, 예 좋아질 때 계속 그거 써서 견지할 예정입니다.
2: 예, 좋은 정신만은 우리 지구에 계시는 많은 연세가 벌써 5, 60, 7, 80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타약을 쓰는 분들 가운데 좋은 청심환은 기본으로 기초약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아무튼 건강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2: 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좋은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2: 그래요?
5: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던 게 숨이 떡 막는 것 같은 게 숨이 막지 않고 예. 둥굴 부위 용색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아예 아픕니다.
2: 아 그래요? 예.
5: 예 지금 심장열이 심해서 예. 이래서 볼 때는 더 막고 저 심장이 답답하게 하지 맥 이러던 게 이 증상이 약순이 싹 없어졌습니다.
2: 그렇죠. 예예.
5: 지금 떨리도 놀라고 전화 떨리도 놀라던 게 지금 아무리 어째도 놀라지 않습니다.
2: 예예.
5: 혈압이 높은 게 증상이 됐고 예. 이 잠을 잘못 자던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2: 그럼요. 예, 심장병으로 잠을 못 자는 게 그게 기본은 마음이 자야 눈이 자겠는데 마음이 잘 수 없으니까 심장이 이상이 생기니까 잘 수 없는 겁니다. 예.
5: 예. 지금 기침 때가서 이제 자꾸 기침약 먹어야 되는데 효과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심살에 기침 지른다가 이 약 몇 갖다 썼단 말입니다.
2: 예.
5: 기침이 아예 합니다.
2: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5: 예, 그 목에서 가려도 많던 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2: 예.
5: 선생님이 정말 예, 약이 좋습니다. 이렇게나
2: 옛날
5: 또 배달받아도 쓰자
2: 그랬다.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료종을 따라서 두 개, 세 개 어떤 분들은 1년 넉 달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차수는 조절할 수 있대 알수는 제일 낮아서 한 봉투리 안에 20알로 내려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20알이지 25알 이어간에서 움직여야 되지 낮다 해서 조금 한 절반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차수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운데 두 번 드시던 게 한 번 들 수 있으니까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
5: 네, 감사합니다.
2: 예, 건강기원입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6: 예, 좋은 청심만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예.
6: 야, 이 심장약에서 내용 좋은 약입니다.
2: 알아주죠. 예.
6: 예, 나 이 관심대에서 심장이 자꾸 통증이 나서리. 그래도 이게 막으면 이 어째 자기 밑으로 줄이 자꾸 올라가면
2: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6: 예. 숨이 올라옵니다.
2: 예, 예.
6: 네, 이 좋은 정신만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서리 심장약도 타는 거는 많이 먹어도 이제 이 진에 아프니까 애 아이디입니다.
2: 그렇겠죠. 예,
6: 예. 그래서 이 좋은 정신만은 이 마지막으로 써본다고 썼는데 지금 영 좋습니다. 이
2: 예.
6: 자기 밑에 줄 다 해버치고 통증이 없어져서
2: 예.
6: 심장이 아프다 하면 막 이 뒷가슴에 송곳으로 푹푹 찍어놓는 것처럼
2: 협심증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예,
6: 예. 예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 그 통증도 지금 많이 져가지고 혹시나 너희 떼끔열에다가는 마음다
2: 예.
6: 그래 이 좋은 정신만 지금 내 이 심장병 약에서는 최고약이라고 내 지금 그린다. 그래
2: 예.
6: 오늘 또 배달받아서 그 양 좀 쓰자 그린다.
2: 아, 그렇게 하셔. 좋은 정신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배달받으시려면 33-5번 연락하세요.
6: 33-5번입니다.
2: 예, 그렇죠.
6: 예, 감사합니다.
2: 아, 건강하세요.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1: 우리 어머니가 지금 좋은 정신만 지금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2: 예.
1: 약이 심장이 그 물도 타고 또 지방도 쌓이고 이래서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보조 제품까지 지금 같이 쓰는데 지금 어제 하기 아득다 쓰는데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지금.
2: 예.
1: 이제 이번에 저 배달받아 좀 오래 쓰다 하시게 됩니다, 이거.
2: 그렇게 하셔. 심장병 치료는 일조일석에 끊는 치료가 아니니까. 예.
1: 수고하죠.
2: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은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심장병으로서 진단이 났거나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기초약품은 뭐 40대 중후반부터 쓰는 몇 가지 기초약품은 아침, 점심, 저녁 쓰는 이런 약품을 쓰면서 좋은 정신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제가 생각한다는 심장병은 끄떡 문제가 없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부에 어느 정도 물이 자꾸 그 전체에서 없애버려도 또 사고 하는 분들,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을 망라해서 좋은 정신환을 견제해서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하품을 잘 합니다. 그리고 백분직 심장병이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심장병은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노자기 힘들고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가를 느낍니다.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정상 심률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되 평균 심률은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60차 이상으로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파나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림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를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심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인데 하신이 부증이 생깁니다. 콩팥질 문제가 생긴다면 우선은 눈이 붓기거나 얼굴이 붓기는 데부터 시작하지만 해도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신이 부증이 생기는 풍습심장이라고 중의에서는 말하기도 되어 있는데요. 하신이 발목이나 발등이 많이 붓기거나 쉽게 놀라고 오징어는 문소리에 자기 전화소리에도 놀라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이 증상 원인은 어디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거동맥에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만 거동맥은 직접 주자를 하는 그 심장 동맥에 속하게 되게 심장과 곧게 연결되는 동맥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역시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강다짐으로 배가 아픈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은 바로 초운 상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 있습니다.
3: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중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3: 변강 소도시 혼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인 킹크랩이 현지 문화관광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견을 선사하게 됩니다. 목전 농사철을 다잡고 춘경 생산에 바삐 보내고 있는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춘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의 벼재배 기지입니다. 벼재배 황금 시기를 맞아 5월, 10월부터 현지 벼 모내기 작업이 륙속 펼쳐졌습니다. 현대화 고속 이양기가 질서있게 작업함에 따라 바릇바릇한 변모가 논에 가지런히 심어지면서 곳곳에 생기와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현대화 농기계가 오가며 바릇바릇한 변모를 논에 가지런히 정확하게 심고 있습니다. 논은 금세 파란색으로 덮였습니다. 기계화 모내기는 작업시간을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재배 밀도와 깊이 기준을 보장해 모내기 질과 생산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연길시 주양천진 근로촌에서도 농기계가 분주히 돌아가는 가운데 곳곳에 실록이 더해졌으며 과학기술로 농사에 조력하고 분망이 경작하는 기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주양천진 근로촌 재배호 장국진입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30헥타르입니다. 우리 촌에 물이 들어온 것은 14일, 15일쯤인데 그 다음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7일쯤부터 썰레지를 시작했고 20일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내기 기계 두 대가 동시에 작업하는데 매일 2헥타르 넘게 거의 3헥타르가량 심을 수 있어 이달 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 봉사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 일꾼들은 기증예가 정밀한 지도를 통해 농민들의 농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 농장의 옥수수 밭에는 파릇파릇한 모종이 흙을 뚫고 나와 가증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규모화 재배호 장수진은 밭두렁에서 싹이 든 정황을 살피는 한편 토양의 수분 상태를 가늠해보고 있습니다. 장수진은 올해 옥수수 125헥타르를 재배하는데 파종의 보성 경작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 농장 책임자 장수진입니다. 보호성 경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1헥타르당 산량이 만여근이었는데 지금은 산량이 50% 증가했습니다. 산량이 매우 높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의 올해 춘경 생산 중점은 보호성 경작 대상입니다. 현지에서는 생태 우선, 리용과 유지의 결합, 안정적 생산과 소득 증대, 비용 절감과 효과 증대를 견제하면서 집 덮기 무경운 파종 기술, 집 덮기 줄경운 기술, 집 파쇄 혼합 경작 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4월 중하순 파종을 시작한 이래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들은 농촌회가 기술 지도를 해줬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 공걸입니다. 지금까지 무경운 설비 36대, 줄경운 설비 7대, 경작 설비 5대를 보호성 경작 대상에 투입했습니다. 동성용진에서는 계속해 진도를 통과하고 정책 선전과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보호성 경작 피복 면적을 끊임없이 늘려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리용하렵니다. 올해 전주 알곡작물 파종 면적은 579만 2600무로 예상되는데 그중 한전이 536만 1700무, 논이 43만 여무입니다. 한전에서 옥수수 파종은 355만 5900무, 콩 파종은 173만 4400무, 잡곡 파종은 7만 1400무를 완수했습니다. 목전 한전 파종 면적은 511만 3200무로 95.37% 완수했고 5월 25일 전에 파종을 마치게 됩니다. 전주 쪽으로 벼 모내기가 전면적으로 펼쳐진 가운데 8만 8,300무의 논에 모내기를 해 계획의 20.5%를 완수했고 6월 10일 전에 벼 모내기를 끝내게 됩니다. 온실안의 육모부터 포전의 파종까지 인공정밀관리부터 기계화 속도 향상까지 우리 주 각지에서는 과학기술로 춘경생산의 재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식량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증수를 실현하는 데 튼실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5월 23일 우리 주는 주황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4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중점 사건 1건, 훈춘시 1건, 도나시 2건, 왕청현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0%, 기타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를 차지합니다. 그늘내 싱싱한 킹크랩이 변강 소도시 훈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으로 됐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심해 지미를 맛보기 위해 훈춘을 찾으면서 현지 문화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훈춘의 각 해산물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해산물 식당을 찾아 직접 고른 킹크랩을 먹어보는 게 외지 관광객들의 필수 체험 코스로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공명양입니다. 훈춘의 킹크랩이 싱싱하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맛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훈춘 모 해산물 구이점 점장 사도입니다. 모든 킹크랩의 싱싱함을 보장합니다. 관광객들이 주문하면 바로 건져내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이 인기입니다. 월절 연휴 기간 성수기에는 하루 킹크랩 판매량이 300마리를 돌파했고 매출이 평소보다 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래 훈춘은 러시아의 근접한 지리적 우세와 종합보세구 정책에 의탁해 전국 첫 킹크랩 보세 중개 무역 새 모식을 내왔습니다. 이전의 육로 중개 운송에 비해 새 모식은 물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가장 빠르면 9시간 만에 향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 모식보다 4, 5일 단축돼 개 생존율과 원가 우세가 뚜렷합니다. 이 모식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맛본 후 냉동 물류로 싱싱한 킹크랩을 집으로 배송하기도 합니다. 훈춘 청려 국제무역위원회사 총경리 리초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지효의 향상은 곧 킹크랩 생존율 보장입니다. 운송 원가도 절약되는데 연간 약 4천여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싱함을 유지한 직송 방식으로 고객군을 확대했는데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지역의 루게로 30여 톤을 판매합니다.

0: 말했습니다.
1: 조 과학기술협회에서 조주하고 연변 영양학회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조 전민 영양주관 및 O2형 중국학생 영양열 조제선전활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시 신흥소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전민 영양주관은 공무원 건강중국행동 2019-2030년과 국민영양계획 2017-2030년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마침 제37회 O2형 중국학생 영양일을 맞아 우리

0: 중심 주제로 선전을 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영양 전문가는 연도 전파 주제를 설명하고 중국 주민 선식 지침 핵심 내용을 보급했으며 가정과학 선식과 문명 건강 음식 습관을 제창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레빈들은 연길시 신흥수학교 식육공방을 찾아 식육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함께 조선족 특색 음식인 만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왕청현 동장영 홍군수학교에서 주과학기술협회는 또 교정 영양식사 건강한 성장의 조력 합리 선식 건강 과학 보급 강좌를 했습니다. 강사는 고지방 고당 고염식품이 청소년들의 신체 발육과 체능 소양 수업 상태에 끼치는 부정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영양 건강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연변 영양학회 이사장 최승필입니다. 2026년 전민 영양주간은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전파 주제로 좋은 영양 좋은 가정을 재창향도로 대중이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요해하고 조리 지식을 배우며 식탁 영양을 풍부히 하도록 호소합니다. 가정을 단위로 과학적으로 일상 선식을 배합하고 문명하고 건강한 음식 습관을 키우도록 격려하여 가정 건강으로 전민 건강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가정이 영양식탁 고품질 선식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향후 우리 조에서는 또 온 오프라인 결부 방식으로 과학 보급 강좌를 하고 선전 재료를 발급하며 영양 과학 보급 사회 구역행, 향촌행, 교정행, 병원행을 추동해 합리한 선식 리념이 천문 만호에 널리 전해지게 할 방침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년을 선사하게 됩니다. 대회는 일반 경기와 도태 경기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경기는 5월 23일에 시작돼 8월 15일에 끝나며 단일 순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참가팀은 7겜 경기를 치르는데 도합 28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일반 경기가 끝난 후 상위권 4팀이 도태 경기에 진출합니다. 준결승전은 홈장과 원정 두 라운드 대결로 진행됩니다. 결승전과 3, 4위 순위전은 한 겜 경기 결승제로 진행됩니다. 도태 경기는 도합 6겜 경기로 일정은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각 라운드 경기에 대해 각 성과 자치구에서는 모두 홈장을 설치하여 각 지역 축구 팬들이 가까이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현장에서 응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경기는 주말과 공휴일에 통일적으로 배치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동북 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문화체육 소비를 이끌며 대중체육생활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지역 체육 브랜드는 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 역량을 일층 결집시키고 전민 건강체육과 경기체육 협동 발전의 활력을 전시하게 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난시 도서관 문화자원봉사팀은 21일 륙정산 문화관광구 관광객 봉사중심에서 풍경구의 도서증정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문화로 관광에 힘을 실어주고 독서로 려정을 밝혀 문화관광융합의 책향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영정시에서는 연일 민족 단결, 정책 이론, 평안 반사기, 응급 과학 보급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백인 천차례 만개역 진입 문명 실천 선전 강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민 정책과 법률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 일전 안도현 공안국 옹성파출소에서는 한 건의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막아 관할 구역 주민 리니어사의 경제적 손실 8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0: 전동차 도로교통사고 위험을 근원에서 낮추고 도시구역 도로 통행 질서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며 광범한 대중 출행 안전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교통경찰은 2륜, 3륜, 4륜 전동차 상시화 전문 정돈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관할구역 도로교통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했습니다.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24일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광동 광주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 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작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바액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각종 질병이나 또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4시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심장병 중에서 제일 난제이고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병이 심근경색인데 이 병은 일단 급하게 발작하기 때문에 구급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종말이 남 먼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이런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출혈도 급하게 치료해야 되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뇌출혈이 온 환자분들을 빨리 병원에 모셔가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나 뇌출혈이 온 경력이 있거나 뇌경색이라든가 혈압이 평상시에 높다거나 이런 분들 급하게 병이 발작해서 사망할 수 있는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 때마다 이 장약심리방은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자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심장질환하고 뇌혈관질환을 동시에 이래 치료해주는 제일 중요한 이 주치공능이 심근경색, 뇌출혈 후유증, 뇌경색 후유증 이것을 딱 치료를 해준다고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써준다 할 때 심뇌혈관 질병 치료에서 많은 구분기를 걸은 분들 이 약을 쓰면은 치료에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활동이 아주 독특한데 5월 31일까지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을 합니다. 이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잡숫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어떤 분들 지금 전화와서 어째서 17곽을 싸고 36곽을 사는 이런 우리 정책이 있는데 17곽을 싸면은 몇 곽 더 주고 36곽 싸면 몇 곽 더 주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우리 이 약은 17곽을 사시는 분들 약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더 뽑아드리는 이런 약입니다. 이 약을 사면서 현금을 적게 내고 이렇게 사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17곽이 원래 5,610원입니다.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에 달하는 그 이런 현금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17곽을 사시면 본약 장약 심리방을 거의 5곽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다송 비타민 B족을 3곽 더 드리는데 이 3곽이면 반년 드실 수 있는 약입니다. B족이라 할 때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몸이 허약한 분들이 드시면 빨리 초설 수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장약 심리방 먹은 약을 내 먹은 게 효과 본 이야기 하다 그래요.
1: 예, 말씀하십시오.
2: 예, 내가 가슴이 별로에 그냥 막 후두두 떨기고 해.
1: 예.
2: 땜 어디 숨이 올라오고 좀 나쁜 생각만 하면 심이 진짜 막 이뚝뚝 이상하게 막 비길 데 없었습니다. 그런 게 선생님 방송하는 강의 듣고 내 2년 전에 먹고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2: 그래 한 2년 안 먹었습니다. 좋으니까.
1: 예.
2: 그런데 그 작년에 또 우리 영감 멤버 놓고 왔는데 내 이 약을 먹고 효과 좋으니까 우리 영감 대수치겠다 말입니다.
1: 예.
2: 근데 우리 영감도 지금에 저기 출혈 병원에서 퇴원해서 2차 잡산인데 지금 어떤 6달 되는데 그냥에 놀라대니고 아무런 이상 없고 어지럽지 않고 힘이 난단다.
1: 아, 그 회복이 잘 됐죠, 중풍.
2: 예, 그래 나도 또 같이 먹은 게
1: 예.
2: 나도 또 너무 좋습니다. 밤에 어찌 자꾸 죽은 사람 보고 꿈을 많이 꾸고 어쩔 때 이상하게 잔것 같지도 않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런 게 우리 영감 주시니까 같이 먹었는데
1: 예.
2: 나도 지금 밤에 잘 때 꿈도 떠오르고 가슴 떨기는 것도 술 떨기고 예. 어쨌든 잠 잘 자고 예. 밥도 잘 먹고 이랬다.
1: 예.
2: 우리 영감도 식사를 어디 잘한다. 우리 두부에 예.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를 빼놓고 잔 때로 제 시간에 딱딱 잡수고 예.
1: 좋은 일.
2: 우리 영감도 아주 신체 좋아졌습니다. 밥맛이 좋아서
1: 예.
2: 예 나도 예 그래 밥도 맛있고 맥주도 제대로 오니까 그래서 홍복이랑 홍복은 다 다니면 그랬다.
1: 예 이하고 잡수면 원래 맥이 나옵니다.
2: 예, 예 그래서
1: 항산화 작용을 크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2: 예 그래서는 우리 동네 친구들도 많이 소개를 무슨 그랬는데 그지 두 집 사주고 또 한 집에서 또 사겠단답니다.
1: 어.
2: 요새도 활동이 좋으니까 나
1: 활동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번에.
2: 예 그래 내 또 소개돼서 사줄까 그랬는데
1: 예.
2: 나는 이하고 평생 먹을 예산이다.
1: 그렇게 잡수면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예,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따로 자라고 맥이 나고 이래까 예. 맨날 기분이 좋습니다.
1: 지금 싸겠다는 사람은 그분은 무슨 병으로 지금 고생합니까?
2: 그분도 지금 품질 정도 이상하게 다리 쥐어올라오고 이 머리 오줌쥐 나고 기억력이 미내없고 이래네. 어쨌든 부위 올까봐 겁이 나서 지금 잡수겠다.
1: 예, 풍예방에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 학은 예, 예방이 사원에서도 잡술 수 있습니다.
2: 예, 오늘도 배달해서 할까 하네, 그랬다.
1: 예, 이렇게 이제 금방 지금, 전화를 하시고, 지금 배달을 받기 때문에, 본약 세곽을 더승송해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할도 이렇게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2: 예, 예.
1: 확실하게 예, 좋습니다. 예.
2: 네, 배달하고 나중에 전화할게요.
1: 그렇게 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야.
3: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 당연히 세방문으로 환자입니다. 야, 난 이하고 먹고 술이 정말 여러 번의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네. 효과 좋습니다. 난 최근에 혈압조절에 앉아서 한 30년간 막 혈압약만 먹고 지냈는데 혈압조절에 앉아서 그렇게 서약을 뭐 몇 가지 놓고 먹었는데 이하고 먹은 다음에 지금 혈압약 아예 먹고 약 먹은 게 혈압조절이 너무 달쳤나니 야속 따라가면 혈압약 또 깬 것도 혈압조절 그래서 잘 됩니다.
1: 아 원래 그렇습니다. 야, 잘 되는 이야기.
4: 혈압약 깬 약도 세면이 어디 있을까.
1: 맞습니다.
4: 나는요 지금 뒷골이 그리 아프지 것도 아예 아프지 어디선 좀 안 나지 얼마 전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난 또 신경이 생각하고 여기 세 있어. 이 병이 발작한다면 숨이 차고 그래서 앞뒤 가슴 절절히 아프고 땀은 또 이 병이 발작할 때 땀을 얼마 흘리는지 모른다. 그래서
1: 예.
4: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계속 불러서 요하는 게 불러서 1년에 몇 번씩 입원하던 게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지금 예, 병원을 모르고 산다.
1: 아, 예.
4: 병원에 가니까 돈도 많이 살려겠지. 그래서 그래서 난 그 내가 먹고 너무 좋으니까 이 약은 좀 어째 좋은가 내가 상세히 봤던 게 여기 성분이 원래
1: 성분이 우수합니다. 원래
4: 네 가지 약이 있더구만.
1: 예, 이게 로안광진을 그 서상에서는 로안광진이라고 하느니 네 가지 아주 좋은 이런 약재가 또 들어갔습니다.
4: 예, 그래 그런 짓에 나 효과가 확실하게 효과를 봅니다.
1: 예.
4: 난 너무 좋아서 우리 친척 그리고 동기들은 내가 좀 더 먹어서 자랑합니다. 네 약 먹었어.
1: 예.
4: 그래, 예, 우리 친척들이 모두 약재 그만한 약이 정말 잡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1: 예.
4: 그리고 우리 동호 우리 언니 남편이 한 올라가는 물이 할 텐데 우리 언니 남편이 한 분이지 예. 어째서 그런지 병원에가 검사관에 말초 신경염이란다. 그래 그런지 그냥 발바닥이 매고들 발을 불에 타는 것처럼 앞쪽 발바닥이 발을 찍어놓은 것처럼 아파서 진짜 못한다. 이게 뭐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1: 예, 이 말초 신경염이 온 이런 분들은 이 손상된 신경을 빨리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치료하고 이 인체 내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어혈을 풀어주면 치료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신경활성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계통이 파손된 것을 빨리 수복해줘서 신경에 영향을 주면서 그 말초신경염이 왔다거나 또 대상포진이 있다거나 이런 걸 치료해 준다. 예, 우리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보면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효를 풀어줄 수 있다고 딱 약과기 치료범위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요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효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또 들어가지요. 예. 소홍화랑 지룡이랑 소목하고 또 당귀랑 그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치료에서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예.
4: 지금 할때가 좋다고 말하고 할때가 좋을 때 이분도 싸게 했단다.
1: 이렇게 이제 금방 그 손님처럼 지금 들어와서 분양하시고 지금 이 약을 싸거나 그 문의하시고 산다 할 때 또 우리 본약 세곽을 지금 더 증송해 드리지않까 5월 30일까지 여기에 특별 이번 투 우리 활동입니다. 이번이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이 그렇게 독특한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시죠.
4: 241-7979번 예?
1: 맞습니다.
4: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땀약 심리방을 먹기 전에 소약인 고혈압약을 25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5: 혈압약을 어떤 때는 세 가지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1: 예.
5: 2년 사후에 땀약 심리방 먹으면서 몇 가지 먹던 혈압약도 약을 딸 만에 끊어버리고 이 땀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도 그렇게 잘 된다.
1: 네.
5: 신경성으로 뒤에서 소리나 12년 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아, 예.
5: 그리고 연대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1: 아,
5: 그래서
1: 예.
5: 그런지 머리 안에 안개낀 것 같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질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동시에 아이 납니다.
1: 예.
5: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머리 어지럼증이 인차 이렇습니다.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5: 그리고 얼굴에 검정 버섯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 쓰면서 검정 버섯이 없어지고 얼굴 색이 좋아서 좋아져서 보는 사람마다 이뻐졌단다.
1: 이뻐질 수 있습니다. 원래.
5: 예, 내가 소개해서 내 친구와 친척들이 여러 명 쓰고 있는데

0: 듣는 사람마다 다 효과적하면서요. 오히려 날이 괜찮단다.
1: 예.
0: 그리고 한 가지 뭐냐 하니까 우리 신우의 남편이 기지병에 왔단다. 그래서 예. 숨이 많이 차서 얘 힘들어하는데 이런 사람도 예약성에 효과 볼 수 있겠습니까?
1: 예,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양 심리방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배신병이라는 건 예, 우리 몸을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는데 상초에 심장하고 폐가 있습니다. 예. 심장이라는 거는 혈액순환을 책임진 장기고 폐라는 거는 호흡을 책임진 장기인데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 환자 본신은 매우 바쁩니다. 예. 숨이 차면서 많이 바빠하죠. 예. 예. 그리고 맥도 떨어지하고 예. 이 배신병이란 폐하고 심장이 예, 동시에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폐동맥이 굳어지면서 심장에 피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예, 폐동맥이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특히 우심실이 피가 심장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 들어간다 해도 압력 느끼기 때문에 우심실 비대가 온다. 예. 이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래 그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우심실 비대가 오면서 심장에서 충분한 이런 혈액을 내보낼 수 없게 되죠. 예. 예, 그러면 심장은 전력을 다 해가지고 또 그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입니다. 예,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원래 저해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폐의 제일 기본 단위가 폐포인데 폐포의 섬유변이 오면서 그에 따르는 혈관도 굳어지고 그다음 동맥경화다 경화가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오는 걸 말합니다. 이걸 배신병이라 하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어는 이 배신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인데 예, 이 배신병을 치료를 해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주요하게는 서홍화하고 홍경천, 당귀하고 지룡, 소목이 심장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심장 기능을 높여주고 심근세포를 격화시켜준다. 예. 그러면서 심장을 치료해주고 황계라든가 또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 홍경천 또 황계가 폐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유난하게 해주면서 성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가지고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또 가래가 많고 예, 이런 증상도 해결해주고 염증을 또 없애준다. 예. 그리고 폐열도 내리게 주기 때문에 숨이 찬 이런 증상이랑 목 안이 자꾸 말라드는 이런 증상이랑 좋아질 수 있죠. 예. 그분한테 이런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예.
0: 네,
1: 알겠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장약 심리방에 우리 쓰고 있는데 좀 중풍 좀 세게 맞아가서 이 약이 혈압 조절을 잘하고 혈압약 때까 이 약이 정말 이 약인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 하하, 예.
0: 그래서 한 15년 동안 서약을 가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혈압약고.
1: 예.
0: 그래도 하나에 세 번 잡사도 혈압 떨어지니까 이 약을 끝내쓰고서 혈압 조절 잘 되고 그다음에 그 심장도 좋아지고 머리 어지럼증이나 다 못해서 누구 먹어도 집이 빙빙이 돌아가서 어찌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그 부익을 와서도 혈압 올라가가 체포염사 그다음에는 무슨 꾸지제 구멍과 그런 게 요약 좋은 약의 이 심리가 확실히 좋은 약이 훌륭한 약입니다. 이런 좋은 약을 만나서 혈압약을 뗐지 머리 어지러운 게 나사졌지 심장이 또 그것도 두근거리고 그래서 맥박이 빠른 것도 나사졌지 골가병이 나사졌지 그때부터 뱀비 30년 했습니다.
1: 중풍은 안 나사졌습니까?
0: 예, 그래 그 뭡니까 그 뱀비가 댐비 30년 동안 있는 거 그거 혹시 얼마에 대해서 그걸 떨어지거나 그것도 대변이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닦다가 본인 영조가 즐거워 이 몸이 가벼워진단 말입니다. 그 대변 보면은 그게 대변 말볼까요? 아마 어제 닷새 연세지였거나 몸이 뭐고 불나진다 그것이 되겠어 어느 이야기 되겠어 이야기 이렇게 들어가서 예, 정말 이거 중풍한다 이렇게 지뢰에 나왔는데 확실히 정말 이 주치공님들이 수많은 주치공님들이 그걸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좋은 약을 만나서 예, 지금 제품 맞지 안 했기 때문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우리 학동에 또 이렇게 참가하면 세가 거둬주니까 또.
1: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기 때문에 세가 거드립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학동에 참가하자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1: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약 심리방 쓰고 있는데 약은 참 좋은 약입니다. 선택은 맨발 안 덕에서는 정말 이 약에서 건강 찾고 병에서 해탈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이 약은 정말 많은 약을 아이 광고야.
2: 여보세요.
3: 예.
1: 말씀하십시오.
3: 효과 안 좋습니까?
1: 예.
2: 네, 지금 들립니다.
3: 예, 예. 비행기 요트가 그래요.
1: 예.
3: 그런 뭔가. 광고약도 써보고 아이 친구도 맞아보고 병원약도 썼지만은 어서 얼마 전 치료되고 효과 못 보더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실망 가지다가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서정약을 썼는데 이거는 오염이 없는 그 4,500m 이상의 야생약재를 만든 약이라 하니까
1: 맞습니다. 예.
3: 아, 그 이런 약 쓰면 효과를 보겠다 해서 이 공릉도시 딱 중풍 후유증 치료한다고 아이 심근경색이 관상동맥경화에 뇌동맥경화에 모든 관심병 치료한다거나 거기서 그도 좀만 믿음이 가서 쓰기 시작했는데 좀만 매일매일 쓰며 도와주던 게 지금은 뭐 그런 데도 아무런 문제 없고 내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모든 얼굴 마비에 어느 장애에 눈이 높이던 것도 다 정상을 냈습니다.
1: 네.
3: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인데 저는 지금은 이 심내방 독이 지금은 얼마나 편하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지지하러 안 해도 됩니다. 이 약을 잡으면.
3: 예. 예. 지금은 근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얼리 숨이 올라오고 앞뚝 갔으면 딱 빨래줄 싸는 것은 싸가지고 싸다도 어떤 때는 정말 꽉 이렇게 그래서 조에 나서 그래서 온몸이 그래서 숨이 올라와서 물 퍼지대가지고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 요런 것도 힘들게 그래 보냈다는데 지금 이 약적이 그래서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병원 모르고 살고 얼마나 편하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리고 저는 이렇게 혈압도 욕 나다댔는데 이 약적이 지금 혈압도 정상이 되고 예. 그 다음에 만성 빈혈의 기율 부족
1: 예.
2: 여보세요?
3: 네. 예. 아이디언가?
1: 예.
3: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지금 요런 것도 편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선생님 그래 이번에 볼까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고 이 방송에 몸이 하고 세통도 준다.
1: 예. 그래 예. 이번에 그런 혜택이 있어.
3: 나는 약은 아직 무슨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도움을 될까 뭔가
1: 예. 처음이지 이런 활동은 예.
3: 예, 소리 여섯 각도 배달받다고 전화드린 겁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그럼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예, 이 장약을 쓴 지 2년이 넘어 되는데 20여 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예, 끊어버리고 이 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4: 몇 달 만에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안 먹고 예, 내게 색이 와가지고 머리에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또 맹풍까지 와가지고 얘 말하거나 웃거나 밥을 먹을 때도 당기워가지고 얘 견디기 어려웠댔는데 얘 이 약을 얘 2개월 먹은 후부터 얘 좋아지는 게 알리고 머리 어지럼증이 인사 잃었을 때다.
1: 예, 그럴 수 있어요.
4: 예, 그래 단에서 얘 신체 건강검진 해준 데에서 얘 신체 검사했는데 얘 혈지 혈당 혈압이 다 정상으로 정상이 됩니까?
1: 예.
4: 예, 이번 우대 활동이 그렇게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이런 우대 활동 하는데.
4: 예. 본 예. 약의 예, 생각이나 도순이 예,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예.
4: 예. 저는 예, 이 약밖에는 예, 먹는 게 없는데 예, 이 약이 좀 있지만은 예, 남편과 같이 먹으려고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36각을 배달받아 왔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예.
4: 예. 이렇게 예, 좋은 적이나 뭔가 약을 예 소개해준 선생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예, 앞으로 계속 이 약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우리

0: 이번에 17곽을 사시는 분들 비석 3곽을 드립니다. 이 비석 반년 잡술 수 있는데 주로 구강기향이 또 익다거나 몸이 쇠약하다거나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이 몸이랑 혈약한 분들이 빨리 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뜰고 있는 눈이야기 이게 눈약이 이 성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 황금 웅담분 추출물이 들어갔고 금은화 추출물 또 진주가루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들어갔고 장홍화 추출물이란 야생에서 자란 국화 추출물이 들어갔고 또 구기사 추출물이 들어갔습니다. 이 결명자 추출물 요거 주요 원료로 만든 이런 눈약입니다. 이 여기 생물 제품으로 나온 이런 눈약인데 이런 눈약 세곽을 더 드립니다. 이 세곽이면 오래 쓸 수 있죠. 이 한 석 달 쓸 수 있습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에 살 수 있는데 13개월 하고도 오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36곽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 4,752원을 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을 빼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약을 쌀 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시면 본약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을 14곽 더 가지고도 현금 132원을 더 빼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현금 132원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빼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건데 이런 야생해삼 리물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이 요 기간에만 5월 31일까지만 혈관은 우리 성장 발육에 따라 길이와 굵기가 달라지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로하이 가성으로 들어서는데 그 혈액이 흐름 속도가 빠르거나 느린가에 따라서 사람이 길고 수명이 길고 짧음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바액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교통정보에서요, 길이 어렵다는 표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힌다 또는 교통량이 많아서 운행이 원활하지 않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이 서로 다른 표현이죠. 길이 어렵다는 이 표현에서 마치 풀어야 하는 고난도의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걸 알면서도 지나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거라고 미리 귀띔해 주어도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없어서 직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막혀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공사 중인 도로나 사고 차량 옆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분명 어려운 순간을 돌파해야만 합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길을 지나고 있을 우리에게 작은 위로 음악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출발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요즘요, 에어프라이어 하나로 요리를 하는 게 인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 편리함과 유행을 따라가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닭날개 레시피를 따라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시간도 온도도 정해진 대로 세팅하고 두근거리며 뚜껑을 열었는데 닭날개 끝은 까맣게 타서 수치되고 속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생생한 겁니다. 그야말로 바삭함은 온데간데 없고 검은 껍질이 날 것이 속 그 자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에어프라이어 기기마다 온도 설정을 하는 게 달라서 인터넷 레시피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편하게 닭날개 구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검은 폭탄 닭날개 몇 개만 얻은 하루였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이어폰을 끼고 산책을 하면서 노래 가사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노래에 심취해서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산책로에 사람도 없고 흥이 점점 차올라서 아예 이어폰을 빼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는 큰 소리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절이 끝나고 다음 소절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우 노래 잘하네요 하면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앞과 옆만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뒤에 사람이 오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뒤에 그분들은 제가 이어폰을 빼는 과정부터 감정에 이입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전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너무 창피했지만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답니다.

파리에서 과거로 향하는 추억 여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 5분, 현지 한 통에 10분,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서랍은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청소는커녕 방은 점점 저의 과거 추억으로 꽉 차게 됐답니다. 결국 저는 청소를 포기하고 바닥에 앉아 일기장을 읽다가 웃고 또 웃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방은 여전히 난장판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정리되더라고요.

이어서 다음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이 핸드폰 배경 화면을 저희 귀여운 강아지 사진으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꾸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화면을 밖으로 향하게 쥐고 다녔습니다. 네,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야, 이거 강아지 너무 귀엽네요 라고 말할 때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가 보니까 정작 제 핸드폰 배경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저희 강아지 귀엽죠 하고 물어보곤 한답니다. 그래요. 요즘같이 개인정보를 중시해서 그런지요. 다른 사람의 핸드폰 화면을 그렇게 뚫어지게 보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나저나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웠으면 그랬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저희 생방송 시 열선절합니다. 2919333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사연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중년 예술가 가운데 한 명, 피카소나 마티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초의 현대 추상 작품을 그린 화가로 평가받으며 표현주의와 현대 추상주의의 거장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바실리 칸딘스키는 1866년 12월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 제국이라 불리며 황제인 차르와 귀족들이 사회를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답니다. 칸딘스키는 당시 상류층 자제들이 밟더니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걸으며 모스크바 대학에 진학합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에는 법대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아주 안정적이고 남부를 끌어먹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이 안정된 삶과 확실한 미래를 뒤로한 채 그는 자신의 저서 스텝에서 이중에 대한 결정은 세 가지 사건의 영향 때문이라는 이 회고록을 쓰기로 한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안정된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안정된 삶과 확실한 미래를 뒤로한 채 그림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독일 뮌헨으로 떠납니다. 자, 그를 움직이게 한 세 가지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클로드 모네의 그림이었습니다. 칸딘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한 갤러리에서 모네의 해질녘의 건초더미 서리 내린 날씨라는 작품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는 그 그림 속 대상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림은 분명 건초더미를 그린 것인데 정작 건초더미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가 생각하기에 화가는 흐릿한 그림을 그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네가 틀렸다고 결론 내렸죠. 그러나 그 그림은 점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결국 이 작품이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즐겨있던 동화가 주는 강력한 힘과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두 번째 리오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이었습니다. 이 칸딘스키는 이 오페라를 본 후 완전히 매료돼 평생 바그너의 열렬한 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내 눈에 담긴 모든 것을 바그너의 음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특히 로엔그린을 통해서 자신이 모스크바에 살던 삶의 구체적인 장면들이 음악 속에 그대로 펼쳐지는 경험을 했답니다. 바이올린과 베이스, 목건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선율이 마치 모스크바의 오후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칸딘스키는 예술이 가진 힘이 생각보다 훨씬 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고 그림도 음악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됐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과학자 조지 포 톰슨의 원자 모형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을 접한 칸딘스키는 세상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알던 모든 과학 이론이 뒤집히는 것만 같았고 마치 모든 과학자의 실수를 한꺼번에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로하여금 이전까지 살아온 세상을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라고 합니다. 칸딘스키의 음악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그 예술 활동을 구성하는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항상 음악적 용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채의 대비법이나 구도의 화음 같은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미술과 음악을 따로 띄워놓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악기마다 특정한 색깔을 연결짓는 이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음력의 트럼펫은 레몬빛, 바이올린은 초록빛, 그리고 플루트는 이 연한 파랑, 첼로는 파랑, 이 콘트라베스는 어두운 파랑, 잉글리시 호르는 주황색, 바수는 보라색, 그리고 휴식의 느낌을 주는 파우스는 흰색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음악적 영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푸가를 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칸딘스키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음악이라는 형식으로 구체화하여 그림에 그대로 옮겼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음색을 굴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음악과 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칸딘스키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우왕좌왕하는 세상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예술작품이 마치 오케스트라가 무질서한 혼돈의 소리를 하나의 교향곡으로 승화시키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것은 곧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그의 말, 멋지지 않나요? 어려운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누군가 미리 어렵다고 귀띔해줘도 돌아갈 수 없어서 직진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혀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공사 중인 도로나 사고 차량 옆으로 힘겹게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그 어려운 순간을 돌파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길은 어떠했습니까? 순탄했나요? 아니면 조금은 어려우셨나요? 길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방송이 여러분한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3: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연길시 현대병원에서 허리 질환을 무료로 치료해 드리던 이 봉사 활동은 이제 5월 30까지 즉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예, 비용을 받고 치료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 며칠 남아 있으니까 이 나머지 시간을 잘 이용했으면 합니다. 예, 연락하실 분들은 모두 265-2120번입니다. 허리 질환이 왜서 이같이 그 여러분들한테 무료 치료를 해드렸는가 하면 이 두 가지 병이가 제일 흔한 병이면서도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난치병입니다. 예, 처음에는 보통 증상만 공제하는 소염제, 지통제 혹은 격소치료, 예, 여러분들이 봉폐수사를 맞았다 하는 것이 바로 격소치료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게 될 때에는 수술하는 방법, 예,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연길시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강주사료법. 예, 부강주사라 하면 모두들 처음 들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 방법은 연길시 현대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례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새로운 치료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나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이고 이 치료는 일반 소염치통제나 또는 격소치료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름으로 세포재생료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치료법이 개발돼 나와서 지금 림상에서 치료 어려운 여러 가지 이난병, 난치병, 특히 연세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그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드리고서 무료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무료 치료는 무슨 방법인가 하면 허리 질환을 치료할 때 그 근본적으로 이 검사비만은 비용을 받습니다. 기본 검사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혈상교, 뇨상교, 혈당 검사, 심전도. 예, 이거는 기초 검사이고 그 외에도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엑스레이 혹은 CT나 MRI 촬영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검사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 이것조차 못 내겠다 하는 분들은 병원 측에서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아시고 일정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병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어떤 분들은 건강 기초가 너무 악화된 상태, 즉 말해서 중의적으로 기혈이 많이 부족돼서 얼굴색이 어둡고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리는 이게 바로 기혈 부족을 의미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2: 우리 지금 남동생이 그런 저기 지질이 수술을 했습니다. 지질이 한번 수술했는데 많이 낫답니다.
1: 어디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했습니까? 예.
2: 현대병원에 가서 그 주사 맞았는데 많이 낫답니다. 그래 한번 하면 좋긴 좋은데 저별로 좀 두 번 가서 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내일이 가는 날인데 두 번 치료를 하러 가는데 그 친구 한 명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랬다.
1: 그분은 무슨 문제 있습니까?
2: 지질이 좀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동생이 치료를 도우니까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겠답니다.
1: 예, 심하면 그분도 저 불편한 점 많겠습니다. 네, 혹시 예, 변이 굳어서 예, 변비가 네. 와서 변보기 힘들 때 예, 항문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거나 혹은 출혈하는 문제 뭐 이 정도가 되면 그 큰 병원 찾으면 다 수술하랍니다.
2: 그렇지.
1: 예. 누구나 수술은 그렇게 선뜻이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부강주사로 치료하는데 그 치료 효과는 수술보다 더 좋다는 데 있습니다. 비용도 적기로.
2: 네, 그렇죠. 좋아 나왔습니다.
1: 예.
2: 예, 그래 미리 데리고 가겠다. 그래 예약하자. 그랬잖아요.
1: 예,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전에 변수비대가 있어서 밤에 차변사서관에서 한 서너 번 일어나다가 한참 다 가지 못한다.
1: 네.
3: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구강주사료법을 치료했는데 지금 한 번 한 게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한 번 치료했습니까? 아,
3: 네.
1: 예. 그런데 효과 너무 좋으니까 그 네. 치료가 예,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 의미합니다.
3: 예. 예. 정말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소변사서만 뜨게 소변사서에
1: 몇 번?
3: 두 번.
1: 아, 예. 감소됐습니다. 예.
3: 많이 감소.
1: 예. 이 병도 역시 나이 드신 남성분들한테 피하기 어려우니 나이 들면 어느 기관이나 다 줄어드는 게 일반인데 전립선만은 자꾸 커져서 소변이 나가는 줄기를 꽉 목 조이듯이 좁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이 한 번에 시원히 못 나가면 또 다시 가고 화장실 가고 또 가고 이런 문제 반복적으로 생기고 역시 별 치료 방법이 없어 많이 고생합니다. 예, 이래서 연기시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료법은 이 전립선 비대 같은 질병 예,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좋게 신서인데 이쯤에서 예.
1: 경추? 목? 뼈인데 예.
4: 무슨 다 했더만 목이 자꾸 그저 부패를 도구지도 못하고 결국 목이 자꾸 어지러워서
1: 어지럽지
4: 뭉지라 해서 그래서 약을 좀 그래서 침도 맞고 이거 무슨 뭐 뚱도 뜨고 그래 그때 부이지 그 쓸데없대서 그래서 이 관리원장님 미안해 세 번 다 했습니다 선생님
1: 부강주사 세 번 치료했습니까 예, 예.
4: 무려 아이고 돈 냈다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예. 그래 세 번 다 하고 나가 예 너무 좋아서 이게 아프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비행기 표를 사서 그 한국 가서
1: 한국에서 왔습니까?
4: 예. 예. 한국에서 예 그래 아파서 거기에 좀 지루하자면 돈 많이 든다 때
1: 맞습니다. 예.
4: 그렇구나.
1: 그리고 예. 그분이 십수 이런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데. 뭐 어떻게 컴퓨터 작업 좀 오래 하는 편입니까?
4: 컴퓨터를 그 한국에서도 컴퓨터를 예. 갖다 말입니다.
1: 예, 목을 예. 자꾸 앞으로 수그리는 이런 자세 시간이 예. 길면 이런 분들이 다 모두 경추병 때문에 고생합니다.
4: 예, 어깨 자꾸 두드리고 발사고 자꾸 두드리고 이번에 세 번 맞으면 된다. 세 번 맞으면 정말 완전히 그래서 정말 완전 꿈같이 이게 무슨 정말인지 애인지 어쨌든 아픈 게 생각이 난다. 그만 이렇다. 한 일주일 열흘 고 비행기 표를 지금 빼자고 가 지금 가자고 우선 그런데 그래 선생님께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5: 저는 현대병원에 가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5: 어렸을 때부터 이 복수성 관절이
1: 있었어요. 예.
5: 도 맞고 고소에 이 처방법도 약도 많이 썼댔습니다.
1: 예.
5: 근데 또 나무 것까지 허리까지 아파서 예, 또 이렇게 그랬댔습니다. 이게 어느 때 떨어진 게 완전히 허리 꼬부라졌습니다.
1: 어디
5: 가서 딱 맞췄는데 허리 꼬부라들었어요.
1: 예.
5: 그러니까 나의 처음에는 그래서 예, 움직이면 허리 세게 아프지 그래서 또 이를 좀 하나 조금 어지면 아프지 가만히 있으면 아예 아프다. 그 지랄한 게 나도 가나에 그렇게 해서 꼬불들인 게, 그, 발서도 용색이 아픈다.
1: 예.
5: 선생님 감기 들고 현대병원에서 자란다가, 내 때 했습니다.
1: 아, 예.
5: 정수도 옛날부터 아파서 옛날 약 많이 먹은 게, 참 났던 게 또 남과 정수 또 떼놔서, 그래서 일어날 때는 옆으로 보다 겨우 일어났습니다.
1: 예.
5: 그거 다 말했던 게, 아니, 지루한 게, 가끔 못 나왔습니다. 한 10년 넘게 못 나왔습니다.
1: 아이고, 10년 넘게 바가철이 예. 못했습니까? 예.
5: 예, 어디를 갈 때 뭐, 계속 여기 부축에서 랑간 짓고 내려가 투두타야 조금 잡고 이랬는데, 병원 갈 때라 이랬는데, 아이, 거기가 치료한 게 이전에, 이 산미구사 계속 갔다 온다고.
1: 아이고, 예.
5: 아마 5살 일이 없어도 갔다고 채소도 싸우고 이랬다.
1: 예, 그게.
5: 내 진짜 효과 말본 한자입니다.
1: 아, 예.
5: 예, 길에 내 사람들 많이 소개했습니다.
1: 네.
5: 길에 내 소개한 사람들마다 다 예, 내가 자꾸 예, 칭찬한다.
1: 예, 효과사 예. 오니까 소개를 한 분한테도 역시 감사할 수 있죠. 예.
5: 예, 길에 선생님, 진의 효과사 나는 이, 뭡니까, 그 선생님 말하는 게, 이 내 산들이, 머리도 아프지만 이 응심이 세게 아프고 나를 응심이 살이 없으리 부강주사 맞으면 살이 얼은 다음에 선생님 올 때, 오시만 할 때가 치료해라 되니까 이 돈을 내 처음에 돈을 칠도 안 했을까 돈 안 했는데 뭐냐
1: 그때는 돈 냈고 여심은 지금 아직 5월 말까지 돈 받지 않습니다.
5: 예, 난 돈 낼 때가 처음에 네 번 다 냈습니다. 네
1: 아, 예.
5: 그래서는 허리고 다리고 그거 다 뭐 엿들어야 된다.
1: 예. 예, 나 술 때까지 예, 싫어
5: 완전히 그도 완전히 터지지 않고 지금 아이도 오십니다.
1: 예.
5: 그래 그 선생님 오지 말할 때 그 부강 주사가 사람들 영향이 없지 않고 뭡니까 아무리 맞아
1: 부작용이 없습니다.
5: 예, 예. 그래서 네, 또 가겠는데 이제 나로 6월 9일에 오랍니다. 이번에는 이전 열흘에 한번 막으면 또 20날에 한번 이번에는 예. 한 달에 한번 오랍니다.
1: 아, 예.
5: 9일에 가고 옛날에 또 내 그 369 자니까나 또 너무 시장 갔다 와서 그랬는데
1: 예, 예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장 가기가 예, 그 뭐 쉽지 않은데 진짜 효과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예, 너무 예, 무리는 예, 하지 마세요. 예. 예, 너무 무리하는 거는 또 이 재발의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적당히 예, 운동도 걷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5: 예, 그 선생님이 강의하셨기를 우리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1: 아, 예.
5: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6: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7: 예, 이게 내 방송을 거의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나는 이게 태양성 무릎 관절내서 조금 무릎을 꼭 뺐다가 앉았다가 이런 배잡 이런 거 아픈데, 오래 들어와도 아픈데, 이거 좀, 저 현대병원에 저 부강주사로 보용하다서 좀 그 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1: 예.
7: 전화를 좀 얻은 게 나도록 합니다.
1: 예, 연락전화는 265-2120입니다.
7: 65-2120 210?
1: 2120
7: 이제 두 개입니까?
1: 아닙니다. 예, 그 어간에
6: 네, 처음부터 다시 우리 전화는 265-2120번입니다
7: 25
1: 다시 25. 다시 처음부터 잘못 적었습니다. 265
7: 예.
1: 그 다음에 21
7: 예.
1: 그 다음, 20.
7: 아, 20.
1: 예, 한번 불러보세요.
7: 265.
1: 예.
7: 20.
1: 2120. 예, 예, 네. 예, 예.
7: 알려, 알리?
1: 맞습니다. 예, 예.
7: 아, 여기다 연결하면 저, 언제 가면 됩니까?
1: 예약이 됩니다.
7: 와, 그, 이건 내가, 이거 무릎 관절에서 오란 겐데, 이전에 옆쪽에 오래 죽이라 더한데, 이런 건 치료로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1: 그, 무릎 관절이 의뢰해서 누구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증상이 어떻습니까? 걸어 다닐 때만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까?
7: 예, 걸어 다닐 때도 크게 아파서 이게 앉았다가 예, 더.
1: 일어나기 하고, 어렵고.
7: 예, 그렇게 하고, 무릎을 손을 딱 쥐면 마구리 저 배 아픕니다.
1: 다치면 아프고, 예, 예. 붓진 않았습니까?
7: 아주 그렇게 붓은 가고 안 넣었습니다.
1: 예. 두 다리 사이를 딱 붙일 수 있습니까? 간격이 없이 두 다리 무릎을 예, 딱 붙일 수 있습니까?
7: 예, 붙일 수 있습니다. 서서히라 붙이면 붙습니다.
1: 아, 예. 그러면 네. 너무 엄중한 단계는 아니고, 예. 그게 네. 제일 엄중한 단계는 두 무릎 사이가 벌어집니다. 변형이 아. 생겨서, 예. O형 다리, 예. 다리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뭐 걸으나 걷지 않으나 예, 밤에 잘 때나 계속 아파서 지어는 잠자기도 어려울 정도 이게 제일 어려운 단계입니다. 예.
7: 예. 예, 두 번도 뭐 아픕니다. 이래 자다가도 아직까지 아팠다가 또 이러고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날씨 변화에 민감해서 흐린 날 뭐 춥거나 뭐 이러면 더 합니까?
7: 예, 나 전날에 한번 좀 다릅니다. 예.
1: 예. 무릎 관절염이 그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게 무릎의 뼈 끝을 감고 있는 연골이 손상입니다. 이게 몇십 년을 사용해 온 이 뼈 끝의 연골이 차츰차츰 닳아서 마지막엔 어떤 사람은 완전 없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얇아지고 또 찢겨지고 변화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7: 무릎 안까지 손을 내려고 누르면 아픕니다. 이게.
1: 예, 그렇죠. 아픈 점이 꼭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거 그냥 방치해 두면 그게 계속 더 진행이 되지 저절로 나서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극심히 아파서 병원 찾으니까 수술하라. 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인공관절을 바꾼다 해도 그게 또 예, 완미하게 낫다고는 할 수 없고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일반인들이 좀 예, 예, 감당하기 어렵다고도 할 수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회복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현대병원은 이런 뭐 부작용도 없고 돈도 그리 많이 들지 않고 예, 수술 없이 치료해드립니다.
7: 아, 그러면 이거, 한번 무슨 무상치료 한다는 소리 냈었는데, 계속 그렇게 진행합니까?
1: 아, 그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아. 허리 질환만 지금 무료 치료해 드리는데, 이것도 5월 30까지입니다.
7: 아, 관절은?
1: 무릎 관절, 경추병, 견주염, 이건 아닙니다.
7: 아, 활동
1: 예, 활동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7: 와, 이런 거 한번 주사 맞다면 대개 비었는데 배우 아고 가지고 가자는 거였네.
1: 아, 예. 부강주사 한번 치료 비용은 1,300원 정도. 예. 그다음에 검사 비용이 또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검사는 좀 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기초 질환에 뭐 보통 당뇨라든지 뭐 혈진 없고 예. 예, 또 심장 질환이 있거나 예, 또 혹은 콩팥이 문제 있는 거를 해서 혈당 검사도 물론 예, 그다음에 혈상교훈, 여상교훈, 심전도 검사 네 가지 검사 비용이 135원입니다.
7: 맞습니다. 예,
1: 예, 예, 예. 그리고 혹시 엑스레이 같은 예, 검사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고 예, 아무튼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게 좋습니다. 검사 없이 환자의 말만 듣고 치료하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예.
7: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6: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8: 예, 우리 할머니가 지금 여주간 투출 내서 차 사고 내서 예,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엎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쌍지팽 짚고 댕기는데 진짜 고통스러워서 병원 갈까 수술하라는다. 어제 그 어떻게 수술하겠습니까? 고통스러워도 그래 내일 모시고 현대병원에 가서 맞을까 내서 그런다. 이달 말까지 활동 있다는 거.
1: 예. 고통스러운 거에 문제인 것보다 문제는 수술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8: 이래도 못 나고 앉으면 되면 그게 또 되시니까.
1: 예, 그게 주간판이 밀려 나오게 되면 문제는 척추 신경관을 좁혀서 신경 압박 증상이 날 때는 그 증상이 가볍지 않습니다.
8: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 우대 활동까지 있는데 이달 말까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며칠 265-2120 예.
8: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6: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윤길씨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0: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6: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안녕하십니까.
12: 네, 말씀하세요.
11: 나 우리 동생 저 이름 허리뼈에서
12: 예.
11: 요즘 번 투출합니다.
12: 예.
11: 근데 병원이가 두 번 치료를 했는데 완전 좀 완전히 났으나 다 뺐답니다.
12: 아.
11: 그래 나도 좀 허리 아픈 게 내일이 같이 가자고 그랬다.
12: 네. 허리요, 주간판 탈출 이미 진단받았습니까?
11: 예.
12: 예. 바로 이런 예, 주간판 탈출이나 또는 척추 협착에 한해서 지금 그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드리는 활동 하는 중인데 이달 말까지입니다.
11: 예.
12: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나머지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수고하십시오.
12: 예. 안녕히 계십시오.
6: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2: 네, 말씀하세요.
13: 예, 우리 오빠가 지금 예, 허리가 너무 아파가 옆방 탈출로 그래 고생했습니다.
12: 네.
13: 현대병원에 가 예, 치료를 받고서 지금 효과가 아주 좋단다지네.
12: 예, 몇 번 치료받았습니까?
13: 두 번 받았답니다.
12: 두 번, 예.
13: 예, 그랬는데 나도 지금 옆방 탈출해서 지금 허리가 아파 조금 좀 못하겠습니다. 그래, 예. 내일이 예. 우리 오빠 같이 나를 데리고 같이 가다 되니까 그런 예. 예산이라고 한다.
12: 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병원 치료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 치료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예.
13: 예.
12: 예 아무래도 예, 누구나 그렇게 경제 상황이 허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즘 예, 빨리 돈 받지 않을 때 서로서로 연락해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1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따라가서 다녀주세요. 예.
12: 예, 안녕히 계십시오.
6: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2: 예, 현대병원의 지금 허리 질환 무료 치료 활동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예, 아직 시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또 너무 길지도 않으니까 예, 예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찾으시기 전에는 꼭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 예약이 됩니다.
1: 그리고 예, 좀 적당히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시고 좀 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검사 하는가 하면 혈상교, 뇨상교, 혈당검사, 심전도 예, 그리고 또 병 정황에 따라서 허리 질환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 생각하는 것처럼 한 가지, 두 가지 뿐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예, 척추 협착도 있고, 척추의 뼈 마디가 서로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도 있고, 또 척추에 혹시 감염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결핵균이나 박테리아 감염, 예, 또 골수염도 있을 수 있고, 예, 그 외에도 척추의 종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원발성으로 발생하거나 또 혹은 다장기 암이 전이돼서 발생하는 예, 예, 속발성인 예, 종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엑스레이, CT, MRI 일반적으로 골질증식 같은 거에 뼈마디가 서로 어긋나는 거는 엑스레이로서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외에 추간판 탈출 혹은 척추 협착이 정도라든지 예, 이런 거는 아무래도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6: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석금형 정수기가 산소성 심원현 탄광 가스 폭발 사고에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상해시와 흥룡강성이 각기 현시의 고품질 발전 목표와 주요 목표 중점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1: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 발사 시점이 확정되고 우주 비행사 승무조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0: 이란이 이란과 미국 간 량해 각서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표하고 미국 트럼프는 합의를 기본상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20일 오후 7시 29분 산소성 장치시 심원현 산소통조그룹 요신욕탄업 요한회사 객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산소성 장치시 심원현의 탄광 객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총력을 기울여 부상자를 치료하고 과학적으로 수색 구조를 조직하며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며 법에 따라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각지 각 부문은 사고 교훈을 섭취하고 안전 생산이라는 이익근을 시종 조이며 각종 위험 부담과 우한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종전하고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다루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장마철에 비상당직을 강화하고 홍수 방지와 재해구조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이민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은 회시에서 인원 수색 작업, 부상자 치료, 사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보를 적시적이고 정확하게 발표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 办公室은 각지와 관련면의 안전생산 책임 관제를 강화하고 중점 업종과 분야의 안전 우한에 대한 조사와 종전을 강화하며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도록 지도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정이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인솔해 현장에서 구조 등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산소성 당위원회와 성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현장에서 응급처리 작업을 지휘하고 산소성과 장치시는 부상자 치료, 현장 구조 등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구조 작업은 한창 중입니다.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정이 당정과 공무원을 대표해 23일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인솔해 산소성 장치시 심원현 탄광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리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장국정 부총리는 현장에 도착한 후 즉시 탄광사고 현장, 심원현 이민병원, 장치시 이민병원에 가서 구조인원, 기층 간부들에게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전달하고 부상자들에게 습금형 종속의 관심과 염려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부에서 회를 열고 구조와 구급치료, 미로 사후 처리, 사고 조사 등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장국총 부총리는 습금형 종속기가 인민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초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사고 발생 후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부상자 치료와 과학적 수색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하고 사고 교훈을 깊이 섭취하며 각종 위험 부담과 우한을 깊이 있게 조사 정돈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강 총리는 회시를 내리고 인원 수색 구조와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산소성과 각지 각 관련 측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 회시 정신과 리강 총리의 요구를 단호히 관철하고 안전생산이라는 이 수를 시종 단단히 조이며 안전생산 책임과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고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장국총 부총리는 과학적으로 수색 구조하고 2차 인원 사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긴 인원수를 철저히 파악하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도록 확보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부상으로 인한 장애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사고조사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각지 각 관련 측은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교정 위반 현상을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 반공실과 각지는 안전생산 법규 위반 행위를 단호히 징벌하고 본질적 안전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0: 5월 20일 오후 7시 29분 산서성 장치시 심은현 산서동주그룹 유신욕 석탄업 유한회사 갱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조 작업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며 24일 새벽 구조 현장에서 정찰 로봇까지 투입되어 갱내 인원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부상자 128명에 대한 치료 작업도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식 발표회 현장에서 모든 참가자가 기립해 조난자들을 향해서 목도했습니다. 장치시 당교원의 보석이며 시장인 진향양은 소식 발표회 전까지 산서동주그룹 유신욕 탄광가스 폭발 사고 조난자는 82명, 실종자는 2명, 부상자는 1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구조 작업은 신속히 펼쳐졌습니다. 전문 구조 인력 335명, 의료진 420명이 긴급 직결했고 주변에 이동식 고압 산소실과 구급차 86대를 동원해 응급구조, 의료 대응 등 관련 작업을 펼쳤습니다. 황금 구조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초를 다투며 갱내 가칭 인원을 빠르게 수색하고 있습니다. 초보적 판단으로 사고 발생 탐광 기업에 중대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실종자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치시 보건건강위원회 곽군척 주임에 따르면 현재 부상자에 대한 치료 작업은 중증 우선, 등급별 분류, 정밀 구급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자 124명을 모두 3급, 각급 병원으로 이동하고 면밀한 관찰과 적절한 처치를 진행했으며 중증 부상자 2명과 위중증 부상자 2명에 대해서는 전담팀과 맞춤형 치료 방안을 내고 성과시 의료구조 전문가팀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치료 중 부상자의 생체 진구는 안정적이고 병세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증과 위중증 부상자 4명 모두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치시는 탄광 분해에 대해서 전면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치시 비상관리국 장문파 국장은 가스 배출 시스템과 안전감시 시스템, 환기 시스템과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검사, 지하 모든 갱도, 갱실, 채탄 구역, 폐갱, 옛 채굴장 등에 대한 전면적 검사, 위험 화학물질, 비탄광 산업, 도로교통, 소방 등 중점 업종 분해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서 위험부담과 안전우환정비 작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서동주그룹 유신욕 탄광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관계자와 관련사와 국책임자들이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북경대학 인민병원 국가외상의학센터 외상중증과 중일우호병원 호흡과 등이 다학과 원격회를 조직했습니다. 또한 북경협화병원 호흡중증과 북경적수단병원 화상과 외상정형외과 전문의 3명이 현장에서 치료에 참가했습니다.
1: 최근 상해와 흥룡강정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을 둘러싸고 각기 특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상해와 흥룡강성은 현재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 따라 고품질 발전의 주요 목표와 중요한 조치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상해시는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35년까지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사회주의 현대화 국제 대도시를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5대 중심 건설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새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봉사하며 고수준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이민 도시 건설을 힘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례시 공정시장은 습금형 종속이 당부를 명기하고 독의 대국 의식에 따라 네 가지 배치를 견제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손들어하고 개혁 개방을 동력으로 삼고 국가 중대 전략을 견인하려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의 현대화를 보장하고 한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구려나갈 것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 부동히 실천하며 종국식 현대화에서 선도적 역할과 시범적 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상해진은 경제 총량을 계속 확대하고 국제 경제 중심 지위를 승격시키는 한편 금융시장, 제품, 기구, 기초시설 체계를 보완하고 국제 금융 중심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제무역 중심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고 첨단 항공, 소비업을 힘써 육성할 것입니다. 국제과학기술 혁신 중심의 원천 기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전사

0: 이 현대화 강성을 건설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26개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전면 지능 속에서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개척할 것입니다. 흥룡강성 량해룡 성장은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당부를 명심하고 신시대 동북 전면 지능의 전략적 배치를 전면 관찰하고 실속 있고 착실하게 그리고 실무적 조치를 통해 고품질 지능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강성을 건설하고 국가 발전 대국을 위해 흥룡 강성은 더 큰 힘을 보탤 것입니다. 15차 5년 전망 계획 기간 흥룡 강성은 산업지능, 과학교육지능, 농업지능 등 12개 중점 임무에 착안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선도하며 디지털지능, 생물경제, 신소재 등 12개 전업급 특색 직접 산업단지를 육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고급 장비, 신에너지 등을 신흥기관 산업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생태우선, 녹색 발전을 견제하고 녹수 총산과 빙설 전지를 금산, 은산으로 도잘 전환시키기 위해 힘도할 것입니다.
1: 신주 23호 유인 비행 임무 관련 소식 발표회가 23일 주천 위성 발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신주 23호는 5월 24일 23시 08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5월 23일 중국 유인 우주 프로젝트 대변인 장정판은 임무에 대한 전제적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북경 시간으로 5월 24일 23시 08분 신주 23호 유인 우주선을 발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 승무조는 주양주, 장지원, 려가영 등 3명 우주비행사로 구성되며 주양주가 지령장직을 맡게 됩니다. 새 우주비행사는 비행공정사, 우주비행조종사, 탑재물, 조작전문가로 배치되어 우리나라 현역 우주비행사의 3가지 유형을 모두 아우르는 조합입니다. 이번 신주 23호 승무조 구성은 뚜렷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지령장인 주양주는 제3기 우주비행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유인비행 지령장을 맡은 우주비행공정사입니다. 주양주는 앞서 신주 16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궤도상 경험이 풍부합니다. 우주비행사 장지원 역시 제3기 우주비행사로 공군 비행사 출신이며 이번이 첫 우주비행입니다. 려가영은 제4기 우주비행사로 우리나라 최초로 궤도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제4기 우주비행사이자 최초의 여성 탑재물 조작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중국 우주정거장에 입주하는 첫 향항 출신 우주비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우주비행 임무는 새로운 기수관 배치, 다원화된 직무 분업이 어우러져 독특한 우세를 자랑합니다. 우주비행사 간담회에서 지령장 주양주는 우리는 각기 다른 세 조각의 퍼즐 같고 서로가 잘 맞물려 가장 힘 있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양주 지령장은 세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번 임무를 함께 잘 완수해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장지원 우주비행사는 다양한 조합은 우리 유인 우주 프로그램이 성숙해졌고 자신감을 갖추다는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장지원 우주비행사는 멀지 않아 더 많은 첫 도전, 더 많은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려가영 우주비행사는 꿈은 멀지 않고 출신을 따지지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삶을 사랑하며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간다면 모두가 함께 조국의 지혜와 힘을 보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이 언제든지 든든한 뒷심이 되어주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만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신주 23호 유인 우주비행 임무는 우주정거장 응용과 발전 단계의 7번째 유인 비행 임무이자 유인 우주 프로젝트 전체의 40번째 비행 임무입니다. 장정파 대변인은 승무조 중 한 명의 우주비행사가 1년 장기 궤도 체류 시험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국 최초의 우주 내 인체 연구 프로그램을 가동해 우주비행사의 장기 체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확보하고 임무 수행 경험을 축적하며 장기 비행 건강 보장 능력을 검증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장정파 대변인은 또 우주선은 궤도 진입 후 자율 신속 도킹 모드를 채택해 천화 핵심 모듈에 방사형 포도에 도킹하고 3선 3실 조합체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 로켓 비행 제품 품질은 통제 범위 내에 있고 승무조 상태는 량화하며 지상 시스템 설비 운영은 안정적이고 우주정거장 조합체 상태도 정상적이어서 발사 임무 수행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0: 향항특별행정구 첫 우주비행사 려가영이 신주 23호 유인 비행 임무에 참가했습니다. 향강카키는 이는 향강 과학기술 실력과 인재 비축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인정이고 향강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0: 국가 발전 대국에 용납하고 이를 위해 봉사는 생동한 실천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향앙특별행정구 전국총력호건강위원회는 이는 전체 향앙시민의 영광이자 한나라 두 제도 하에서 향앙과 국가가 한마음으로 동행하고 혈맥이 연결된 하나의 생동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향앙 여성 우주비행사의 입소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향앙의 발전, 향앙 청년의 성장을 시종 염두에 두고 있는 중앙정부가 향앙 동포를 국가 중대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국가 발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음을 보여줍니다. 향앙특별행정구 전국인대 대표이며 향앙교육사업 종사자 런앞의 주석인 황금량은 이는 향앙이 국가 우주비행사업에 깊이 참여하는 중요한 리정표라고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향앙의 탑재물 조작 전문가를 선발하고 우주로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한나라 두 제도의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향앙에 대한 조국의 이 두터운 사랑과 신뢰를 우리는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향앙 우주비행사가 우주에 출정하는 것은 향앙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향앙을 사랑하며 과학혁신에 투신하는 생동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향앙대학 학생 리명택은 려가영의 경력은 더 많은 향앙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사업에 뛰어들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앙대학을 졸업한 려가영이 국가 우주비행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학우들에 있어서도 영광입니다. 려가영의 용기와 의지력은 더 많은 향앙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사업에 뛰어들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1: 202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무역장관회의가 23일 강소성 소주시에서 폐막했습니다. 회는 소주선언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서비스업 발전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21개 경제체 대표가 모두 참가했으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관찰원, 세계무역기구, 유엔무역발전회의 등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초청에 응해 참가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과 공동번영을 추진하자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역과 다자 경제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혁신적이고 활기찬 무역 투자 협력에 새 동력을 창출하는 등 두 가지 이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누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왕문도 부장은 이번 회에서 공동 성명 한 건을 발표하고 심판 서비스업 로정도를 비준하고 1+1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비준한 새로운 로정도는 향후 10년간의 서비스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경제체마다 8대 분야 협력에 집중해 서비스업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고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 무역 투자 제도 환경을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왕문도 부상은 각 측은 지역 무역 디지털 협력 기본 문서를 둘러싸고 깊이는 토론을 진행하고 전자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전자선하증권, 전자령수증 등 전자무역 문서의 다국 간 상호 인정을 촉진하며 국경 간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 경제체마다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 환경과 관련 도선에 함께 대응하고 실용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0: 작년 강한 병원은 밀수학의 핵심 단계에 처했습니다. 련을 내린 피로 허북성 향문 지역 곳곳에는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밀이 남아있습니다. 지역 농기계 부문의 조율로 22일 새벽 사천성에서 타지역 곡물수확 작업 중이던 형문 출신 농기계사 황범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기계수 8명을 이끌고 고향으로 천리길을 달려 밀수학 구조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천 광안에서 출발한 구조대 차량 행렬은 새벽 2시 목적지까지 240km를 남겨두고 있었고 새벽 5시가 되어 첫 수화기가 호북 형문시 사양현 마량진에 도착했습니다. 행렬 선두를 달린 것은 형문 토박이 황범씨였습니다. 일기예보상 23일 밤부터 비가 온다고 했으니 수확 가능한 시간은 이틀도 채 안 됩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앞장에 선 콤바인 수확기 5대가 대형 농가 요명봉의 1,500무 밀밭으로 줄지어 진입했습니다. 요명봉 씨는 5월 중순 밀이 다 익었는데 하필 비가 내려 링근 말과 진을 다 뒤져도 수확기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며 그때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월 21일 요명봉 씨는 어려운 상황을 형문 농기계 부문에 알렸습니다. 부문 관계자는 사천 광안에서 타지 수확 중이던 농기계수 황범 씨에게 연락했고 황범 씨는 같은 일을 하고 있던

0: 김영천, 홍룡강, 안희동제 지인 8명을 즉각 불러모아 꼬박 15시간을 달려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황범 씨는 지인들과 함께 고향으로 와 비 오기 전 이틀 사이를 이용해 최대한 많이 수확하고 알곡 한 톨이라도 더 곳간에 채워놓고 싶었다고 표했습니다. 올해 37세, 18년 경력의 베테랑 농기계수인 황범 씨는 고향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농기계수 왕대보 씨도 그의 이런 생각에 감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왕대보 씨는 황범이 자기 고향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달려왔고 우리 고향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도 분명히 따라 나섰을 것이라며 서로 그렇게 돕고 힘 닿는 데까지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확기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황금빛 밀들이 트럭에 쉴 새 없이 실리는 걸 지켜보며 요명봉 씨는 가슴에 짓눌렸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전 알곡들이 곳간에 들어갈 수 있어 요명봉 씨는 그야말로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요명봉 씨는 전국 각지의 농기계수들이 어깨 겪고 밀을 수확해준 덕분에 몇백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 간추린 공영뉴스입니다. 상무부가 23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외자기업 보유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유량은 53만 개 이상에 달하고 외자 보유량은 3조 6천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한편 대다수 기존 외자기업들이 계속해 중국 시장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0: 국가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총지휘부가 23일 허북과 중경에 대해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하고 호남에 대한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계속해 요지했습니다. 국가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총지휘부 办公실은 허북의 실무 소조를 파견해 홍수 방지 사업을 협조하고 지도했습니다.
1: 최근 광서, 료주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 홍수, 침수 등 재해 응급 처리와 재해 구조 사업 수요를 감안해 국가재해방지 저감구조위원회 办公실 비상관리부가 23일 국가식량 물자 비축국과 함께 조항재해구조 물자 5천 건을 광서에 추가 조달했습니다.
0: 지금까지 2026년도 중국 영화 흥행 수익이 15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올 시즌 이후 영화 시장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편의 영화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 료식업과 관광, 숙박 소비 등 전반 산업사슬 생산액을 2250억 원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1: 전국 첫 지역성 도시 축구 리그인 동북 슈퍼리그가 23일 저녁 련영 심양, 길림 장춘, 흥룡강 할빈, 내몽골 후코트에서 동시에 막을 올렸습니다. 4개 성과 자치구가 함께 주최하는 대중체육 경기로서 동북 슈퍼리그의 첫 경기 관람 인수는 약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월까지 지속되는 이번 경기는 동북 지역의 문화, 관광, 체육, 상업의 협동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0: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예가 23일 당면 협상 핵심은 강요된 전쟁을 끝내는 것이며 핵 문제는 잠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란과 미국은 량의 각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바가예 대변인은 현 단계 협상에서 핵 문제와 제재를 해제하는 세부 사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란은 제재 해제, 특히 동결한 자산을 풀어놓는 등 요구를 제기하고 14개 량의 각서에 명확히 밝혔다고 표했습니다. 바가예 대변인은 지난 한 주일간 쌍방은 의견 일치를 가져오고 현재 량의 각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 한계를 기본상 달성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곧 개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합의는 미국과 이란 관련 이슬람 국가의 최종 조율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고 협상 최종 단계와 세부 사항을 논의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미국 관원은 전쟁을 마무리할 때 대한 합의를 곧 달성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쌍방의 쟁점은 주로 관공 조항에 화술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거부하고 이란에 대해 새 라운드 공격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23일 전한 데 따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밤 집권연맹의 각 정당 지도사들과 안전부문 책임자들을 소집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협의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관련 협의 조건이 이스라엘에 매우 불리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100년 변국 중의 핵심 역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갈등을 겪고 있는 영국 정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자. 2021년 1월 22일 이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전록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나는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구가 포함됩니다. 첫째로 부패 문제는 당의 집권 토대에 대한 파괴력이 가장 크고 살상력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쉽게 정권이 전복당할 수 있는 문제로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 투쟁은 절대 질 수도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정치적 투쟁이며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결전을 벌여 결승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 생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적으로 견지해온 명확한 정치적 입장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를 견지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당이 자기 혁명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잘 틀어주어야 하는 중대한 정치적 과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부패 척결의 기치를 분명히 내세우고 당내에서 부패 분자들의 설 자리를 없애야 합니다. 셋째로 정치적 부패는 가장 큰 부패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당내의 정치적 우환을 없애고 당내의 리익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의 권력을 찬탈하거나 당의 지도 간부가 그들의 대리인이 되거나 지어는 스스로 리익 집단을 형성한다면 홍색 강사는 그 본색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민심은 가장 큰 정치입니다. 인민 대중은 부패를 가장 증오하기에 수많은 부패 분자들의 미움을 사지 않으면 14억 인민의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나 민심 향배의 차원에서 보나 이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풍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고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통하여 계속 당심, 군심, 민심을 결집시키고 당의 집권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은 영원히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쇠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을 밟으면 자국을 남기는 강인한 의지와 신념으로 이 난관 돌파전, 지구전을 잘 치름으로써 당이 정렴 결백한 정치적 본성을 영원히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풍 정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정치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며 각종 부패 문제의 정치적 본질과 정치적 위해성을 깊이 인식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똑똑히 분별하며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홍색 강산이 영원히 본색을 유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리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 관한 당주왕의 정신을 정치적으로 철저하고 확실하게 리해하고 전면적인 종엄치당에 관한 당주왕의 중대방침, 중대원칙, 중점과업의 정치적 내포를 확실히 파악하며 자각적으로 당주왕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주왕이 제시한 정치적 방향과 확정한 전진 조선에 따라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전개하며 언제나 당주왕의 요구와 기준에 비추어 제때에 편차를 바로잡으며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당풍 정변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100년 변국 중의 핵심 역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초여름의 북경이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스푼핑 주석의 조정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자 관계와 공동 관심하는 중대한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진행하고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러시아 각계와 여러 나라 인사들은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정상이 중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청사진을 그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중도 재분야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불안정한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양국 간 진선 협력의 길은 갈수록 넓어질 것입니다. 회담에서 스푼핑 주석은 중로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더 격성하고 더 단단하며 침착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개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친애하는 법 그리고 하루 못 보니 3년이 지난 것 같다는 말로 스푼핑 주석과의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진선적 소통과 깊이 있는 교류는 러시아 각계 인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러시아 정치정보센터 주임 알렉세이 무희는 양국 정상 간의 진지한 우정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보상하고 동력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이후 스푼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빈번한 왕래를 유지하고 40회 이상 대면했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은 선으로 소범위 회담과 대범위 회담을 개최하고 쌍방의 장원한 견지에 착안해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확고한 염원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모시는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상호 신뢰의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질 것이고 양국 정상이 양국 간 진선 협력의 길을 더 확고하게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로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과 중도 설린친선협력조약 체결 25주년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외교학원 전문가 블라디미르 네즈나도프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격성하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가열성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는 데 강대한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회담 기간 양국 정상은 중도 설린친선 협력 조약을 연기한다고 선포하고 포괄적 전략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설린친선 협력을 심화할 때 관한 양국 간 공동성명을 체결하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러시아 매체는 회담 성과가 심원한 이의가 있다며 빗바람을 견디어낸 양국 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글로벌 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중국정치와 경제부문 주임 세르게이 루코니는 공동성명의 체결과 중도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의 연기는 쌍방의 협력 예비를 한층 더 발굴하고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발전에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중국과 현대 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테레시 마마하토프는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략적 배치를 했으며 양국 정상의 인도하에 양국은 계속해 상호를 성취시키는 좋은 동반자가 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열어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의 호혜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제10회 중도 박람회가 중국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전시 관내에 진열한 풍부한 상품, 상담을 진행하는 바이어들, 그리고 잇따라 체결한 주문 등은 중도 호혜 협력의 생동한 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회담 기간 양국 정상이 경제무역과 교육, 과학기술 등 영역에 중요한 상무협력 문건을 달성하는 것을 증견함으로써 양국 간 고품질의 호혜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국 간 성과문서 목록은 규모와 분야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양국 간 실무협력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동방학원 부교수 안드레이 코지네츠는 경제무역과 물류,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협력이 갈수록 질적으로 승격하고 양국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더 잘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분야의 협력을 끊임없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양자간 무역액은 연 3년간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인공지능, 녹색 저탄소, 생물기술 등 신흥 영역의 협력이 줄기차게 흥기하면서 상무협력의 튼튼한 기반과 거대한 예비를 과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

0: 대학 부교수 데시아 말문토바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기회를 빌어 여러 영역을 포괄한 협력 성과 문건을 체결한 데 대해 인상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상방이 협력 공간을 한층 더 넓히고 새로운 협력 성장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으며 양국 관계가 더 정원한 단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점이 될 것입니다. 인문교류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유대입니다. 회담 기간 양국 지도자는 제10차 국가급 주제의 해인 중국 러시아 교육의 해 개막식에 공동 참석했습니다. 개막식 축사에서 승훈정 주석은 교육은 국가 간 민심을 연결하고 진선을 전승하는 중요한 교량이며 당대의 공을 세우고 전추의 혜택을 가져다주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공립인문대학 공자학원 러시아 측 원장인 타라스는 이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브첸코는 2013년 러시아를 방문하는 기간 스푼형 주석이 러시아 중국어 학자와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 그리고 언론 대표를 접견할 때 다행히 참여했다며 교육 분야의 상호 협력과 인문 교류에 대한 스쿤평 주석의 중시와 배려가 기억에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브첸코는 양국 간 교육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청년 교류와 사생 방문, 학교 간 협력을 교량으로 삼고 왕대를 한층 더 밀접히하며 양국 간 진선적 사회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진선평화발전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인 보리스 디도프는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양국 간 인문교류는 양국 국민의 상호 리해를 한층 더 증진하고 진선과 우정을 다지며 세대적 진선의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더 공정한 국제관계 체계를 공동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 스쿤평 주석은 세계 100년 변국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관건적인 항구한 힘이라고 제기하고 양국은 책임있는 대국의 사명과 책임을 확고히 履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쿤평 주석은 드넓은 견지에서 쌍무협력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여러 나라 인사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극동 연방대학 학자 마리나 드미트리예바는 당면 혼잡한 국제정세하에서 양국 간 협력은 불안정한 정세에 안정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시 지식협회 주석 알렉세이 아프도니는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무에서 조율과 협력을 갈증 심하고 지역과 글로벌 안정에 더 많은 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쌍방이 세계의 다국화와 신형의 국제관계를 창도할 때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국제사회는 이를 깊이 주목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정치학자 쿠바네치벡 타이바르티에프는 공동성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이견 상의와 분쟁을 해결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중의원 연구전략변론센터 고문 페드로 올리베이라는 이처럼 중요한 문건은 대화와 소통, 조율과 협력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적극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상회담 과정에 스쿤평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남방을 단결하고 글로벌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한 후 글로벌 남방 국가 전문가와 학자들 속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케냐 국제문제학자 레미 무라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기사국이자 세계 중요한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광범한 발전도상국의 외교 발언권을 제고하고 경제 다원화 발전을 실현하며 전략적 자주를 증강하는 데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중동전략연구와 국가안전전단 집행주임 압둘 무흐디 무타웨이는 글로벌 남방국가의 단결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이 극히 중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쿠바 국제정치연구센터 중국문제 전문가 에두아르도 레가라도는 정상회담 기간 습근평 주석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 조율과 협력을 밀접히 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다자간 기틀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며 글로벌 다국화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러시아 신문사는 사설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상무 협력은 양국의 행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적극 개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손을 잡고 더 공정한 국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가 괄목하는 성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4: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주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등을 겪고 있는 영국 정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영국 그레이트 맨체스터의 앤디 버넘 시장이 열 전에 잉글랜드 마크필드 선거구의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레이버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영국 수상 경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영국 수상 경선이 지렬한 각축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올 5월 초 지방선거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한 레이버당은 전국 득표율이 1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스 스트리킨 보건장관은 스타머 정부가 비전이 부족하고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사임을 선고했습니다. 레이버당 의원 중 70명은 스타머 수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레이버당 전 대표인 에드 밀레반트는 레이버당이 내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타머에게 퇴임 시간표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리트는 16일 레이버당이 당수 선거를 치르면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에 따르면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버넘은 현재 인기가 가장 큰 레이버당 정치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영국 주간지 뉴딜치가에 따르면 레이버당 내 가파벌은 스타머에 대한 적대감에서 일치 단결을 이루었다고 표했습니다. 이 같은 각축전은 레이버당이라는 이 큰 배 자체의 룡골이 이미 녹슬고 부식됐음을 반영합니다. 지방선거 결과 개혁당 득표율이 26%, 녹색당은 18%, 보수당은 17%, 레이버당은 17%, 자유민주당은 16%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 대당의 통합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는 한 세기 동안 영국 정치의 가장 큰 전환 중 하나를 대표한다고 표했습니다. 좌익과 우익, 중도파를 수용할 수 있었던 레이버당의 빅텐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북방의 블루칼라 유권자들은 레이버당은 우유 1파인트, 빵 1파운드가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고 분노했을 때 레이버당의 원생 대표성은 이미 위태로워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유당의 전례가 눈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보수당과 함께 영국 양당 구도를 다졌던 백년 대당인 자유당은 대표성과 내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1920년대에 변두리 정당으로 급속히 추락했습니다. 레이버당이 바로 당시 자유당을 대체한 후발주자였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버넘이 집권하더라도 그가 주장하는 에너지 공유, 선거제도 개혁이 레이버당의 구조적 세력을 역전할 수 있을지 답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위기는 심원한 영향을 갖습니다. 영국 국가 차원의 발전 권경은 벗어난 바로 이 같은 국정운영 난국의 축소판입니다. 레이버당이 2009년에 발표한 국가급 전략 프로젝트는 보수당이 북단 프로젝트를 취소한 후 레이버당이 거듭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면 운영이 이미 본색이 40년대 초로 연기되고 원가가 최고 1027억 파운드로 치솟았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교통 대신 하이디 알렉산더는 역대 정부가 만든 슬로우 모션 교통 사고라고 찍어냈습니다. 영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영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6년 1월 국내 생산 총액의 전월 대비 증가폭이 0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영국 경제 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과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한 충격을 받고 내부의 에너지 위기와 재정 적자의 압력을 받는 등 구조적 난제는 조타수를 바꾼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침체, 높은 통화, 치안 악화,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 주기를 뛰어넘는 정치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바로 현재 영국 정당 정치가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한강이었습니다.
5: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3: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가...

0: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0: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소중한 시간 장수시대 방송 이어집니다. 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장의 전통의학은 자연의 깊은 지혜와 신비로운 치유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놀라운 자원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의 특징과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은 감로장약을 위주로 취급하면서 기타 6개 큰 장약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맺고 또 장약만 전문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발급한 예,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의 특징상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장약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약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그리고 장약이 독특성이라든가 혹은 문화적 배경, 특별한 자연 조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갖춘 이런 정기화한 장약 전매점으로서 이 장약을 안심하고 또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 5월달 우대 활동은 수간전왕 우대 활동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간전왕은 한 개월분 사신다 할 때에는 두 개월분은 면비로 드려서 90날 한 개 료정을 또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90날 한 개 료정 쓴 다음에는 예, 우리 병원에 가서 간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황에 따라서 약을 또 조절합니다. 그리고 수간전왕은 예, 국제 발명 금상도 받았고 국가 특허도 있고 국제 시장 진출 약품입니다. 그리고 중국민족의학학회에서 추천하는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장약에서 보면은 예, 이 간질환 치료에서 독특한 이런 우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간전왕 보면은 원조 약재이기 때문에 약물이 순도라든가 활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0: 네.
1: 그리고 천년 채집을 원칙으로 엄격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약물이 천년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효능도 강하고 또 순수하고 독성이 없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100여 가지나 되는 제약 공예 방법으로서 독성도 제거하고 순약물이 유효 성분과 예, 정화 성분을 절연해서 약물이 농도가 아주 높고 약효가 또 오래가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아, 저는 위시

0: 내가 보고에 소화 안 돼서 내가 돼도 반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맥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 만재와 저주다시를 쓰고 있는데, 지금 두 달 썼는데 위 아프지 않고 밥맛이 있어요.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맥이 납니다. 밥을 잘 먹으니까.
1: 맞습니다. 예.
0: 선이 기호가 좋으니까 내일 배달받아도 쓰라고 합니다.
1: 네. 그것도 같이 약을 예, 쓰시면 서리 수시로 또 약방에 자문하면서 쓰십시오.
0: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신다. 예. 아, 우리 집에 아들 시켰으니, 지금, 예, 요, 간병 때문에 정말 한평 세 고생했습니다. 도무수 때리기도, 예, 그 학교 말게, 도무수 술을 쓰겠다 샀단 말인데.
1: 네, 알코올과 안에 있어.
3: 예. 어, 그래서, 캐롤과 지방 가리지, 이 가리지, 뭐, 어, 그, 간병이나 간병을 다 있는 것들 합니다. 캐롤과 그냥, 그저, 그저, 마지막 손에 매겼다는 게 이름도 밥은 미냐 못 잡습니다, 밥.
1: 네.
3: 그, 위가 나빠졌는지, 어디 위, 안 가나고, 위.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이, 담당도 나빴어. 그냥, 그저, 입이 썩다는지, 뭐, 진다는지 하면서 밥은 미냐 못. 그리고 그냥, 그저, 욕구리 없이 아프란 말 쓰게 합니다.
1: 네.
3: 아니,
1: 예, 간 부위가 아파 난다. 그 알코올과 안에 있고, 예, 지방가 있는 분들이. 예.
3: 아, 그래서, 막, 요, 약은 또 밀방약 쓰고, 예, 가리지 않냐고, 치료도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 밀방약은 또 얼마 쓴지 모르는데, 근데 아이디어 된 게, 그래서, 야, 너무 바빠서, 예, 이 서장약이, 이 좋다는, 특히 독특력 약방의 약이, 이 좋다는, 이 방송을 내 세게 들었습니다. 정말. 감자장약방이 그리 좋다는 거, 선생님, 우리 아바야하고 둘이 몇 번 들었습니다. 누구서, 야, 우리 아바야 되는데, 야, 이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쓸데없는 약 먹으라고 이렇게 낫지 않지. 이, 이 서장의 약이 있으면, 이, 그 앙이란 집에서 자고, 이, 저 다 야생이지, 영, 이름이 있는 약인데, 우리 이거 한번 먹어봐서, 맛있겠다. 그래. 아, 값을 생각하지 말고, 키로만 된다면 어째요, 그 아이 먹겠냐고, 다 썼다고 써요. 그래서 다 썼습니다. 가서 어디 가서 그 장약방, 이 가서 그 장달 수 있습니다.
1: 네.
3: 장달 수 내가 벌써 우리 이 빙조관 수목 말하잖아. 이 약 선택해 주더라면 넌치기 창제하고 수관전하고 선택해 주더라.
1: 네.
3: 어, 그래, 이거, 우리는 뭐가, 뭐, 이름도 처음 듣더니, 이래서 뭐, 잡쌌어. 저는, 이거 한두 달 잡쌌습니다.
1: 네.
3: 두 달 잡신 게, 효과 영사했습니다. 지금 옆구리가 겨우단 말 안 하고, 내겹단 말 그리 안 한다, 지금.
1: 맞습니다. 그리고 속이 편안합니다.
3: 예. 속이 편안하답니다. 그래서 술을 좀 더 뜯었으면, 술을 좀 닦고도 안 잡습니다.
1: 예.
3: 안 잡습니다. 이거, 그, 당장부터 말았단 말 술 잡습니다. 어떤 일구막에 냄새도 있, 냄새 한 치실 때는데, 술에 잡수면 안 되지, 뭐. 그다음 이거 잡수고, 이거 열심히 잡수었습니다. 두 달 잡수인 게 지금에, 밥을 잘 잡수지. 저녁에 맨날 간이 아파가지고 쉬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요즘에 잠을 잘 자지, 밥을 잘 잡수면 맥이 난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데, 야, 이렇게 잡냐, 우리 어찌, 언니 뭐, 이전에는 그 장약에서 다 말아주셔도 값이 좀 비싸서, 먹을 엄두를 못 내지, 이게 너무 아프거나 이런 잡수겠다 하더란 말. 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하고 어선 계속 사실 이도 두 사람 뭐가 아무래도 더 잡아야 될 거야.
1: 예, 석 달입니다. 예, 3개월. 예, 지금이 예, 한 달분 사시면은 두 달분은 면비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 그래서 이 창제하고의 수관전환 그렇게 같이 쓰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몸에 독소도 다 제거되고 예.
3: 요즘에 영 칠해서 영 약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3: 그리고 영 요즘에 사람이 나 색깔도 좋아, 나 색깔 검술해 하던 게 나 색깔 영 좋아졌어요.
1: 예.
3: 이 약이 정말 이렇게 좋냐, 언니 우리 알았으면 언니 사사케니 이렇게 이러라 이번에 황당 영 좋았어요 수관전환이.
1: 예. 활동이 또 좋기 때문에 508992 9번에 연결하십시오.
3: 508992번.
1: 예예.
3: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우리 남편이 그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예, 잠 못 잡니다.
1: 네. 예.
4: 그땐 밤에도 예, 몇 번씩 깨나고 예, 또 꿈이 많고.
1: 예.
4: 그러다가 머리가 쉼 하고 계속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적재 편대 가서 이 약을 깨운 게 세 가지 약을 줍니다. 예.
1: 네.
4: 기소의 전수안 하고.

0: 고우로도 커원하고 그다음에 화신커후회라는 것도 있죠.
1: 네.
0: 이게 한 20날 20할 되니까 그 정도로 다 샀습니다.
1: 네.
0: 효과 보기 시작합니다.
1: 네.
0: 아니 내 시간에 일어나 앉아서 계속 한 번씩 깨나

0: 그래서 이번에 화신 거북이가 용 잡숫기도 줬을 때다.
1: 예, 네, 구복 얘기입니다.
0: 예, 구복 얘기는 좋습니다. 네. 그래, 이제 잡숫과 효과도 오니까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한 석 달 잡숫해야 되지.
1: 화신 거북이는 두 달 쓰면 됩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 화신 거북이를 지금 환자분들이 나는 오전에 낮에는 혈압이 괜치 않는데 어째 전화기만 올라간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치수의 전조환하고 화신코프에 같이 쓰면은 이 혈압도 온정되고 불면증도 개선되고 기억력도 회복되고 예, 지금 용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래 쓰시면서 또 약방에 그냥 연계하십시오. 이 장약방에서는 예, 첫 달에 쓰는 약하고 두 번째 달에 쓰는 약 세 번째 그리고 회복기 쓰는 약이가 다 조금씩 다 조절합니다. 예, 다 변화 생깁니다. 사람 약 쓰다 보면은 예,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0: 한번 모시고 가서 합니다.
1: 예, 예. 모시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예, 약 조절해서 쓰면은 한 반년 이렇게 조절하면은 누구나 다 낫습니다. 예. 예. 예. 그래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0: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나도 어떤 증상이 있는가 뭐 소변에 참기 바쁘고 그다음에 번두에도 또 자꾸 벽이 없고 또 빨리 걸어도 찌끔찌끔 나가고 무슨 덜렁거려도 나가고 이렇게 불편했을 때다.
1: 예.
3: 그래서 보기도 매 아랫배도 그냥 똥똥 붓긴 더 서면 잘 나가죠.
1: 네.
3: 잘 나다 해간다.
1: 네.
3: 요즘 힘들어서 지금 방송 듣고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든 지망제다가 리즈
1: 허즐리뇨와
3: 네, 알았어. 허즐리뇨와는 같이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효과 빠르고 좋습니다.
1: 네.
3: 이제 한 50날 먹었는데 봐서 소변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찔끔찔끔 나가던 게 많이 나고 저는 이게 여러 번 일어났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차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네.
3: 우선 몇 번 일어난 한 기권에 제일 많이 초등학부터 노래 10번 일어나고 조금 9시 10시 때 넘어 두 번밖에 안 일어나고 엄청 좋습니다 지금.
1: 네.
3: 그래서 요즘 부터 한번 사서 할 수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지금 내 효과 볼 때 잘 보고 있으니까 또 효과 볼 때 더 계속 더 먹자고 꾸준히 먹자고 저번에 약 많이 안 샀댔습니다. 그래서 먹어보나 근데 오늘 효과 좋으니까 그래서 알려고 배달 받으나 내일 가려고 그랬는데 더 먹겠습니다.
1: 예. 이 허줄리뇨와는 그렇게 오래 안 있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달을 썼다 하면은 예. 망주에만 써도 됩니다.
3: 아,
1: 예. 그리고 이 환자분의 증상으로는 좀 움직여도 소변이 나간다 예. 하면은 예. 신양이 부족한 겁니다.
3: 아.
1: 예. 좀 몸이 차다 이 말입니다.
3: 저기 아래 그냥 차고 예. 말입니다.
1: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 서류를 완하고 망주에를 또 같이 쓰면 좋습니다.
3: 아, 다른 약을 배워야
1: 예. 그래서 이 회복기에는 예. 약을 예. 또 바꿔야 됩니다. 예, 네, 그래 네. 그 장 대표한테 또 찾아가십시오.
3: 네, 그럼 예. 가겠습니다.
1: 예, 예.
3: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수관절한 거는 급성 간염에도 좋습니다. 예, 급성 간염이거나 혹은 만성 간염, 지방간하고 알코올간, 약물성 간 손상, 그 외에도 간 섬유화라든가 간 낭종, 간기 울결, 예, 간기가 좀 막혔다 이런 분들이거나 간경화, 그리고 옆구리가 결리고 아프거나 번져 불안하고 쉽게 화도 나고 실면하는 증상에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1: 예.
4: 그 장양과에 대해 지금 전화가 옵니다.
1: 예, 얘기하시오. 어떤 증상 있습니까?
4: 이 사람 말한 거지, 말한 거?
1: 예?
4: 그냥 물어보자고, 이 사람입니다.
1: 예, 예.
2: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4: 뭐니까?
1: 예.
4: 이 손목이하고 손가락이 불어나는 건 어디 있습니까?
1: 아픈가?
4: 아프세요?
1: 발가락은 일 없습니까?
4: 어깨도 그렇고, 예?
1: 발가락은 일 없습니까?
4: 저 말에 짰죠.
2: 라디오 끄고 말씀해 주세요.
4: 예?
2: 라디오 끄고 말씀해 주세요.
4: 라디오, 예.
1: 예, 발.
4: 교장약과에서 전화 없습니까?
1: 맞습니다. 지금 방송입니다. 예? 전화는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가락이 지금

0: 좀 끼고 불어나고, 예? 발가락은 네. 이럽습니까?
1: 발가락은 불어야 하는데.
0: 아픈가?
1: 손마디에 중간에 그 한 판에 그 기다만 손가락이.
0: 예.
1: 그게, 그런 데에 뚝뚝 깨졌단 말이야. 그리고 또 손목이 또, 예? 예. 붓기고.
0: 예, 손목이 지금 두 개 다 붓겠습니까? 한쪽이 붓겠습니까?
1: 오른쪽이 붓기고, 그 다음에 어깨 두께 또, 이제, 들지 못하겠다. 아프단 말이야.
0: 예. 지금 이 환자 분은 이 풍습성 관절입니다. 그리고 이 손목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게 있습니다. 그 질병인데 이런 질병은 지금 우리 장약방에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했으면 됩니다. 거의
1: 있습니까?
0: 있습니다. 얼차완하고 이 서샹완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1: 예. 그러면 손가락이 그게 없어지 어깨 아픈 거 들었습니까?
0: 예, 맞습니다. 그 허리도 아프지요, 예?
1: 예, 허리는 이전부터 아팠어요.
0: 예,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예.
1: 나는 되긴 되는데, 괜찮았어요.
0: 밤은 잘 쉰가? 밤에?
1: 밤 잘 못 자지.
0: 그렇죠, 예. 그래서요.
1: 몸이 영만한 말입니다.
0: 그게. 예, 지금 이 그 중간 손가락이 풍습 관절과도 관계되거니와 심장 경위가 지나가는 이런, 예, 그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나쁩니다. 예.
1: 심장, 예. 예.
0: 그래서 환자분은 먼저 이 아픈 것부터 해결하시오. 아픈 거 해결해서 지금 얼차완하고 서샹완. 예, 그리고 지금 골다공증도 있는 같고, 예. 집이 어딘가, 외진가?
1: 아니, 네, 연길입니다, 연길.
0: 아, 연길인가? 그 덕길 장약방 찾아올 수는 있죠, 예?
1: 예.
0: 예, 그러면 그 공원 다리를 아시죠, 예?
1: 예, 예, 압니다. 네, 예. 장약방 압니다. 공원 서쪽에.
0: 맞습니다. 예. 그 내일 아침에 와서 장 대표로 보이십시오. 예.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약을 쓰십시오. 예, 그래야 됩니다.
1: 잠이랑 잘 못 자는 게 무슨 관계인가?
0: 예, 잠은 못 자는 거 관계 많습니다. 그 콤파치하고 간이가 예 나쁜 거 말합니다. 예, 그리고 심장도 나쁘고 예, 그래 전체적으로 조절하자면은 한번 왔다 가면 좋습니다. 환자를 보면 예, 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약 쓰십시오.
1: 예. 경기 흐러와야 돼. 이때 그저 못 가고 있어요.
0: 예, 그저 그리면 와서 보이기라도 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이러면은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다. 이것도 알 수 있죠. 예.
1: 예.
0: 지금은 다 이 장약도 활동하면서 약값이 이전보다 다 내렸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광고비를 많이 줄이고 환자분들에게 약값을 다 저렴하게 하고 이런 방법을 합니다. 그래 직접 덕길 장약방 찾아오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리고 우리 수간 전항은 9시에 드시는 디저낭이가 이 불면증에 아주 좋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그 위에

0: 우리 수간 전하는 간 신부 조화, 간하고 신장이가 서로 조화가 안 되면서 나타나는 식욕 부진이라든가 혹은 급성 만성 위장의 위염, 예, 배가 붓고 설사하고 또 입안이 마르고 쓰고 눈이 건조하고 침침한 이런 증상에도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황달도 치료합니다.
1: 네.
0: 예, 거기에도 눈이 붓기거나 아픈 증상, 소변이 좀 누렇거나 그리고 얼굴에 반점이 많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밤에 여러 번 깨는 증상, 예, 이런 증상 치료에서도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이 로화 과정을 보면은 이 오장에서 가장 먼저 늙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이 늙으면서 다른 장기가 이어서 또 로화가 진행이 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간을 잘 치료한다 할 때에는 다른 장기 로화라든가 이 퇴화를 또 막을 수도 또 있습니다.
1: 네.
0: 예, 또 예방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간염일 때, 예, 나는 간염인데 뭐 언제부터 간염이라던 게 괜찮아, 지금도 괜찮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간염에서 간암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아주 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간염이다 하는 분들은 예, 홀씨하지 말고 이런 좋은 약이 있을 때 쓴다 하면은 간암을 또 예방도 합니다. 예, 우리 만성 간염으로부터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개 이 과정이가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런 좋은 간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있을 때에는 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 그리고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입니까?
0: 맞습니다.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는 이 저당약수 대단히 좋습니다.
0: 네.
2: 이수의 천주와의 아무시게든가.
0: 바오의 천상완.
2: 예. 그다음 또 하나 세 가지 있다 것도 쓰는데.
0: 예.
2: 산 뭐든지 자꾸 잊어 먹습니다.
0: 예.
2: 예. 그런 게 예식금 영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지, 혈압도 정상이 되지, 배도 아예 아프지.
0: 예.
2: 예. 어디나 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활동 오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0: 예. 활동이 그냥 있습니다. 네. 그래 쓰던 분들은 약방에 네. 연계하시면 됩니다.
2: 예. 거저의 약방입니다.
0: 예. 예. 508-9929번에 약이 떨어지면은 또 연계하시고 그리고 이 정황에 따라서 약을 조절하기 때문에 예.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듣길 장약방 찾아가시면 더 좋습니다.
2: 그렇습니까?
0: 예. 예.
2: 세 가지를 쓰는데 영도 쓴다 나는.
0: 예. 지금 또 약이 떨어졌습니까?
2: 안중 조금 있습니다.
0: 예, 그러면은 이 그간에 시간 내서 그 닭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2: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0: 예, 그리고 우리 수간 전황이 특점이가 예, 우리 약 한 가지에 이 수간 전황 안에 약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0: 이 네 가지가 다 하루에 한 번씩 드시는데 다 드시는 시간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침 공복 6시에 드시는 이 A전황은 대장경이 활동하는 이 시간에 드십니다. 이 대장경이 활동하는 시간에 드시면은 위하고 장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좋은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수간전황은 비장과 위도 보양하고 기능을 높여서 장도의 독소도 배출하고 이 얼굴 보양도 같이 해줍니다. 예, 그리고 소화불량이라든가 위산 과다증이 있거나 혹은 위가 항상 이 음식을 드신 다음에 좀 위가 좀 소화가 빨리 되지 않으면서 거덕하거나 불편하고 아픈 증상이 빨리 개선됩니다.
1: 네.
0: 예, 소화가 인차되는 게 알긴다 이 말입니다. 예, 항상 우빼가 좀 차면서 이 좀 우빼가 좀 붓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인차 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복부 둘레도 같이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경락이 운행하는 시간하고 약물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예, 이 약 효과가 또 빠릅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작용이 있고, 면역력은 왜서 높여주는가 하면은, 예,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음식 섭취죠.
1: 네.
0: 예, 때문에 아침에 드시는 이 전황은, 이 음식을, 식욕 부진이라든가 음식 밥이 맛이 없거나 이런 증상 빨리 개선합니다.
1: 네.
0: 그리고 면역력이 관건은 장도에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죠.
1: 네네.
0: 예, 우리 장도라 할 때에는 소화, 흡수하고 배설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관이고 인체 내 100분의 70%의 면역세포들이 장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도는 소화기관일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입니다.
1: 네.
0: 예, 근데 우리 로련에 보면은 음식을 드시면은 인차 위장도에서 소화가 돼서 배출이 되고 또 흡수되고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늦어집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위장에 나쁜 물질들이 또 많이 쌓이면서 기능도 점점 퇴화됩니다.
1: 네.
0: 때문에 이렇게 위장이 먼저 좋아지면은 면역력이 또 같이 또 좋아집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지금 우리 A전항, B전항, C전항, D전항 같이 경락이 운행하는 시간에 드시면은 약 효과가 또 아주 빨리 납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친구들, 오늘에는 우리 생활 속에 가득 숨어있는 과학기술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과학기술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친구랍니다. 때로는 신기한 마법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오늘 함께 그 마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강성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안홍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내가 만든 종이배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과학기술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알람 시계가 딸깍 소리를 내며 우리를 깨우는 것, 이것도 과학기술이죠. 옛날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일어났지만 지금은 간단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시간에 척척 깨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 평소 이빨을 잘 닦고 있죠? 다 함께 양치질 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죠. 이 물은 정수시설을 통해 깨끗하게 정화된 거랍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물이 마침내 우리 집까지 수송되는 것, 이것도 놀라운 과학기술의 힘이죠. 그리고 치약, 칫솔도 과학기술로 만들어졌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뭇가지와 소금으로 이를 닦았지만 지금은 부드러운 칫솔모와 향긋한 치약으로 이빨을 더욱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리금덕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꿈나무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과학기술은 빠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빵을 구워주는 토스트기,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전자레인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오래도록 보관해주는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이 없다면 우리의 식사는 훨씬 불편했을 거예요.

특히 냉장고는 더운 여름에도 음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 준답니다. 이것은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과학 원리로 만들어진 거죠. 정홍원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독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나비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도 과학기술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타고 가는 자동차, 친구들과 함께 타는 버스, 이 모든 것이 바로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교통수단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멀리 이동할 때 말을 타거나 걸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짧은 시간에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길가에 있는 신호등도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사물이랍니다.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 번갈아 켜지면서 차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죠. 게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고 소리로 알려주는 설비도 있답니다. 강신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춘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짝꿍을 보내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 벽에 걸려있는 텔레비전에 그림과 글자를 띄워주시고 컴퓨터로 재미있는 학습 영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또한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색연필과 크레용,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자, 음악 시간에 보는 피리까지 언뜻 보면 평범한 학용품들이지만 실은 모두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 시간에도 과학기술은 함께 하는데요. 춤추고 노래하는 로봇 장난감,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 장난감,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 수상 로봇, 심지어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스피커까지 모두 과학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관찰하는 망원경, 작은 곤충을 크게 보는 현미경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도구랍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작은 먼지 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달의 표면도 자세히 볼 수 있답니다. 오기열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도레미화 솔라시도를 보내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지구의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호랑이와 바다 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사빌꾼들은 특수 카메라로 숲과 바다를 지키고 또 바닷속 쓰레기를 치우는 로봇으로 바다를 깨끗하게 청결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드론으로 빠르게 불난 위치를 찾아내 산불 처리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죠. 또 태양광 발전으로 태양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환경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답니다. 박규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너와 나 마음밭에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의 작은 것들을 궁금해하고 관찰하며 상상하는 그 순간부터 과학 공부는 이미 시작된 거랍니다. 친구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나뭇잎은 여름에 초록색이었다가 가을이면 노랗게 변할까요?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왜 물건을 떨어뜨리면 항상 땅으로 떨어질까요? 이런 작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 공부의 첫걸음이랍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과학기술을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집에 있는 기계들, 학교에 있는 물건들, 장난감 속에 숨은 과학 원리를 찾아보는 건 정말 재미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기는 궁금증을 절대 잊지 말고 책을 보거나 어른께 물어보면서 하나씩 답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과학이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상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미래의 멋진 과학자가 되어 새로운 과학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3: 연결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결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2: 연변 동북아 력의 군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보호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 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해 얼음이 녹는 시기에 수질 파동 민감 기간에 국가평가 단면, 중점 하천과 호수 및 처음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체에 초점을 맞춰 집중 정돈을 전개했습니다.

0: 우리 주에서는 문제 향도, 원천 예방 통제와 피해 순환 관리를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도나시 액목진 주월도하 연안에 들어서면 봄철 하천 종화 행동의 집중 질의를 거쳐 한때 강기슬기 오수선했던 하천 면모가 일신돼 강물이 맑고 제방이 깨끗하며 배수가 원활해 주변 생태 환경이 뚜렷하게 승격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액목진의 변화는 우리 주 하천 종화 행동 성과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얼음이 녹는 시기의 수질은 눈 녹은 물의 흐름, 잔류 오염물의 영향을 받기 쉬워 년중 물 환경 질의에 관건적이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 수리, 생태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는 관련 향진과 연동해 앞당겨 포치하고 전방위적으로 힘을 내 국가 평가 단면이 있는 하천과 호수, 지류 도랑 및 처음으로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치에 대해 그물식, 전면 피복 조사를 전개함으로써 오염원 지점, 오염 류형을 전면 파악하고 문제 장부를 내와 조사와 시정을 병행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실행했습니다. 하천의 중점 오염물에 대해 각지에서는 인원과 장비를 동원시켜 집중 정돈과 운반을 전개해 오염물이 집중적으로 강에 유입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하천과 호수 기슬기의 전반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했습니다. 도나시 액목진 당위석이 조백양입니다.
1: 四州河长办部署清河行动以来
0: 주 하장제 판공실에서 하천 종화 행동을 포착한 이래 액목진에서는 구역 내의 23갈래 수계를 둘러싸고 두 가지 조사, 두 가지 정돈, 두 가지 실시를 락착했습니다. 즉 하천을 조사하고 강기슬기를 조사하며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정돈하고 집을 정돈하며 책임과 시정이 실시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연 600여 명의 인력과 연 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내 수역 강기슭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 힘을 내 문제 반응을 엄밀히 방지하고 액목진의 맑은 물을 잘 지켜낼 것입니다. 하천 정화 행동이 깊이 추진됨에 따라 향촌의 하천과 호수의 면모가 크게 개선되고 대중들의 생태 획득감, 행복감이 끊임없이 증강됐으며 하천을 보호하고 물을 사랑하는 것이 점차 전민의 자각으로 됐습니다. 도나시 액목진 액목촌 초민 증리엄입니다. 집중 처리를 거친 후 지금 하천이 깨끗해졌고 기슭도 부르러졌습니다. 우리는 식사한 후 별일이 없으면 하천 주변에 와서 산책도 하고 신체 단련도 합니다. 지금 환경이 좋아지니 기분도 좋고 살기도 매우 편합니다. 하천 정돈을 전개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오염 치리와 관리 통제를 다잡아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의 규범화 정돈을 강화하고 연선 촌진의 오수 처리 공장, 중점 공업 기업 등 오수 배출 주체를 주시했습니다. 올 들어 하천 정화 행동과 아름다운 하천 호수 건설을 결합해 오수 배출구에 대한 규범화 승격 개조를 실시하고 전 시간대 온라인 감측, 전 과정 정보 공개를 실시해 오수가 강에 유입되는 마지막 관문을 튼튼히 지켰습니다. 왕청현 오수 처리 공장 주황 통제과 과장 루입니다. 우리는 COD, 암모니아성 질소, 총린, 배수 류량 등 관건 수치를 실시간 성환경 감측 플랫폼에 전송합니다. 일단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근원을 찾아 처리해 방류수가 안정적으로 1급 A 배출 표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합니다. 주 수리국 하장제 사업처 처장 챙룡수입니다. 올해 봄철 하천 정화 행동에서 우리는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 정돈, 하천 쓰레기 정돈에 초점을 맞춰 일상 순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각 현시 향진의 수역과 기슭 동시 질의를 지도해 전주 물환경 질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해 각급 하장, 호장의 직책을 단단히 다지고 상시화 관리 보호 기제를 수립 건전히 할 것입니다.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이 가동된 이래 전주적으로 하천 및 량안의 각종 도시농촌 폐기물 4,502립방미터를 정돈했으며 발견, 이첩, 처리, 반영의 전사슬 폐쇄 순환 기제를 엄격히 실시해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고 반등하지 않도록 확보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생태 환경 선전 강도를 높이고 상시적 하천 정화 행동으로 생태 보호 성과를 공고히 하며 장기 효과화 관리 보호 기제로 록수

0: 평선을 지켜 전주 생태 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수생태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1: 5월 24일 우리조는 조항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5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11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9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1건, 혼춘시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1건, 안도현 5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를 차지합니다. 연길 문화관광 특색을 깊이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연길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길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는데 20여 명의 1인 미디어 달인들이 현지 방문, 몰입형 창작을 통해 신매체 시각에서 연길 이야기를 발굴 전달했습니다. 이번 답사 활동은 로선이 풍부하고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1인 미디어 달인팀은 먼저 핸즈커피숍에 들러 연길커피의 도시 특색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레저문의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을 찾아 사회구역 모습, 민생봉사와 일상생활을 기록하며 연길 기층생활의 온정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오월정향산장에서 자연풍경과 특색미식을 체험하면서 연길의 다양한 생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답사 활동이 끝난 후 전체 인원은 연구 토론회를 열어 창작 경험을 교류하고 전파 기법을 공유했으며 연길 생활 화제를 둘러싸고 주제를 다듬고 내용 발표 계획을 명확히 하여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0: 광범한 여객들에게 편안하고 원활하며 만족스러운 출행 체험을 제공하고자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 로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 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중심 버스역 매표 창구에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 발급 지점이 추가됐고 사업일꾼들이 승객들에게 통근 카드 수속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는 사용기한 제한이 없고 오프라인으로 버스역에서 양도할 수 있으며 친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승객의 출행을 더욱 명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변 동부가 여객운수집단위원회사 연길중심버스역 판공실 사업일꾼 장정정입니다. 광범한 여객들에게 보답하고 민생의 혜택을 주기 위해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내왔습니다. 일반 버스표 가격은 1인당 45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40원이고 상무차 표 가격은 1인당 70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60원입니다. 현재 2개월 활동 기간 버스 통근 카드는 35원, 상무차 통근 카드는 55원의 활동 가격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출행 로선도 승격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연길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로선을 이도백화 연길 울라지보스토크 연결 수송 로선으로 승격했는데 연길 수송 탑승권을 구매하면 1회 동안 임의로 연길에서 출경할 수 있어 여객들이 장백산과 러시아 관광을 떠나는 데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주장애인연합회,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연변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에서 주관한 예술로 연변을 따뜻하게 하고 한마음으로 장애인 돕기 523 13번째 중국 문예자원봉사자 봉사일 기념 및 36번째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 주제문의 공연이 일전 연길시 아리랑 중심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공연은 다채로운 문예 종목으로 사회의 관심을 전달하고 장애인 돕기 기풍을 고양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합창단은 격앙된 목소리로 조국에 대한 깊은 정감과 찬사를 표달했습니다. 민요 련창은 우아한 노래소리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정감을 전달하고 휠체어 춤, 북소리 변강에 울려 퍼져는 자립자강의 견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 동경 등 종목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진실되고 소박한 공연은 사회에 크나큰 사랑을 전달하고 장애인 연합회의 융합, 평등, 공유의 리념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장애인을 돕고 지지하는 양환 기풍을 선행했습니다. 거시안 집단과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는 일전 용정 해랑강 축구문화소진에서 타이틀 스폰서십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협의에 따르면 양측은 후원, 선전합작, 경기협력 등 분야에서

0: 했고 양측은 한마음으로 협력해 장기적인 공영을 실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거시안 집단 리사장 박근입니다.
1: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이나 이를 기대하면서 날이라 꼭 믿습니다. 연병 축구 화이팅!
2: 5월 23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 축구연맹전 개막 경기가 장춘, 심양, 할빈, 후커트 등 4개 도시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국가 북방 축구훈련 기지에서 후커트 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에서 두 팀은 공수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최종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전반전 5분경 연변팀이 전방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왕자침이 슈팅을 날렸지만 공이 골대를 스치며 빗나갔습니다. 경기 10분경 왕호월이 프리킥을 공을 상대 박스 안으로 띄웠고 정천기가 헤드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13분경 리진이가 크로스를 올렸지만 골문 앞으로 쇄도하던 정천기의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26분경 코너킥 기회에 리진이가 올린 공을 섭신가가 헤드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41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때린 슈팅이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44분경 측면에서 진호그가 올린 크로스를 왕자침이 헤드로 마무리했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은 0-0으로 종료됐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연속 코너킥 기회를 얻었지만 결정적인 공격 찬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53분경 장수영이 상대 박스 외곽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60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리진이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공이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지만 주심이 선제 파울을 선언하며 아쉽게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3분경 왕호월이 파울을 범해 조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연변팀은 진호거와 섬자우를 빼고 김수진과 장자기를 교체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연변팀에게 득점 기회가 있었으나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0-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선수 리진입니다. 우선 저의 활약이 만족하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해 팀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코트 대표팀 선수 장가명입니다. 연변팀은 매우 끈기 있는 팀이며 실력도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이 모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축구팬 김홍봉입니다. 우리 연변 축구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이 점점 더 잘해서 우리 연변 축구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봉입니다. 오늘 경기장에 오신 모든 축구팬들, 특히 연변에서 온 200여 명의 원정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를 잘 치른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감독진이 경기 전에 지시한 전술적 의도를 수행했고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격면의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더욱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코트 대표팀 감독 류월혜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연변팀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경기 전 배치에 따라 준비한 내용을 잘 수행했습니다. 오늘 후코트 팀의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후코트 시의 축구 팬들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40분 연변 대표팀은 심양 대표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동북축구연맹전 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걸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과학으로 증명된 행복한 사람이 되는 10가지 방법, 자주 쓰면 좋은 말들,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비법, 고중 입시생들의 정서 조절 방법, 알아두면 좋은 건강 상식 등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실행 가능한 제안을 제공하며 인류 번영의 토대에 대한 연구를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최근 발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를 연습하세요. 만약 당신이 헬스장에 가서 기구를 들어올리면 근육이 더욱 강해지고 반복을 통해 동일한 무게를 들어올리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연구에 의하면 의식적으로 좋은 일을 떠올리는 것은 당신을 쉽게 긍정적으로 만들고 행복해지며 감사에 대해 당신의 두뇌가 활동하도록 합니다. 불평은 반대 방식으로 작동하고 당신의 뇌가 기본으로 우울하게 합니다.

다음 현재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즐거운 활동으로 보통 공상에 잠깁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 마음이 헤매는 것은 실제 당신을 불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신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도 웰빙을 증진한다고 합니다. 접시 닦는 것처럼 지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누가 세탁물을 접으면서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을 챙기는 단순한 형태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차단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명상에 가까운 방식으로 과거를 돌아보세요. 셋째로 운동을 더 하세요.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과학은 명백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행복을 강력하게 증진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실제로 우울함을 줄이고 인기 항우울제 졸로프트처럼 작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약처럼 땀으로 운동하는 것 역시 우리 뇌에 순환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증가시키고 그것은 또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당신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만약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 육체적 운동을 필요로 한다면 자연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수백만 년을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도시는 진화적 측면에서 보면 단지 눈 깜짝할 사이에만 산 것입니다. 계속된 연구 결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식물을 놓는 것조차 행복을 증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친절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친절함의 포인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나 다른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것도 또한 커다란 행복 증진 방법입니다. 위스콘신대의 헬시 마인드의 창업가이자 당신뇌의 감정적 삶의 저자인 리차드 데이비스는 개인들이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그들은 사실상 웰빙을 증진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에 있는 어떤 회로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다. 그들이 실제로 뇌의 순환으로 움직이며 웰빙을 육성하는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결을 유지하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생활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많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기분이 안 좋아서 힘든 날도 가능하면 친구와 만나는 것이 확실히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버지니아와 하버드대의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성과 미팅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한 친구만 부르지 말고 몇몇 친구를 불러 서로 같이 소개하세요. 소셜미디어를 제한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연결이 당신의 행복을 올려준다면 친구와 모임을 계획하는 것도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활동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세요.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당신의 마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아 보이나 다른 사람의 피드를 보는 것이 동일하게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글들이 주의 깊게 선택되어지고 자주 다른 사람들의 왜곡된 삶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러움과 외로움을 확대해 보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그만두는 것이 웰빙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물질주의를 억제하세요. 수많은 연구 결과는 더 좋은 물건을 갈망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에 매우 좋지 않다.

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반응하고 당신의 소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가능한 광고로부터 많이 멀어져야 합니다. 현명하게 소비하세요. 물질주의가 정신건강에 나쁘다고 하지만 돈을 쓰는 것이 당신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커다란 TV를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쁜 생각은 아닌 반면에 며칠만 더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과학은 오히려 물건보다 경험에 소비하는 것이 우리가 힘들게 번 돈으로 더 많은 기쁨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여행에 소비하는 것은 당신에게 여행을 계획하는 즐거움을 줄 것이고 같이 하는 여행자들을 통해 친밀해지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쇼핑몰에서 고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거래입니다. 연구원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활동의 랭킹을 만들 때 리스트의 바닥에 있는 것은 통근입니다. 차가 막혀서 앉아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 속에서 통근으로 인한 불행의 크기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매일 차가 막히는 것은 다른 종류의 지옥이다 라고 하버드 심리학자 다니엘 길베트가 이야기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값이라고 하죠. 그만큼 언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자주 쓰면 좋은 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대의 능력을 2000% 이끌어내는 말은 당신을 믿어입니다. 껌처럼 작아지는 용기를 크게 키우는 말은 넌 할 수 있어입니다. 큰 힘이 되는 말은 널 위해 응원할게입니다. 충고보다 효과적인 공감의 말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호감을 사는 말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입니다. 자녀의 앞날을 빛나게 하는 말은 내가 참 자랑스러워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말은 초심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환상의 짝꿍을 얻을 수 있는 말은 우린 천생연분이다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은 괜찮아 잘 될 거야입니다. 상대에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은 보고 싶었어입니다. 배우자에게 보람을 주는 말은 난 당신밖에 없어입니다. 상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은 역시 넌 달라입니다. 상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은 그동안 고생 많았어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에 눈뜨게 해주는 말은 한번 해볼까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은 사랑해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좀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잘 파악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면서 많은 말을 했다가 경망스럽다거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사귀거나 접하지 않은 사람은 무작정 믿지 말고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아나무인의 태도도 삼가해야 합니다. 천성적으로 교만해서 동료나 상사 앞에서 고상한 척하다가 미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설수에 오르기 쉽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3살 버릇은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와 절교하고 나서 반성을 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과 급속히 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 후 같은 문제로 새로 만난 친구와도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생각하고 잘못된 일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기억합시다.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망각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든 간에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합니다. 스스로 정한 목표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은 일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면 과도한 욕심과 의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채무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가 통용되면서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카드를 잘라버리고 현금만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표현도

금물입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깊은 인상은커녕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쉬우므로 자신을 표현할 때는 성실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단, 이미 저지른 실수를 돌이킬 수는 없기에 그 실수에 얽매여 끙끙거리다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면 난처합니다. 실수를 대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고중 입시 시험이 불과 한 달여 남았습니다. 긴박함과 희망이 뒤섞인 이 시기에 많은 학생들은 불안, 짜증, 주의력 산만, 불면증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는 모두 시험 준비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심리 반응입니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을 과학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복습 효율을 떨어뜨리고 실제 시험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심리학 원리를 결합하여 실행 가능한 심태 조절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여러분이 자신의 페이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여유 있게 시험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불안을 직시하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불안을 느끼면 자신을 부정하며 내 마음가짐이 나빠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의 예르키스 도드슨 법칙에 따르면 불안과 학습 수행 능력은 거꾸로 된 U자형 관계를 보입니다. 적당한 불안은 신체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활성화하여 경계심과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전혀 압박이 없으면 게으름을 부르고 지나친 불안은 사고 정체, 기억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자신의 불안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심태 조절의 첫걸음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안절부절 못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내 몸이 에너지를 동원해 도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여기니까 긴장되는 것이니 긴장은 좋은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이 서서히 완화됩니다.

둘째로 목표를 세분화하여 리듬을 장악해야 합니다. 정서적 불안의 핵심 원인은 고중 입시 시험이라는 큰 목표 앞에서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 즉 아직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해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불안을 키웁니다. 이런 내적 소모를 깨는 핵심은 큰 목표를 실행 가능하고 완수할 수 있는 작은 과제로 나누는 것입니다. 몇 점을 올려야지 고민하지 말고 오늘은 2차 함수 두 가지 유형을 확실히 이해하자, 오늘 밤 영어 수거 20개를 외우자처럼 구체적으로 나누세요. 할 일 목록 노트에 준비해 매일 자기 전에 다음 날의 과제를 계획하고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체크하세요. 이렇게 시각화된 진도 피드백은 통제감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게 합니다. 통제감은 불안의 천적입니다. 작은 발전 하나하나에서 서서히 여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규칙적인 생활 한마디도 스트레스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감정 일기를 씁니다. 문장력을 신경 쓰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쓰면서 막연한 불안을 구체화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매일 15분간 걱정 시간을 정해 그 시간에만 부정적 결과를 상상하고 시간이 끝나면 즉시 다른 일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불안은 정해진 처리 시간

있다는 것을 알게 돼 항상 주의가 분산되고 내적 소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자신에게 집중하고 방해 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많은 수험 불안은 무의미한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옆자리는 문제집 세 권을 풀었는데 나는 한 권밖에 못 풀었어. 다른 사람 모의고사 점수가 나보다 높아 등의 비교는 자부정의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은 자신만의 전쟁입니다. 사람마다 기초, 학습 리듬, 강약 과목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성장 궤적에 집중하세요. 하루의 이전에는 몰랐던 개념 하나만 확실히 알아도 그것은 실질적인 발전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타인의 복습 진도를 묻지 않으며 떨어지면 어쩌지 같은 부정적 대화를 피하는 등 정보를 걸러내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의 감정 경계를 지켜야 평온한 심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적절한 휴식과 지지를 구해야 합니다. 수험 준비는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복습은 과학적인 휴식과 함께 가족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험장에서의 두려움에 대비해 입시 규정에 맞춰 전모모의 모의시험을 실시하세요. 모의시험에서 일부러 긴장감을 경험하며 4-4-6 호흡법, 즉 4초 들이쉬고 4초 참고 6초 내쉬기를 연습하세요. 여러 번 모의시험을 보면 탈감각 효과가 생겨 시험장에서의 당황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45분에서 50분 공부하고 5분 휴식하며 매주 반나절은 머리를 비우는 시간으로 정해 전혀 공부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뇌를 적당히 이완시키면 오히려 이후 복습 효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부모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자신의 압박과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성적에 대해 많이 묻지 말고 대신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가족의 리해와 포용은 여러분의 수험길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한 달 남짓한 수험 기간 동안 감정의 기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계속해서 완벽한 심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감정과 더불어 살아가며 감정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은 물론 중요하지만 인생의 한 지점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수험 준비 과정에서 길러낸 감정 조절 능력, 집중력, 심리적 회복, 탄력성은 평생 가는 자산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일 필요 없이 평온하고 건강한 심태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시험은 지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태도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이것만 잘해도 이미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프로에서는 과학으로 증명된 행복한 사람이 되는 10가지 방법, 자주 쓰면 좋은 말들,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비법, 고중 입시생들의 정서 조절 방법 등 정보들을 들어봤습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용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하지만 가끔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나에 대한 애정의 힘을 만끽할 수도 있고요. 나보다 앞선 인생길을 걸어본 경험의 힘일 수도 있을 텐데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슬며시 다가와서 툭 건네고 가는 그 손길만으로도 잔뜩 날이 섰던 마음이 둥그스름하게 깎이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다만 서로가 느끼는 마음의 거리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때 다가가고 어느 때 표현해야 할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점 관계에서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번에 쏟아내지 않고 단번에 헤아리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오늘.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배우자의 언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감정이나 속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고 특히 미안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면 배우자 역시 나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해 주기를 바랄 수 있지만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32 여성입니다. 8살 연상의 남편과 가정을 꾸린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32과 40. 이 8해라는 시간의 간극은 때로는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기 힘든 자존심의 벽이 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의 부부들이 그러듯 사소한 일로 다투고는 해요. 지약 짜는 방식이나 빨래를 넣는 각도 같은 정말 하찮은 것부터 저희의 인생 설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까지 말이죠. 그런데 저희 부부의 다툼에는 살짝 기묘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툼의 마침표를 찍는 방식입니다. 저는 잘못을 깨닫는 순간 혹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책임감이 들 때면 비교적 쉽게 미안해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릅니다. 남편은 좀처럼 아니 거의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아이를 언제 가질 것인가를 두고 꽤 깊은 감정의 고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35 전에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남편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죠. 대화는 금세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은 아이도 있으면서 왜 그렇게 느긋해? 라는 저의 실언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고 남편은 너는 왜 그렇게 모든 걸 내 계획대로만 하려고 해? 라며 받아쳤죠. 서로를 찌르는 상처되는 말들이 오갔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화를 사귀고 난 뒤 저는 거실로 나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나이가 어쩌고 한

노래를 부르던 딸기 크림 소금빵을 사들고 왔습니다. 소금빵을 식탁에 내려놓는 남편의 손길은 꽤 조심스러웠고 슬쩍 제 눈치를 살피는 표정에는 분명 미안함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끝내 미안하다는 네 글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만 미친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 사과를 한 사람은 나인데 빵을 먹으며 화를 풀어야 하는 사람도 나인 상황. 이 모순적인 평화 속에서 저는 남편의 8살 연상이라는 타이틀을 떠올립니다. 혹시 남편은 어린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빠이자 남편으로 권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그 사과하지 않는 입술인 걸까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주말 내내 약속을 잡아 저를 집안일에 홀로 남겨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폭발해 한바탕 쏘아붙인 뒤 남편은 묵묵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침대에 누워 남편의 사과 메시지를 기다렸죠.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 남편은 말없이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동안에도 남편은 제 등 뒤로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 제 앞에 살며시 놓아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은 고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제 남편은 100번, 1000번 낫다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남편은 사과 대신 보상을 하고 미안함 대신 헌신을 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기적이게도 미안해라는 투박하고 선명한 직접적인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말은 휘발되지만 행동은 남는다고들 하죠. 그러나 가끔 어떤 마음은 오직 목소리를 타고 전달되어야만 영혼에 닿기도 합니다. 남편이 사온 빵과 깨끗해진 싱크대는 화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직접적으로 오르만지는 치유의 손길이 되기에는 2% 부족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8살 차이. 남편에게 저는 지켜줘야 할 대상이자 동시에 완숙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관객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아내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말한 것은 남편이 공들여 쌓아온 든든한 이미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저는 사과를 소통의 윤활유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삐걱거릴 때 기름을 치듯 관계가 삐걱거릴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하지만 남편에게 사과는 브레이크인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진행 방향이 멈춰버린다고 믿는 것이죠. 이 가치관의 차이가 저희 식탁 위에 말 없는 디저트를 자꾸만 올려놓게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의 미안하다는 말 속에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함으로써 남편도 사과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도덕적 압박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쿨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 당신은 어때? 라고 묻는 무언의 시위이죠. 그래서 남편이 사과 대신 선물이나 행동을 내놓을 때 저는 아, 또 나만 사과했네 라는 손해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손해가 어디 있고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나 돌이켜보면 남편은 말로 사과하지 않는 대신에 말로 상처를 되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남편은 토를 달지 않고 그 사과를 온전히 받아주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퇴근길에 사와서 조용히 건넨 디저트의 당도가 남편이 느낀 미안함의 농도였을 것이고 남편이 닦은 싱크대의 청결도는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의 깊이였을 겁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도 죄를 짓지도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말로 용서를 구하는 법도 서투른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남편을 기다릴 때면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남습니다. 행동이라는 번역본이 아무리 훌륭해도 때로는 원문 그대로의 살짝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싶은 아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8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허물고 쏟아져 나올 투박한 말 한마디와 그 말을 대신해 내밀어진 달콤한 간식 사이에서 저는 오늘도 어떤 진심을 먼저 읽어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사랑하기에 더 간절하고 이해하기에 더 복잡해지는 부부 사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사과했을 때 상대도 사과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면 사과는 소통이 아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내가 더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만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 했으니 너도 해라는 압박보다 나는 먼저 사과해서 이 관계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남편이 쭈뼛거리며 선물을 내밀 때 말은 왜 안 해? 라고 쏘아붙이기보다 이거 사오면서 내 생각한 거야?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미안하다는 말까지 해주면 내가 진짜 감동할 것 같아 라고 멍석을 깔아줘 보세요. 남편이 아주 작게라도 사과의 말을 내뱉었을 때 말해줘서 고마워, 역시 어른스럽네 라고 칭찬해주는 게 최고의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찾아올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멋진 아빠가 될 기회를 미리 선물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타 밀러가 쓴 장편 소설 숨군에는 2차 대전 후 우크라이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이송된 17살 독일 소년의 삶을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시적 언어로 밀도 있고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독일로 망명한 밀러가 자신처럼 망명한 시인이자 실제 수용소 생존자인 오스카 파스티오르의 구술을 토대로 작품을 썼습니다. 주인공 아우베르크가 강제노동 수용소로 떠나던 날 들었던 마지막 말, 너는 돌아올 거야 라는 2006년에 작고한 시인 파스티오르가 수용소로 떠나던 날 들었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실제 우크라이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5년을 보낸 파스티오르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그의 체험은 독일계의 소수민이었던 밀러의 전 세대가 공유했던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밀러는 2차 대전 후 수용소 생활을 했던 독일계의 소수민들의 비극적 운명에 주목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간인들이 유배됐기 때문에 나는 집단적 죄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민간인들이 차출되었고 아주 나이 어린 사람들, 자기 손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17살짜리도 포함됐습니다. 나치 독일의 범죄가 없었다면 류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런 일이 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밀러의 아버지 또한 2차 대전 당시 나치 무장 칭의대로 징집되었다가 돌아왔고 어머니는 우크라이나의 강제 수용소에서 5년간 노역했습니다. 단지 독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던 마을 사람들은 돌아와 묵은 침묵을 지킵니다. 침묵의 무게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밀러는 침묵 뒤로 숨은 말들을 찾아놨습니다. 2001년 밀러는 강제 추방당했던 마을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동료 시인 파스티오르도 추방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파스티오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밀러는 1년 가까이 글을 쓰지 못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그의 생일에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그린 이 소설 숨군에를 발표합니다. 순찰대가 나를 데리러 온 건 1945년 1월 15일 새벽 3시였다. 영하 15도 추위는 점점 심해졌다. 소년 아우베르크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아우베르크의 이야기이자 그와 함께 수용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결정된 집단학살 수용소가 아닌 노동 수용소에서의 5년 동안 기본적인 욕구만 남은 고통스러운 일상과 단조롭고 끝없는 고독을 경험하며 삶과 죽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늘 굶주림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와 대도시로 이사를 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용소는 계속 그의 안에 있습니다. 밀러의 신작 소설 숨근에는 생존자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은 비참한 경험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강제노동 수용소의 참상을 그린 기록문학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공포와 불안을 강렬한 시적 언어로 아름답게 승화시켰습니다. 수용소 안의 강제 노동자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단절되고 이전의 삶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기존의 언어로는 비현실적이기조차 한 수용소를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작품에서 언어는 수용소가 아닌 존재하지 않지만 희망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 밀러는 그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조어들을 탄생시킵니다. 숨근에, 배고픈 천사, 감자 인간, 볼빵 등은 독일어로 이루어진 말이지만 정작 독일어에는 없는 말이며 두 단어가 합쳐져 새로운 상징어가 됩니다. 숨근에는 숨과 그네라는 말이 합쳐져 인간의 숨이 그네처럼 흔들리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재탄생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넘나들면서 가쁘게 흔들리는 순근에는 수용소에서의 5년 동안 강제 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밀러의 언어는 독자가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수용소의 일상을 머릿속에 섬뜩하리만치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놓습니다. 저자는 주인공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경험의 핵심을 밑쪽으로 시화합니다. 인간의 남은 삶 전체를 결정짓는 통렬한 경험, 그 원초적인 고통을 거장의 솜씨로 설득력 있게 묘사해냈습니다.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표현력으로 독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순근이를 끝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결코 이 작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밀러는 잔인할 만큼 정직하고 무시무시하게 슬픈 비범한 목소리를 창조해냈습니다. 밀러에게는 초원의 힘이 있습니다. 그의 언어들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밀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증인입니다. 이 책에 쏟아지는 찬사들입니다. 인간성이 사라진 극단의 땅으로의 초방,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숨막히는 공포와 불안에 맞선 신비로운 시적 언어, 소설을 뛰어넘은 언어예술, 밀러는 응축된 시정과 산문의 진솔함으로 소외 계층의 풍경을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은 따뜻하고 명쾌한 힘으로 사람들이 믿었던 승리와 완벽에 대한 집착을 부드럽게 깨뜨려줍니다. 조나단 데이튼, 발레리 파리스 공동감독의 이 가족 코미디 영화는 경악스러운

0: 줄거리도 화려한 인물 설정도 없지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시끌벅적한 한 가정을 통해 가족의 실패, 꿈, 그리고 자기 수용에 대한 인생의 진리를 전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웃으며 눈물 흘리고 울며 마음을 녹게 하며 진정한 행복은 끝까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초라하게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임을 세상에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후보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가족은 모이면 그야말로 실패의 집합입니다. 각자 자신의 집착과 곤경을 안고 있으면서도 꽉 붙어 시끌벅적 살아갑니다. 7살 소녀 올리브는 가족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존재입니다. 통통한 몸매에 큰 안경을 쓰고 있지만 눈부신 꿈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리틀 미스 선샤인 어린이 미스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텔레비전을 보며 미스 콘테스트 참가자들의 동작을 따라하고 미소와 걸음걸이를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녀의 작은 마음 속에서 이 대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올리브의 아버지 리처드는 성공하게 집착하는 강사로 자신의 9단계 성공법을 팔려다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가정 경제도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병적으로 승리를 추구하며 승자와 패자를 입에 달고 살며 자신과 가족이 남에게 실패자로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잡으려 애쓸수록 인생은 그에게 연이은 타격을 줍니다. 할아버지 에드윈은 양로원에서 쫓겨난 말괄량이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미녀를 좋아합니다. 성격은 거칠지만 손녀 올리브를 유난히 아끼죠. 세상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직접 올리브의 미스 콘테스트 춤을 만들어주며 집에서 가장 거침없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빠 드웨이는 반항기의 청소년으로 비행학교에 합격하기 위해 합격할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무려 9달 동안 오직 연필과 메모로 의사소통하고 냉담하고 고독하며 세상을 등진 듯 가족 모두에게 짜증을 내며 이 별로인 가족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어머니 세릴은 집안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부드럽고 강인하며 성격이 괴팍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은 가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재하며 가정의 온전함을 지키려 애쓰고 삶의 압력을 묵묵히 견딥니다. 삼촌 프랭크는 전국 최고 수준의 프루스트 연구학자이지만 연애 실패와 직업상의 좌절로 자살 시도를 하고 누나 세릴의 집에 와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는 똑똑하고 예민하며 우울하고 인생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지만 이 가족의 소란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제를 아는 여섯 사람이 올리브가 뜻밖의 리틀 미스 선샤인 미스 콘테스트 출전 자격을 얻게 되면서 낡은 노란 미니밴에 억지로 타고 고향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천재, 부자, 승자가 될 수는 없고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하고 약하며 가끔 붕괴하고 계속 실수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자신이 초라할 때 잡아주는 가족이 있는 것, 당신이 망신당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굳건히 같은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안전교정과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 예방 조치를 강화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또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청심환은 정심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귀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충암,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귀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은 폐경락을 절대 헐시할 수 없거니와 떠날 수 없습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하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늘 여러분들한테 다강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를 심하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일정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심폐를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 중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겠습니다. 심폐를 심한 주요한 증상 가운데서는 집에 심장병 환자 이미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주자를 그 한자전 시간이 꽤나 됐거나 이런 분들 지켜보시오. 기침을 잘합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합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특히 입에서 진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이래서 모두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짓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리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초온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심폐리 심한 증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본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몇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겠는가? 심장병의 핵심은 몇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세 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누는데요. 주약의 부정맥이라는 것은 우리 정상심률 범위로 놓고 말하면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 그 계통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7, 80대, 5, 60대 그 이상에 있어서는 기본으로 60차를 1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계층 전업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운동원들은 한 번에 심장이 수축 이완하는 게 힘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50몇 차라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 50몇 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심장이 박동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늦게 떼서 40몇 차 위험심률입니다. 물론 그 밑은 30몇 차는 용화할 수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뭐 120, 30차 아주 위험심률에 속합니다. 1분에 40몇 차, 120, 30차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위험한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고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보통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자가진단이 납니다. 내 심장이 이상했구나. 그런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왕왕 여러 가지 이런 증상에 자기 증상이지만 해도 자기가 기만 당할 때 일어나서 내게 다른 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가 이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심장으로 인해서 협심증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2: 심장이 지내 심하게 아프고 예, 앉아있어도 숨이 차고 그리고 뒷가슴이 막 그저에 쏙쏙 찌르고 아프고 어떻게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지내 아프고
1: 심장도 협심증
2: 못하고 예. 예, 그리고 숨이 헐떡헐떡하고 모재비를 눕지 못하고 베개를 그냥 놓고 설치하고
1: 예.
2: 이바이는 그냥 정말 냄새가 진해 나서 지분은 정말 남이 하나 쓸데 두세 개씩
1: 예.
2: 그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1: 예. 심폐를 심한 증세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서이 좋은 정신만 어제 1년 넘었었는데 지금 거처한 거는 이런 안개가도 없고 예. 그리고 모재비도 못 눕던 게 모재비도 눕고 그 뒷가슴이도 그렇게 아프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됐거나 예,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이 이빨이 그렇게 동시에 나던 것도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그래 이 좋을 때 계속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지 그거 끊었다 어쨌다 하면 아이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장기적으로 쓰길래 해서 아홉 개달 받자고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아, 예, 이거는 보험이냐 그러는지, 예, 저희 남편이, 좀, 이거, 되게 맥이었어 하고, 예, 또, 일하고 나면 저녁에 되게 피곤해 하고, 또 그 피곤이 인차 가시지 않고, 예, 또, 이렇게 운동이랑 하면 되게 좀, 이게 심장 부위가 약간씩 아파하는데, 예, 그, 좋은 정신만 먹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남편분이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50, 60?
3: 예, 50이
1: 50대입니까? 남성들이 50대 초반을 주의해야 됩니다. 초중반을. 이때 나면 심장공동에 이상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심장공동에 이상이 이 나이에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성들이 생명의 실패를 보는 그 원인 자체가 남성 호르몬이 벌써 50대 중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감소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남성 호르몬이 여성들을 포함해서도 그렇는데 호르몬이 감소되게 되면 모든 대사가 불평형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먼저 불평형은 심장에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맥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모로서 쉽게 지쳐하고 이런 다 하게 되면 이 제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건의합니다. 예.
3: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네.
3: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좋은 정신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지금은 답답하지 않고 누우면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후두둑 떨리는 게 지금은 그러지 않고 반드시 놓으면 그래 가슴에다 큰 돌을 올리는 것 좀 아파는지 좀 이렇습니다 지금.
1: 아 예 예.
4: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누울 수 있습니다.
1: 예.
4: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지금 혈압이 전산이 됐고
1: 예.
4: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아 예.
4: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오늘 9각을 배달받아서 수사하고 된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5번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1: 예,
5: 네.
1: 안녕하세요.
5: 네, 그 집에 그 심장이 아프다가 아픈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기 좀 힘들고 좀 심장 어떻게 말할까? 아무튼 온 저녁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는데
1: 심장 불이 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나는데 딱 한 가지 증상이 다 꿈꾼길은 어렵다 그랬을 겁니다. 예.
5: 예, 뭐 아프다고 말하기도 조금 힘들고요.
1: 예.
5: 근데 그 좋은 정신만 먹은 다음부터 지금 잠을 잘 잔다 하지만
1: 예예 그렇죠 예예
5: 예. 그, 한 9통 좀 더 배달해 주시오.
1: 예, 그렇게 하시오. 33-9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5: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나도 이게 저...

0: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저녁에 깨자면 숨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예. 심률도 저기 100이 넘던 게 심률도 지금 정설로 80이 됐습니다.
1: 어, 예, 예.
0: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정집으로 오르내릴 적에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특점이 있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치료 OTC 공약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준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곽은 약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정책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선 다 똑같은 우대정책과 똑같은 가격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 곽 사면 한 곽을 줍니다. 한 곽을 12일 동안 복용할 수 있다 하였기 때문에 세 곽의 한 곽에게 담으면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각을 사시게 되면 세 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게 되면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2: 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지금 내 물어보고 싶은 건이 지금 이 방송 듣고서 내 차원 성심하니 아홉 통 먹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거기다가 분명히 규수하고 오메가 쌈이.
1: 예.
3: 그리고 무인감이 진단바이 또 타이라는 거 같이 먹었습니다.
1: 예, 예. 잘했습니다. 어떠세요?
3: 그런데, 근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이, 이 볼이 있는데 위에 눈 아래에 열이 나는 것 같은 게 지금 왼쪽 눈에 예, 눈기 쪽으로.
1: 예.
3: 충혈이 되고,
1: 예.
3: 눈곱이 나고, 예. 좀 그렇습니다. 양쪽 눈 다.
1: 양쪽 눈이 다 충혈이 됐습니까?
3: 왼쪽이 더 합니다.
1: 아, 예, 예.
3: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이런가? 무슨 열이 세서 그런가? 약 너무 많이 먹었고.
1: 아니요. 혹시 아스피린 안 드셨죠?
3: 아이 먹습니다.
1: 예, 이제 아스피린 드셨단 말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3: 이건 한 달 되는 것 같습니다.
1: 한 달 된 데 눈에 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3: 눈동자에 피 생기는 게 아니라 눈, 귀 눈 쪽으로.
1: 눈, 예, 제일 안쪽을 내서 그렇죠?
3: 예.
1: 예. 거기 조금 붉은술을 마고 전반,
3: 예.
1: 예. 예. 그래서 기본 운동을 꼭 결부해야 됩니다.
3: 예, 눈은 만지기도 했습니다.
1: 아, 아니요. 기본 눈 운동 제하고도 평소에 운동량 어느 정도 하루에 다 뭐 한 3, 4천 번은 꼭 걸어야 됩니다. 몇 번 걸습니까?
3: 예, 운동하는 축입니다.
1: 아, 그러면 혹시 눈의 문제는 안과에가 한번 보세요.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검사 받아보시는데 편리하죠? 이 약 드셔서 그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이 약하고는, 예, 예.
3: 저건 정신만이 아니고, 이따
1: 아, 보조 제품이요? 다 일 없습니다. 예.
3: 아,
1: 규식,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다 문제 없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그건 오히려 더 썼습니다. 예, 예.
3: 근데 눈곱이 자꾸 나오고 그러던 게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1: 안과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셔. 이건 오히려 견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예.
3: 그게 뭐 간열이 심해서 뭐 어찌고 그런 건 아닙니까?
1: 아, 간열이 심해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 사실이죠. 예, 예.
3: 어, 그래.
1: 근데 이 제품이 간열을 청하는 그런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예, 예.
3: 아, 예, 알았습니다.
1: 간열을 청하지 예. 않습니다. 오히려 간열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
3: 지금. 정신만은
1: 배,
3: 심장,
1: 예, 약이라는 게 전후식 뜨는 약하고 그다음에 전장 내 누르는 약인데 그건 내리 누르는 약입니다. 누르는 약이 되나서 네. 예, 오히려 그런 걸 해결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조

0: 제품도 별로 특수한 것도 쓰는 게 없으니까 실험 놓고 그리고 안과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1: 예. 뚱자 같은데 피 지는 게 아니라 눈이 뭉갠다고 말할 수 있죠.
0: 아, 그럼 안과 문제입니다. 안과.
2: 네,
0: 안과 문제입니다.
2: 그래요?
0: 예, 예.
2: 네.
1: 아,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지금 우리 중약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크게 나눕니다. 쌍후싱 얼리 뜨는 약하고 인삼로경은 쌍후싱 약에 속합니다. 얼리 받쳐주는 약. 전장내에는 내리누르는 약인데 이 제품 자체는 정심치명 발미안이라 이랬을 때는 정심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내리누르는 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이제처럼 뭐 이제 말씀한 분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눈에 피지거나 혹은 뭐 어디 출혈점이 생기거나 이런 걸 오히려 내리눌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실은 없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시작에 말씀드렸는데요. 심장병의 핵심 부정맥 실리부칠 말하죠. 많이 해결받습니다. 협심증, 신조통이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뜨거운 물질, 찬물질 하는 같은 감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조통, 협심증이 일정 구체 반응에 속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막히기 시작한 걸 말하는데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상동맥은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의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왕 아시죠?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근육에 배치된 왕자형으로 된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하루에 1만 4천 근이 내 주먹만한 심장이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1만 4천 근입니다. 뭐 4천 근이라도 많겠는데 거기에 1만이 붙습니다. 이만한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그리고 하루에 심장이 수축 위안 하는 이 자수는 10만 차 좌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심장 근육은 누가 일을 시키는가 하면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에 일단 이상이 생긴다면 당신의 심장 근육은 부분적으로서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심장 근육에는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수축이 안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이거나 심부의 물이 찼다고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심부의 물이 심장 근육을 에워싸고 있는 제일 그 바깥층에 물이 찬다는 걸 말하는데 많이 찬다면 심장내과에 가면 그거 전치하는 방법을 주사기로 그 빼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찬다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신지엔이라고 신지엔이라는 건 심근염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이건 보통 그 박테리알로 오지 않습니다. 세균을 오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병도 바이러스로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감기 뒤끝에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성 감기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감기 뒤끝에 그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을 침범했을 때게 되면 완전히 다리의 맥이 똑 떨어져서 다리에다 천근이 돌을 매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발을 앞으로 내디디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끌어줘야 내디딜 정도로 이 정도게 되면 심근염이라 하는데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초음은 청심 안에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조 제품은 기본으로서 함께 가시는 것이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는 아주 필요합니다. 이런 게 되면 심장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아래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어느 정도 막혔을 때만이

0: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시아 오늘부터 가슴이 침침하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 오늘부터 심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미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신이 관상동맥의 40% 제일 낮아서 40% 높아서 4, 50, 70%까지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합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5, 90% 좌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때때로는 요일링에 불려가서 지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 지자를 하게 되면 어제 만사 대결을 해서 난 심장 때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벌써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중하게 막혔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자를 하게 되면 5, 6가지, 7가지까지도 하는 이런 병원이 있는데요.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자를 하셨다면 MRI 같은 것도 못합니다. 신체 어느 부분이든지 금속이 들어갔다면 MRI 그 기계 거기가 좀 눕게다면 거기는 심각한 자기마다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바지 뒷걸이를 그 뒷걸이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그걸 그저 풀어놓고 빼지 않았다면 내가 깔고 누워있는데 그 바지 뒷걸이가 천장에 올라가 떡 붙습니다. 자기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근육 안에 금속 그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지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절대적으로 지자하지 말라 이러기보다도 정말 그 당시에 그거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여기서 한마디로 귀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제일 우수한 방법은 보수적인 요법으로서 심장 관리를 하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책임지고 추천하는 바는 초원 청심한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우리 조에서는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원청심한 청심치명발미안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이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견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너무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이 쉽게 심장병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 심부전증, 심이라면 심장이라는 심입니다. 당뇨병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심부전증, 심장 공동에 상당할 정도로서 손을 날 정도로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혈압을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 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는 건 콤파치라는 신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으로 놓고 말하면 당뇨 치료를 제때 결부해서 하면서 심장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가면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라는 건 우리 목 밑에 오목하게 들어갔는데 거기 나비 모양으로 생긴 그 물이 바로 그 구조물이 바로 갑상선에 속하게 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은 너무 많이 분비하고 호르몬 분비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있는 분들은 심각할 정도는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심장병을 심각하게 범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런 분들은 많게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슴이 많이 빨리 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빨리 뜁니다. 늘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한 감을 느끼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설사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서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70년대 초 소모가 시계 공장에서 기계를 조립하는 노동자로 일할 때의 이야기다. 그때 상해 민간 전체에서는 불수강으로 만든 자각제탁 탄산 음료 뚜껑 따개가 큰 유행을 타고 있었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예술품이었기 때문이다. 뚜껑 따개에 새겨진 그림은 무척 다양했다. 손오공부터 우아한 백조, 바다의 친구 돌고래, 힘차게 달리는 말,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까지 당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 이 뚜껑 따개는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특별했다. 양면을 꼼꼼하게 가공하면 아주 윤기가 흘러 거울처럼 사람의 얼굴을 비출 수 있을 정도로 매끈해졌다. 여기에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을 통해 긁거나 다양한 무늬를 새기면 거울 같은 표면 위에 작은 꽃무늬가 나타나고 햇빛이 비추면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또한 각 뚜껑 따개의 입구 설계는 모두 다르게 만들어 실용성을 높였고 작은 둥근 구멍을 따로 뚫어 열쇠고리에 간편하게 달 수 있도록 만들어 일상에서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랑받았다. 이제 소모의 공장 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자. 그분은 시계 공장에서 최고 수준인 8급 공인이셨다. 몸이 아주 뚱뚱했지만 금속 가공 분야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본 선생은 보통 오후 교대로 일했는데 저녁밥을 먹고 나면 꼭 3mm 두께의 불투명 강판을 꺼내셨다. 강판 위에는 이미 손오공, 독수리, 달리는 말, 아름다운 여인 등의 그림을 미세하게 그려두었었다. 그 후 소모는 테이블에 재료를 단단히 고정하고 칼로 구멍을 따라 하나하나 정성껏 끊어내고 매끈하게 다진 후 본 선생에게 건네면 퇴근 시간이 되었다. 뚜껑 따개의 정밀 가공 부분은 전적으로 본 선생이 직접 처리했다. 독수리의 깃털 하나하나, 말의 발굽 형태, 여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가느다란 다리, 섬세한 구두 뒷굽까지 굵고 가느다란 선을 자유자재로 구현하며 생생하게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작품의 눈

부분이었다. 너는 사람 마음의 창문이라고 했다.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눈을 잘 그리지 못하면 전체 모습이 전혀 살아나지 않았고 반대로 눈만 예쁘고 생동감 있게 만들면 다른 부분이 조금 거칠어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시계 공장의 작업 환경은 매우 좋았다. 본 선생의 실력은 상해 최고급 금속 창인이라도 이런 손놀림은 따라할 수 없고 중식 보석 박힌 장신구에도 이런 정밀도를 갖춘 것이 거의 없어 서양식 장인 기술과도 비할 바가 아니라고 자부하셨다. 소모는 그저 본 선생의 말씀을 경청하며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체중이 100kg이 넘는 본 선생은 손발이 크고 특대형 바지를 입었다. 모습은 전체적으로 크고 뚱뚱해 보였지만 손놀림은 놀랄 만큼 정교하고 섬세했다. 통통한 당근 같은 열 손가락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뛰어난 손재주를 지녔다. 본 선생은 탄산음료 뚜껑 따개는 겉보기에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노동자는 정밀도와 결합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셨다. 말하는 사이에 본 선생은 낡은 철통을 꺼내고 안에 성냥갑 크기의 정사각형 강철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다. 손을 살짝 흔들어 정사각형 강철에서 또 하나의 강철을 꺼냈는데 소모가 받아보니 두 조각의 정사각형 강철이 모서리가 겹쳐 완벽하게 맞물리고 끼우고 빼기가 자유로웠으며 등불 앞에 비추어도 한 줄기의 빛도 새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 본 선생은 웃으며 이것은 자신이 17살 때 만든 수작업품이라고 설명했다. 보기에는 간단해도 실제로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본 선생은 요즘 공인들은 37살, 47살이 되어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소모는 정사각형 강철을 보며 본 선생이 47살이 되면 이런 정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물었다. 하지만 본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모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 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호생은 처음 작은 공장에 배치되었고 1년 반을 그냥 보내던 중 부모님의 인연으로 금속제품 회사의 구매원으로 옮겨왔다. 업무상 자주 출장을 다녀야 했고 덕분에 몇 명의 기차 승무원과 친해지게 되었다. 표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친한 승무원의 도움으로 우편 기차에 무료로 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호생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여름의 우편 기차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들었고 밖으로는 백양나무와 넓은 들판이 빠르게 뒤로 사라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각 역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몇 개의 우편 주머니를 던져내고 다시 새로운 우편 주머니를 회수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기차는 언제나 앞으로 달렸다. 다른 승무원들은 문 앞에 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 지루해지면 전 우편 주머니 더미에 놓어 편지를 꺼내 읽곤 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 사이의 연락수단이 오직 편지뿐이었고 그 량이 매우 많았다. 기차 승무원들은 편지를 보는 데 익숙했다. 먼저 글쓴이의 서명과 필체를 살펴보고 오래된 붉은 테두리의 공공기관용 봉투, 소가죽지, 재생지 봉투 등 겉모양은 상관없이 부채처럼 펼쳐 중요한 편지를 골라내곤 했다. 마치 포커 게임을 하듯 편지를 선택하고 전개한 뒤 다시 우편 주머니에 넣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호생은 보통 문 앞에 홀로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은 지저분했고 문 밖에는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 외로운 집들, 소와 양의 모습 등 모든 것이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지나가고 빠르게 뒤로 흔들리며 사라졌다. 기차가 강을 지나 철교에 오르면 층층이 높은 철 구조물 사이에 주아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 기사가 경적을 울리고 오르막길에 들어서면 부기사는 몇 포대의 석탄을 더 넣었다. 호생의 가슴 전체는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석탄 가루가 머리카락 사이에서 흘러내려 목과 머리 사이에 쌓이고 심지어 눈에도 들어가 두 눈이 아팠다. 눈물이 나와도 호생은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주하가 몇 년 전 농촌으로 내려가 살았고 연락이 거의 끊겼으며 반년 후에 한 통의 편지를 써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편지에는 주하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주하는 호생에게 편지를 늦게 쓰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고 자신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며 잭 런던 전기를 비롯한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왔다고 알렸다. 정착한 곳은 조선족 지역으로 쌀과 매운 음식, 떡국을 먹고 살고 있으며 집마다 창문과 바닥이 깨끗하며 전통적인 풍습이 남아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상해에서 길림으로 가는 기차에서 한 여학생이 추락해 다리를 잃고 상해에 남게 된 안타까운 일도 전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주아는 호생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당연한 것이고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으며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세상의 추악한 모습은 웃을 가치도 없고 인생은 단 한 차례의 황량한 여행일 뿐이라고 적었다. 편지 끝에는 답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것이 순리롭기를 바란다고 남겼다. 호생은 주아의 편지가 영원한 이별의 통보일 줄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주아의 편지를 더 받고 싶었지만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을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주아가 떠나기 전 돌려준 책 속에는 메모지가 끼어 있었는데 위에는 지나간 시대는 이미 다시 오지 않고 인생은 한 차례의 황량한 여행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 메모지는 허생에게 1967년 가을 중산 공무원의 기억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다. 그때 허생은 조아와 함께 화동 지역의 한 관광지를 보러 갔다.

부모는 황량하고 조용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찾아다닌 끝에 거대한 오동나무를 발견했는데 나무 껍질은 뱀 표피처럼 거칠고 몸통은 두 사람이 함께 안아도 감쌀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주아는 이 나무가 100년의 황량함을 간직하고 있다고 중얼거렸고 호생이 손을 잡아도 조용히 손을 떼며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찬바람이 불고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공원에 울렸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94번 버스를 타고 조양 신촌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조아는 황량한 기분이 든다고 허생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마침 버스가 도착했을 때 독특한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탔다. 그들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상해에서 유행한 여러 개의 지퍼가 달린 운동복에 짧은 바지, 선명한 색의 양말을 신고 있었다. 당시 상해 시민들은 대부분 푸른색, 회색, 검은색의 단조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옷차림은 거리의 특별한 생동감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주아는 이 색채의 강렬함에 감탄하며 과거 요공들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비교했고 호생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70년대 초 상해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을 넘어 장인의 정성어린 손맛과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아련한 마음 그리고 그 시대만의 독특한 풍경을 함께 담고 있다. 정교한 뚜껑 따개 하나에 담긴 장인의 정신, 황량한 인생을 생각하며 서로를 그리워했던 호생과 조아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 아이가 제일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포부와 달리 아이들은 사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네, 먼저 곽고분의 육아에 스며든 좁쌀 한 토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육아에 스며든 좁쌀 한 톨, 곽고분.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보면서 나도 모든 엄마들이 흔히 내는 욕심을 한번 과하게 내봤다. 그것은 아이에게 좋은 독서 습관을 키워줘야 한다는 육아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책을 한 권, 두 권 사들이는 대로부터 시작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어느새 장난감 옆자리에 묻어놓은 책 높이가 아이의 키보다 더 높아져서 보득이 육아용 책장을 따로 장만하지 않으면 안 될 판국에까지 이르렀다. 눈치를 보다 못해 남편이 한마디 한다. 집이 도서관이요? 뜨끔해서 책장을 쳐다보니 내가 보는 책보다 아이가 읽어야 할 책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겨우 두 살짜리 아이를 놓고 내가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 회의가 드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나 역시 천하의 호다한 부모들처럼 내게 없어서 회한이었던 부분을 내 아이에게만은 그런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는 대리만족 심리가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나는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안 한 탓으로 지금도 독서에 대해 흥취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지금처럼 내 머릿속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야 할 시각이 닥쳐오면 마치 머리를 감는 도중에 수돗물이 끊기거나 중요한 통화를 하는 도중에 배터리가 떨어져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지거나 컴퓨터로 한창 작업을 할 때 정전이 될 때랑 비슷한 심정이 된다고나 할까? 그럴 때마다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물을 만난 마른 미역처럼 내 마음속에서 부단히 부풀어나고 있었다. 어쩌면 여태껏 독서를 많이 못한 게 한이 맺혔다고 해도 과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한 아이의 엄마가 제 아이의 훌륭한 독서 습관을 위해 집에다 도서관을 차린다 한들 누가 감히 나서서 말리리. 그러나 내외는 또 있다. 참다 못한 남편이란 사람이 터진다. 책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한 권 한 권 다 읽고 충분히 소화를 했을 때 다음 단계의 책을 사란 말이오. 아직 애가 책 볼 줄이나 아냐고. 남편은 남자의 카리스마로 내게 최후의 통첩을 내렸다. 한 엄마의 공들인 탑이 애 아빠의 질타를 받는다고 당장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이미 사놓을 만큼 사놨으니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도 무방하기에 쉽게 타협이 된 셈이었다. 그날 이후부터 거의 매일이다 쉽게 도착하던 도서 택배가 드디어 수령 완료라는 표시가 뜨더니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책을 구입하는 데 쓰던 정력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대로 몰두하게 됐다. 제목이 좁쌀 한 톨이라는 우리말 전래 동화가 내가 읽어준 중에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다. 한 젊은이가 과거를 보러 한영으로 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서 보침에서 좁쌀 한 톨을 꺼내 주막집 주인에게 보관해 달라고 맡겼다. 주인은 속으로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네 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담 너머로 좁쌀을 던져버렸고 다음날 아침 젊은이가 어제 맡긴 좁쌀을 달라고 하자 주인은 깜짝 놀라서 쥐가 먹었다고 둘러댔다. 젊은이는 주인장에게 그럼 좁쌀을 먹은 쥐라도 잡아주시오 라고 하자 주인은 할 수 없이 쥐를 잡아 젊은이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젊은이는 처음으로 좁쌀 한 톨을 가지고 쥐 한 마리를 바꾸게 됐고 다음으로 들리게 된 주막집 주인에게는 보찜 속에 넣고 온 쥐를 맡겼다. 살다 살다 쥐를 맡기는 놈은 처음이군 소름 끼쳐. 그 집주인은 젊은이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쥐를 던져버렸다. 다음날 젊은이가 주인장에게 자기가 맡긴 쥐를 달라고 하자 주인은 할 말이 없어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젊은이가 주인장에게 그럼 쥐를 먹은 고양이를 대신 주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하자 주인은 주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젊은이는 쥐 한 마리로 고양이 한 마리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 뒤로 가면서 젊은이는 고양이 한 마리로 말 한 피를 바꾸고 그 말로 또 소 한 마리를 바꾸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소로 인해서 정승댁의 따님과 결혼까지 하기에 이른다.
전반 이야기가 생동감이 있고 마치 연쇄고리처럼 고리에 고리를 물고 진행되는 것이 신선하고 젊은이가 갖고 있던 최초의 자본이 눈덩이 굴리는 식으로 차츰 불어나는 과정 또한 신기하고 재미났다. 옛날부터 전해져온 전래 동화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느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지금은 알 길이 없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선인의 지혜를 감탄했다. 좁쌀 한 톨은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동화책이라 나는 매일 저녁 한 번씩은 아이에게 읽어주곤 했었다. 두 살짜리 아이가 이 이야기에 담긴 내용을 지금 당장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건 아이의 긴 성장 과정에서 부모인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나는 아마 아이에게 최소 원가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생존 법칙 같은 건 한 번에 가르칠 재간이 없을 것 같다. 이미 어른이 된 나마저도 아직 터득중에 있는 어려운 인생 과제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나는 아이에게 세상을 사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세밀한 논리적 사고 능력과 재치는 언변 능력을 키워줄 생각이다. 만약 동화책 속의 젊은이가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면 조막집 주인이 궤변을 늘여놓고 고양이를 주지 않으려 할 때 십중팔구는 본전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고양이로 말을 바꾸고 말로 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말과 소를 가진 주인들이 멍청하지 않은 이상 손해보면서 자기 것을 쉽게 내줄 리가 있었을까? 그러니 젊은이의 능력은 현시대를 놓고 말하면 적어도 변호사급 정도 실력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두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변수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순찰력과 응변 능력을 련마하게끔 도울 생각이다. 예를 들면 말이 고양이를 발로 차서 죽이지 않았더라면 다음날 젊은이는 고양이 대신 말을 바꾸지 못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소가 말을 뿔로 받아죽이지 않았더라면 젊은이가 말 대신 소를 획득할 가능성도 없다. 심지어 맨 처음 주막집 주인이 좁쌀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날 그대로 돌려준다면 그 뒤에 모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생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계획대로 실천하려면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세 번째로 나는 아이가 담략이 크고 식견이 넓어지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그것은 마치 젊은이가 정승댁에 찾아가 그 앞에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자신의 레일을 밝히는 것과 같다. 젊은이는 정승에게 내 소를 돌려주시오 라고 말했을 뿐더러 정승이 우리 딸이 그 고기를 먹었는데 어쩌겠냐고 하자 그럼 따님을 제게 주셔야지요 라고 대답했다. 정승은 젊은이의 배짱을 알아보고 장차 크게 될 인물이라고 짐작돼 딸과 결혼을 시켰다. 요즘 세월에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기세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临기응변하자면 젊은이와 같은 담력과 식견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네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항상 신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이야기 속의 젊은이는 좁쌀 한 토를 원가로 드리고 여덟짐의 큰 가마가 행차가 없이도 정승댁의 따님과 혼인할 수 있었으니 세상의 많은 일들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쩌면 안 될 것 같던 일도 신심과 희망을 품고 노력하다 보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도리를 나는 아이와 함께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 깨우쳐줄 생각이다. 나는 이 동화책 속의 좁쌀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전 1원이 될 수도 있고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 어느 직장, 또 어느 어떤 하나의 신분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최초의 자본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끊임없이 당신의 자본을 승화시키고 강대해지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기에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부모가 곧 아이의 가장 좋은 롤모델이기 때문에 아이의 교육을 잘하려면 내 본인이 우선 더 우수해져야 한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이건 누구나 잘 아는 도리이지만 필경 실천에 옮기자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이걸 해내는 부모님들이 참 대견스럽다 생각하고 나도 해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현재 내 아이의 나이는 4살이다. 이제 제법 제잘제잘 말을 잘하는 아이에게 어느 날 나는 모심결에 좁쌀 한 토를 주워들고 왜 이 동화책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다. 아이의 대답은 의외로 간결했다. 동물이 많아서요. 순간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아이의 단순한 대답에 빵 터져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세운 거창한 계획들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서였다. 아이는 나의 모든 상상을 깨고 자기만의 세계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 또한 나만의 세계에서 아이를 위한 교육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동안 내가 간과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아이의 교육은 부모만의 생각과 계획으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육아 교육은 아이와 부모가 각자 평행선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의사와 실제 조건을 토대로 해 아이가 피라미드를 짓는 것을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다시 생각해보면 동화책 속의 젊은이도 좁쌀 한 톨로 처음부터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진행했던 건 아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저 상황이 그리 되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이 아닐까? 물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철칙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가 미리 세운 좁쌀 한 톨의 육아 교육도 그나마 유효한 셈이지 않는가? 다만 향후부터는 남편의 의견도 적당히 참고하면서 절대 모를 뽑아서 키우는 미련한 짓 따위는 더는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아이의 성장 속도를 맞춰가면서 항상 아이의 진심과 기본 능력을 우선으로

속으로 육아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게 계획을 잡아 교육을 하는 게 현명한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김점촌 씨의 네모라는 것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모난 것, 김점순.

나는 하루 대부분 시간을 네모난 데서 산다. 네모난 담장 안에 네모난 사무실과 네모난 교실을 오가면서 말이다. 네모난 사무실 안에는 네모난 천적, 네모난 벽, 네모난 바닥, 네모난 책상, 네모난 컴퓨터가 있고 네모난 교실 역시 네모난 흙판과 책글상들로 꽉 차있어 그 어디서나 온통 네모난 것들 뿐이다. 나는 하루에 몇 번씩 네모난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조금씩 구경하곤 한다. 바깥 세상은 네모난 것만이 아니다. 가 없이 펼쳐진 높고 푸른 하늘, 두둥실 떠있는 꽃구름, 나라에는 새들, 참 다양한 풍경을 이룬 세상이다. 학교 동쪽에는 숲속에 교실이 있다. 도시 애들한테 나무며 꽃이며 곡식을 익숙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숲속에 교실처럼 작은 식물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요즘 나무들이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물들었다가 한입 도입 떨어지었다. 며칠 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잠깐 숲속의 교실에서 산책한 적이 있었다. 그동안 숲속의 교실에서 산책을 하며 풍경을 흔상할 여유도 없이 바삐 보낸 듯하다. 그걸 배경으로 낭만의 사진 한 장 남긴 적도 없고 친구와 함께 계절의 아름다움을 흔상한 적도 없다. 그저 종일 네모난 사무실과 교실을 오갈 뿐이다. 21년 동안 해온 똑같은 일들만을 중복하면서 말이다.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사무실 안에 들어서면은 일부는 동쪽 벽을 향해 마주 앉고 일부는 서쪽 벽을 향해 마주 앉아 각자 자기 일을 묵묵히 한다. 교수안을 쓰고 숙제책을 검사하고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동료들의 옆구리와 뒷잔등만 눈에 띄일 뿐이다. 물론 네모남은 반듯해 보이고 정확해 보이는 등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네모남은 일종 틀린 것 같다. 네모난 공간은 스트레스를 날릴 공간도 아니다. 분노나 원망을 풀 수가 없어서 웬간한 거는 트집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른다. 동료 사이도 무관심뿐 대화할 겨를도 흥미도 없고 나만의 틀에 갇힌 무덤덤한 생활을 할 뿐이다. 나의 마음을 하소연할 만한 상대가 사실은 없다. 내가 마음을 열 때는 그가 닫고 그가 열고 싶어 할 때는 내가 닫고 항상 네모남이 틀이 되어 마음을 가둔다. 난 네모난 틀에 갇혀 갑갑정을 자주 느낀다. 그냥 모여 회의를 하고 뭔가 끊임없이 써바치고 공식적인 행사를 같이 해야 하고 그런 네모난 데서 뛰쳐나오고 싶다. 중년의 나이지만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지난 여름방학에 보름쯤 연수를 하는 동안에 내가 석사연구생이 된 기분이 들었다. 교수님들의 재미난 강의도 듣고 가끔은 커피 한 잔씩 마시며 동화 속에서처럼 하늘색 페인트를 칠한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잡담도 마음껏 늘여놓았다. 참으로 즐거웠다. 하지만 그건 잠깐의 사치일 뿐 중년의 나이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에 나는 훌이 죽은 모습으로 다시 나의 네모남 속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본다. 한 번쯤이라도 이탈을 해볼까? 하루쯤 땡땡이를 부리고 어디론가 바람 따라 가고 싶다. 나만의 향수에 젖고 싶다. 쭉 보던 가리마 같은 길도 걸어보고 싶고 한 자락 바람과도 살며시 입맞추고 싶다. 이런 상상도 해본다. 우리의 사무상이 타원형이라면 어떠할까? 네모난 것 그간 각이 뾰족을 해서 조금은 아프게 하는 것만 같으니까. 내각이 선명한 네모난 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피하게 한다. 진학열 때문에, 영예 때문에, 직함 때문에 사람 사이에 각이 나고 가까운 사이도 낯설어진다. 가령 사무상이 타원형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빙 둘러앉아 업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와중에도 서로 얼굴도 바라볼 수가 있고 서로 상대방의 감정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타원형 모양의 책상에 한 줄기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위에 커피잔을 놓고 어느 집

아이의 사진도 넣고 빵 조각이 뒹굴고 책들이 널려 있고 물건들이 뒤섞이고 그러하다면 오히려 둥글게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창문도 네모난 창문보다 가끔은 비뚤어진 창문이라도 괜찮을 것 같다. 빗돈 창문으로 바라보는 바깥 세상이 더 진실할지도 모른다. 세상은 어차피 반듯한 것만은 아니니까. 네모나든 동그랗던 비뚤어졌던 기울어졌던 따뜻한 햇살만 한 줄기 들어오면 그만이다. 삐딱한 건 삐딱한 대로, 모난 건 모난 대로, 삐죽한 건 삐죽한 대로 각자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야 한다. 반듯한 네모남보다 꾸밈이 없는 진솔함이 묻어날 수도 있다. 가끔 실수도 하고 허물도 보이는 그런 삶이 더 소박한 삶이니까. 공식적이 아닌 캐주얼한 모양새를 연출할 수가 있는 그런 삶이 그립다. 잘난 척, 잘 나가는 척 하기보다 아프면은 아프다 하고 외로우면은 외롭다 하고 힘들면은 힘들다고 하며 구석없이 표현할 수 있는 삶 말이다. 네모난 공간 속에서 네모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잠깐 꿈꾸어 본다. 네,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살다 보니 우리 주위에 네모난 것이 가득한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아, 이 반듯하고 깔끔해 보이는 대신에 구석과 뾰족한 모서리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기도 하고 또 다치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반듯함과 네모난 모습 속 우리 마음속에는요, 삐죽삐죽하고 둥글기도 한 자유로운 것들이 가득한데 말이죠. 나 이런 반듯하지 않음을 자유롭고 꾸밈없이 표현할 수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으로 로인손의 카멜레온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카멜레온, 로인손. 카멜레온이란 파충류가 있다. 이 파충류는 위장도 잘하고 갖가지 재수를 부려 자신을 보호하면서 사는 영악한 놈이다. 카멜레온은 조이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몸 색깔을 다양하게 바꾼다. 환경에 따라 제 모습을 빠르게 바꾸는 것은 그만의 생존 노하우이다. 그 남자를 보면 카멜레온이 떠오른다. 아드레가 학교에서 밤자습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부부는 저녁 9시면 어김없이 아드레를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간다. 전날 애를 기다리며 두리번거리던 나는 한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파는 남자를 봤다. 놀라웠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나는 꽃을 파는 남자를 봤다. 아니, 남자가 꽃을 팔다니? 나는 남자가 아내를 도와서 잠깐 꽃을 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튿날도 사흘날도 한 달, 두 달, 매일 저녁마다 그 남자는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팔고 있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그러지 않고 꽃을 팔러 나오는 남자. 어느 날 나는 더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꽃을 파는 남자와 몇 마디 주고받았다. 그 남자는 한족이었고 2년째 1년 사시장철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팔았다고 한다. 내가 돈이 없다고 아내가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남자는 쓸쓸하게 말했다.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 힘으로 떳떳하게 돈을 버는데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며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꽃을 파는 남자는 추운 날이면 잠깐씩 노래방에 들어가 온몸을 녹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꽃을 판다고 했다. 낮에는 밤에 못 잔 잠을 보충하기도 하고 로력시장에 나가 푼돈 벌이를 하기도 한단다. 노래방에 들어가는 손님들 속에 여자가 끼어 있으면 그는 재빨리 달아가서 꽃을 내민다. 꽃 사세요, 꽃 사세요. 노래방에 오는 손님 중에 마음 좋은 남자는 선뜻 한 송이, 두 송이 사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살듯 말듯 희죽거리며 꽃 파는 남자의 어깨를 톡톡 치기만 하다가는 결국 한 송이도 사지 않고 노래방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꽃을 파는 남자에게 어떤 아픔이, 어쩔 수 없이 꽃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의 눈길에도 아랑곳 없이 열심히 한 송이 두 송이 꽃을 파는 남자, 참으로 존경스럽다. 저 남자 참 근사하죠? 내 말에 남편은 씩 웃었다. 지금은 경쟁시대요. 남자도 변화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쁜 거요. 저 남자도 돈이 없으니 결국은 아내가 떠나버린 거 아니겠소? 나는 애를 데리고 그 남자 앞을 지나갈 때마다 꽃을 많이 파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고맙다며 환히 웃는다. 그 웃음은 그 남자의 손에 들린 꽃 묶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카멜레온은 사는 장소에 따라서 몸의 색깔을 그때그때 바꾼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녹색을 띠고 나뭇가지에 천연덕스럽게 매달려 있다. 전적인 새들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나뭇잎과 똑같은 색으로 변신한다. 사막 같은 곳에서는 갈색을 띈다. 모래 배경과 서로 어울리는 변장이다. 카멜레온의 생존 법칙이 오늘과 같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사회는 격변의 시대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간다. 지금은 그 변화와 발전 속도가 예전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변화의 중요성은 커졌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해도 카멜레온은 살아남는다. 인간 역시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언제든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명한 남자는 카멜레온처럼 주위 환경에 적응할 줄 안다. 재빨리 자기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주위 환경에 인차 적응해가면서 나름대로 남자의 위력을 과시한다. 적어도 자기 아내와 자식한테는 자상한 남편과 따뜻한 아버지로, 자기 부모한테는 훌륭한 아들로, 친구나 동료한테는 의리를 지키고 책임심이 있는 남자로 살아간다. 또 다른 한 남자, 그는 떡을 만들어 판다. 그 남자와 아내는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 농촌에서 시내로 올라왔다. 아내는 집에서 설기떡이며 송편 같은 것을 만들어 팔아 살림살이를 이어갔다. 농촌에서 대장을 하면서 그나마 큰소리치던 남자는 시내에 올라오자 힘과 권력을 잃었다. 하루 이틀 고민하던 남자는 어느 날 땀덩이를 쏟으며 부엌을 오르내리면서 떡을 찌는 아내를 보고 심한 가책을 느꼈다. 남자가 다 뭔데 올병자 틀고 앉아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날부터 남자는 팔을 걷고 아내를 도와서 떡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부부가 손발을 맞춰 하니 고생은 반으로 줄고 웃음은 배로 늘어났다. 여자들도 어렵다고 하는 송편이며 설기떡 같은 것을 어찌나 맛있게 잘 만들었는지 주문이 끊이질 않았다. 비록 주문량이 많지 않았지만 매일 수입이 있었기에 딸애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런 남자를 어느 아내가, 어느 자식이 존경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랴. 이런 남자는 비록 천군만마를 거느린 대장군은 아니지만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간다. 변화하는 남자는 과감히 편견을 버린다. 변화하는 남자는 나쁜 습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쳐나갈 줄 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남자는 편견에 사로잡혀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남자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해 그 습관이 자신을 얽매이는 쇠사슬로 되게 한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 많이, 더욱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야만이 카멜레온처럼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요즘은 눈 깜짝할 새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대인데요. 잠시만 발걸음을 늦추어 숨을 돌리려면요 어느새 뒤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요즘은 괴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그냥 느낍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재빨리 적응을 하고 변화하는 게 요즘 제일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학산업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강현영,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맑은 물, 푸른 숲, 청신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빗물이.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의미가 있고 아름다워지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인연들을 응원합니다.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인생길 우리 함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 말입니다. 방신국 작사, 허순자 작곡의 그 시절이 좋았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면서도 희망이 있고 젊음이 있어서 좋았단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그 시절이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청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리상각 작사 박송철 작곡의 청산 소곡을 황순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학교 다닐 적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잊지 못할 동창들하는 함께 뛰놀던 운동장, 도시락을 나눠먹던 교실과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잊지 못할 동창들을 노래하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옛 친구들에게 따뜻한 안부전화 한 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명기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정춘 미마에 발견해도 되는 천희 박사, 그리고 신신이로 건파츠를 관리하는 외에 있어서는 제일이라는 이런 이름에서 나온 세신이로, 더불어 눈병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천희 박사, 세신이로,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는 걸 아시죠? 다시 말해서 천희 박사는 한 가게 498원인데 15가게 15가구 주면서 현금권 1,500원을 현금에서 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대활동은 이번에 원래는 홍광치료이기 그 대신에 뭐 주는가 하면 손목시계인데 레이저 손목시계로 심장과 뇌혈관을 관리하는 우수한 제품 또 한 건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심장과 뇌혈관 관리에 있어서는 오전에 한 번 자고 오후에 한 번 닦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혈액은 한 대 엉켜서 다닐 길이 없을 정도로서 이걸 한 방울 한 방울 떼놓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레이저 치료이기는 손목시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러고도 좀 더 길게 자고 있어도 됩니다. 이 레이저 치료이기는.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전에는 제일 시초에는 몇 년 전에 이거 할 때는 점적주사 맞는 것처럼 혈관에 대고 레이저 빛을 딱 비춥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빛을 비추기 전에 혈액을 한 방울 딱 그 혈당 검사하는 것을 찍어서 유리판에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레이저 치료를 한 30분 동안 한 다음에 그거 딱 찍어서 유리판에 내놓는다, 현미경을 딱 비춰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그 목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치료를 받기 전에, 레이저 치료를 받기 전에 피는 한 대 다 엉켜 다니지만 해도 손목시계 차고 난 다음에 피를 그때는 그러니까 직접 혈관에 대고 레이저를 비쳤으니까 그거 딱 빼서 여기다 비춰보게 되면 완전히 두 사람의 피로 바뀝니다. 원래 피는 한 대 덩어리져 다니고 후에 피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다니는데, 이래서 이 치료는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혈관 혈액을 관리하는 데는 최신 과학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좋은 이로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천희 박사 15가게 15가게 주고 첫째 1,500원을 빼주고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활동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지금 이번에 처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또 레이저 치료이기 이거 손목시계를 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신이로는 12가게에 12각을 줍니다.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리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25일간 복용했는데 이번에는 35일간 복용할 수리량으로서 698원 하고 있습니다. 한 각에. 이래서 12가게에 12각 주고 35일간 복용하는 양을 12각을 물어다 줍니다. 두 번째는 1,500원을 현금권은 빼줍니다. 총값에서.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를 떴습니다. 손목시계. 이게 세신이로 우대활동이고, 명서방에 관한 우대활동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지금 우대활동해서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5가게 15가구 줍니다. 1,500원을 빼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저 치료이기를 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주는 물건을 제외하고 딱 현금으로 해도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 한 달을 복용하는데 이렇게 좋은 우대 정책이 따라가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저는 이 천 박사의 약원에 한 몇 달 잘 쓰고 있습니다. 네.
1: 아, 그래요?
2: 예, 이거 쓰고 지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그러고 예, 더 뭔가 하게 되게 되면 어떤 동동 자꾸 메스럽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귀에서도 정서도 자꾸만 나오고 이랬습니다.
1: 예.
2: 예. 그런 정서가 지금 이거는 완전히 이거 어떤 몇 달 내 구부렸을까나 이런 정서가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아, 큰 해결이죠.
2: 예. 예, 예. 그리고 선이라는 게 동물들 다 선이 저립니다. 바꾸마 동물.
1: 아, 신경말 접근시 피가 제대로 전달됐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예. 그리고 심장이라는 게 가끔 가다가 자꾸마에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 이런 감각이 있고 특히 이 조금 걸거나 조금에요 무슨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숨 자서 꼼짝 못한다 이게 맞죠 옛날에
1: 전형적인 심장병의 증상 가운데 그런 증상이 포함됩니다.
2: 예. 그리고 몸이라는 게 전신이라는 게 항상 차갑습니다. 냉각고에 이렇습니다. 예. 그랬던 게 지금 이거 지금 어떤 몇 달 어떤 다섯 달 내게 썼습니다. 네 이거 지금.
1: 그렇죠.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원기 부속을 더불어서. 몽땅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환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차고 시리고 이렇죠.
2: 예. 예 그런 게 지금 이거 쓰면서도 예, 이러한 증상들이 모두 다 지금 예, 개선되고 얼마나 지금 편안한지 잠도 옛날에 마구모자 잠 참 잘 잡는다 저는 이러니까 나 예, 뭐 낮에 일어나 머리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약순담에.
1: 그렇죠. 예.
2: 예, 예. 고루고루 모든 면이 확실히 예, 이거 이야기는 정말 특수하게 이렇게 뭐 연구해낸 과학가들의 이렇게 연구.
1: 천명의 의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했고 그리고 예. 중코웬의 처방이고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몇 가지 우점이 충분하게 이 처방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2: 예. 그러니까 써보니까 맞아 이야기가 맞아 진짜.
1: 알죠.
2: 예. 다 뜬다 봐. 다르냐 하면 효과 빨리 예. 빠지고 또 이 효과가 이렇게 좋고.
1: 확실하죠. 예.
2: 예. 예. 그래서 선생님 오늘 또 특수한 이런 우대 활동 무슨 그
1: 레이저 치료기 손목시계
2: 혈압 그게 혈압하고 뭐 주약의 혈지 관계 함께
1: 혈압도 관리하고 그리고 피를 한 방울씩 떼주면서 혈지를 관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전반 혈액을 개조해주는 우수한 기계입니다. 예.
2: 어, 15각 싹이 되게 되면 그,
1: 예. 예. 그렇죠. 15각 싸면 15각을 주고, 1,500원을 빼주고, 1억 기계를 주고, 그럽니다.
2: 어, 그럼
1: 오늘부터입니다.
2: 저는,
1: 예.
2: 오늘 전에 15각
1: 다 예. 여러분들이 실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하는 손목시계입니다. 아주 조작도 갖는 손목에다 딱 차면 되고, 그것을 충전하고, 밤에 잘 때 충전하고 이러면 됩니다. 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차면 됩니다. 예.
2: 예, 예, 예, 잘 나가겠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지금 제 천희 박사를 쓰고 있는데, 아,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1: 예.
3: 이거 이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러는지 흡수 잘 된다.
1: 어, 그렇죠.
3: 이거 예, 예, 나는 원래 심장이 아주 좋습니다. 항상 후두도 하고, 예, 어디 떨기운 것처럼, 예, 그랬드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그 심장이 항상 후두도 하고, 떨기던 이 증사에 문소리에도 놀랐댔습니다. 근데, 이게 어서는 석 달 먹고 나니까, 예, 이게 어서는 거의 다 없어져서, 예, 후두도 하던 것도 이니까, 심장약을 아예 먹어도 돈 얼마 절약할까.
1: 그렇죠. 심장과 예. 뇌혈관에는 이 제품을 완전히 실어놓고 쓰시게 되면, 다른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쓰러지거나 그런 일을 거의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게 또 혈압 조절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콩팥이도 영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3: 그 다음에 그 전에 영업하다니까 아마 한 시간씩 소변 참아도 그때는 이러고 썼는데, 아이, 지금 뭐 소변 참을 내 대비 조금 어찌 뭐 실수한다 말인다.
1: 그렇죠.
3: 그리고 소변 차서 잤는데 이 천희 박사 쓴 다음에 밤에 어서에 한 서너 번 일어났는데 지금은 얼마 일어나 두 번이나 한 번 일어나면 그거 날이 밝을 때 한 번 일어나고 예 중간에 그래서 아 두 시 반 만에 한 번 일어나고 이래까나 잠 폭자니까 용 살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천희 박사의 또 우리 나 먹은 다음에 기억이 증가하는 데는 1등입니다.
1: 그렇죠.
3: 나는 어제 얼부터 기억이 까딱까딱 잊어져서 그 물건도 찾지 못하고 저 누구 이름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다.
1: 예, 한참 애를 써요. 생각나죠.
3: 예, 예. 예. 그래서 예, 한참 오전에 생각이 났다가 오후에는 생각난단 말입니다. 이래서 야, 형 정말 이게 나에게 무섭습니다. 예. 그러던 게 이거 먹은 다음에는 우선 이 기억이 좀 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이 박사 특점이 내 온몸이 어디에 무슨 증상이 있으면 따라가며 치료해주는 게 여기 영 좋습니다. 그렇죠. 제... 오늘 들어보니까 네. 우리 활동이 정말 좋습니다. 15강 사무 15강 주지 돈은 또 뭐 해주지 또 그거 치료 얘기를 주지 네. 그래서 내 오늘 이 천이 박사리 아무래도 좀 오래 써야 되지 치매 아요자매 늙음하게 중풍에는 걸려도 치매는 오지 말아야 돼.
1: 아, 그렇죠. 잠은 예, 잘 자야 예, 됩니다. 잠을 예, 못 자게 되면 예. 치매를 빨리 부를 수 있고 예. 그리고 뇌신경 억제제 같은 어디 염증이 생기거나 뭐 그래서 그거 지통하느라 격소 같은 거 많이 쓰거나 그래도 안 됩니다. 예예. 예. 그래서 예, 전의 박사가 필요합니다.
3: 오늘 이렇게 우리 활동이 좋을 때 대달받자고 전화 한 개입니다.
1: 아,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5017766번.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늘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나는 예, 천이 박사로서 1년 반으로서 거의 쓴다. 이게 한 20년. 예, 그리고 또 민서방 같이 쓰니까, 야, 대단히 예, 정말 궁합이 딱 맞는 약인데.
1: 예.
4: 예, 어제 그러간 난 이 누니가 예, 다른 사람은 좀 이렇게, 아, 이 눈이 좀 시력에 원래 아때부터 못했다 말입니다. 굉장히 나 먹으니까 이게 눈이 자꾸 이변해서이 남이 60대도 아이들은 남 60점이 벌써 변해서 줄었대다 선생님.
1: 60점이 예. 아이고 40대 중반부터 벌써.
4: 앞으로 해다 보면 10분여타 망가지. 예.
1: 그렇죠. 백내사에 보양 게 백내사이죠. 예.
4: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병원에 가니까는 이것은 어느 정도 수술해야 돼. 아이들은 이걸 낸다면 이랬대요. 걔네 내 생각이 수술하기는 싫고 했거나 명서바이 어쨌든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고 선생님도 강의를 들어보고 하니까 별로 약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걔네 먹어본 게 이거 넣어서 7달 먹고 이따 천이 박사 넣어서 1년 반 거의 먹습니다. 걔네 둘 같이 쓰니까 정말 좋았을 때다. 이 신체도 좋아지고
1: 그렇죠.
4: 액도 나고
1: 예, 예.
4: 눈을 뿌는 게

0: 네네. 예. 아픈 여자만 보는 게 없어질까요? 땅이 뭐 이렇게 보여지 살 것 같을 때.
1: 아, 그럼요.
0: 어, 예, 대단합니다. 보니까네. 예. 저절로 자꾸 신인질 올라옵니다. 가만히 이렇게.
1: 그렇죠.
0: 내다보면 보여요.
1: 세상이 예. 다 흐려보이죠. 예,
0: 예. 예, 그래서 나를 거리 나르면 또 아이 뿌여 또
1: 그렇죠.
0: 나는 무슨 폭우 쏟아는 것을 그렇게 아프고서 씩 뿌여 이렇게 검스러하게 뿌여 뿌였고 형 눈이 뿌다지리지. 그래서 내 생각이 아이들겠다 어서는 눈남서서 이거 맨 아이 치우라 나름이 맨담도 그랬다 그랬다 병원에서 이게 어라젠 이게 눈 수술해야 된다.
1: 완전히 실명합니다. 예,
0: 예. 그, 그랬을 때도 내 아이 치우라는 이 눈을 실명하겠을 때가 내가 아마 볼까.
1: 어, 그렇죠. 예.
0: 예. 예, 그래, 뭔가, 네, 오늘 우리 학교 그렇게 좋은 반에, 민서마, 저기, 이쪽에 뭔가, 아주, 저기, 나고, 전희박사는 정말 쌓았습니다. 산지 많고 할까래. 민서방은 오늘 네, 우리 학교 참가하자고 그립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번에 민서방 우리 할 때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어머니가 중풍이 와서 이 천이 박사를 얻으니 열한 달을 썼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언어장애 와서 말을 못하던 게 얻으니 수분말을 할 수 있고 그 오그라진 손이가 지금 한쪽 손은 펴지고 겨우에 화장실에 얻은 자기설로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이 약에 써보니까 중풍이 정말 최고입니다. 겨우에 이 약을 쓰니까 예, 정신 똘똘해지는 게 알긴 납니다. 혈압이 양백으로 막 올라가던 게 올라가지 않고 그래 놓고 예, 밥도 자기설로 잡수고 예, 어제는 예, 자기설로 어떤 지팽이 찍고 바깥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약에. 겨우 네. 이 약에 선생님 명서방 같이 씁니다. 같이 쓰니까 효과 더 좋습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3: 이 중풍에서는 이런 약을 얻지 못합니다.
1: 그렇죠.
3: 좋은 약입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우리 오늘이 배달받아, 우리는 배달받아 왔습니다. 그 시계라 어제.
1: 예.
3: 그래서 예, 오늘이 이 중풍에 이런 약을 싸자면 예, 좀 많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 학도에 좋을 때 좀 많이 싸놔야 되지. 어제 싸왔는데 오늘이 우리 이모 말하는 게 우리 어머니 말하는 게 좀 더 싸랍니다. 그래 오늘 좀 더 싸자고 그래 배달받자고 전화드립니다.
1: 예, 중풍 후유증에는 천이 박사 이 제품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지. 중커엔의 처방에 속하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포함해서 청춘미망의 발견,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 장숙이라 하게 되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모든 불균형을 나이가 들면 불균형을 균형으로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내에 전달해서 그걸 조절해주는 제품이 천이 박사 아니겠습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저는 최진희를 쓰고 있습니다. 예, 허리가 시큰시큰 아프고 예,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소변이 어떤 땐 저리기도 하고 통증도 나고 이래서 예, 맥도 없고 해서 예, 병원에 가서 하모했습니다. 소변 하모하니까 단백이 나갔대요.
1: 어, 예.
4: 그래서 예, 예, 단백이 나간 그 약방에 가서 약을 싸 먹다가 소리에 마침 선생님이 이거 강의를 하니까 예, 아, 인증 싸서 먹으니까 어떤 예, 수분하루 후부터 봤어 효과 알겠대다.
1: 아, 그럼요. 3주부터는 예, 완전히 예, 알릴 겁니다. 예.
4: 예.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던 게 좀 다수가 적은 게 알겠대다. 그래, 어서는 몇 달 먹으니까 지금은 많이 나섰어요. 지금 허리도 아프지 않고 소변이 저리지도 않고 담백이 아무래도 뭐 화장실에 도품이 없으면 담백이
1: 그렇죠.
4: 없겠죠.
1: 그렇죠. 예. 예. 눈으로도 보여지죠.
4: 예, 어떤 정상으로 됐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식사를 하면서 소화제를 예, 한두 가지 먹어야 소화됐습니다. 그랬던 게 이 32 가지 약에서 예, 워낙 소화제 들어갔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4: 예 그래 놓고요. 어제는 소화제를 먹지 않고 예, 소화가 영 잘 됐어요.
1: 소화제 따로 들 필요 없습니다. 예, 예.
4: 예, 아무개나 가리지 않고 다 먹어도 예, 지금 소화가 됩니다.
1: 예.
4: 그리고 예, 가슴이 그래서 답답하고 예,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예, 숨도 차고 이게 지금 예, 가슴이 편안합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예, 다리에 저는 좀 감절이 감절뼈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리 무릎이 맥이 없어서 어떤 때는 내 손으로도 손이 흔들거리는 게 알깁니다.
1: 예.
4: 그랬던 게 지금은 이 다리 맥이 남이 다리 가볍고 힘이 나는 게 알겠네.

0: 그리고 이 아들이 전면을 다 내려놓으니 전면을 다 가나라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바로 이 집은 그렇습니다. 콤파티 심장이 오장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면을 관리하게 되니 여기 약재가 좋지 않습니까? 예, 예.
0: 예. 그래서 내게 없으니까나 무혈소판도 간소증도 있고 기침도 다래가 그 마른 기침 있던 게 이것도 없습니다.
1: 그렇죠. 어깨등을 관리하는 맥동이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0: 예, 손등 예. 어미자 들어갔습니다.
1: 예, 그렇죠.
0: 네, 봤습니다. 예. 어깨에 내 이렇게 기침 다래가 있던 게 없는가 보니까나 손등 맥동 어미자가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 놓을까요? 난 내 병원이 이게 그것도 다 맞습니다.
1: 그렇죠.
0: 아, 그래서 예, 예 열심히 열심히 쓰려고 하면서 예, 아 이번에 또 건강치료계에서 그 무식이니까 시계를 준다니까 예, 예, 앞으로 조금 예, 쌀 생각도 있음 더 약을 더 쌀 생각도 있습니다. 약이 있긴 있습니다.
1: 그렇게 하셔요.
0: 선생님 예. 또 약을 강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천이 박사를 먹고 있는데 여러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혈압과 신경이 엄청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도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서고 예, 신장도 용피가 안 하고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있다 맥이 나고 예, 기관지염을 놓기 지금가리가 심했습니다. 걸려서 내용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약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거 먹고서는 지금 많이 해결 받아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지금 기침 가래미 없습니다.
1: 예.
3: 그리고 사별 잘 쓰고 들어드니까 예, 밤 전화에 잘 자니까 정신하고 예,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3: 예. 약이 아까서 오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히를 얻은 문이 없습니다.
1: 예.
3: 우리 형부가 예술연선 비델롯을 소변이 자꾸 잘 나가지 않고 때는 저리고 아프기도 하답니다.
1: 예.
3: 그리고 고가병으로서 허리 다리 아파서 걷기 바쁘고 이래 따라 눕기도 바쁘고 좀 면역력이 약자든지 감기를 자주 하고 감기만 걸리면 또 기침가래가 심해서 고생한단 말입니다.
1: 아, 그럼요.
3: 이런 병든 세심이로가 어떤지 해서 문의합니다.
1: 이제 말씀한 그 몇 개 증상의 세신이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열선이 문제가 있다 했죠. 전열선이 네.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열선은 점차 콤파치 허약과 더불어서 전열선이 더 강렬하게 콤파치를 그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제품 바로 세신이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열선의 특수하게 따르면 전략강이라든지 이런 거 따르실 필요가 없이 세신이로 쓰게 되면 콤파치 강하면 자연적으로서 한계지구에 뭐 시장이 강하면 나쁜 놈들이 공항이 강하고 이렇게 되면 나쁜 세력이 꼼짝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콤파치 강해지면 이제 그런 그 전열선의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고 여성 남성 포함해서 콤파츠는 오랜 환자들, 노인성 환자들, 잘 낫지 않은 질병의 환자들이 알게 모르게 콤파츠 이상이 생기는데 세신이로는 이 방면에서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록혈정, 전록근, 32가지 중약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사분이 말씀한 전반이 여기에 이 내용 가운데 충분하게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신이로 선택해서 복용하는 게 아주 잘 어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기 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우량동이 특수합니다. 그 손목 그 레이저 치료이기 이것도 주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그리고 천희 박사 명서방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적으로서 콤파치 이상이 생깁니다. 심장과 뇌혈관에 이상이 생깁니다. 눈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이상이 생기는 걸 자기절로 낫도록 포기해도 되는가? 나이 드신다면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절로 그래다도 뭐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해도 나이가 드신다면 어제 있다고 어떤 분들이 심지어 뭐 작년 있다고 9년 있다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기본이지만 어제 있다고 오늘 있다다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나이가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옵니다. 뭐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모든 대사가 불평형을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기관은 전부 신경 세포까지 포함해서 세포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이 세포의 정상 대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낡은 세포가 빨리 탈락되고 새로운 세포가 늦게 생성되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결국 혈액순환이 장애를 가져오게 됐고 특히 세신이라고 같은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리용만 한다면 우수한 효과성을 철저하게 볼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아흐레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미녀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이날 하늘은 온통 어두운 회색이었다. 아버는 정류장 표지판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마저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했다. 허생과 조아가 아부를 보자 방금까지 감돌았던 긴장한 분위기가 한순간에 완화되었다. 허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조아 역시 긴장이 풀렸다. 아버 곁에는 조양 신촌 이웃인 소진과 소강이 함께 있었다. 소진이 창풍공원에 가자고 제안하자 모두가 동의했다. 소강이 길을 인도하고 일행은 공원 근처의 넓은 채소밭 사이를 지나갔다. 창풍공원에는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관광객은 드물었다. 경치는 온통 회색과 누렇게 시든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운수어에는 작은 배 몇 척이 덩그러니 떠 있을 뿐이었다. 관광객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았다. 일행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해 호수 옆 철벽산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예전에 소서 제일봉이라 불리며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맑은 날에는 시중심의 국제호텔과 소조화변의 굴뚝들이 보이지만 이날은 가까운 곳조차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주아는 서글프게 중얼거렸다. 상해는 정말 푸석푸석하고 황량하기만 하구나. 호생도 힘껏 여산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그저 안개뿐이었다. 서강은 한 봉지의 식용식물을 꺼내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주아는 억지로 하나를 먹었고 아버와 호생은 껍질을 땅에 쌓아두었다. 잠시 후 소진이 다시 제안했다. 자신의 외삼촌이 호주에서 배를 타고 와 부두에 정박해 있으니 함께 배에 올라가 보자고 했다. 일행은 산에서 내려왔다. 공원 정면에는 화동 사범대학교 뒷문이 있었다. 다섯 사람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 방황하며 둘러보았고 안으로 갈수록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우연히 한적한 곳에 다다르니 작은 포도밭이 보이고 마른 가지 뒤로 철조망이 늘어져 있었다.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멀지 않은 곳에 대학교 천문대가 있었다. 건물 앞에는 찢어진 종이가 바람에 날리고 로비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일행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고 안은 적막했다. 복도 양쪽 방에는 크고 작은 유리병 표본이 놓여 있었고 일부는 깨졌다. 빛이 비추는 곳은 노랗게 색이 변했고 병 안의 액체는 혼탁했다. 마치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형체들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땅에는 유리 조각과 끈적한 액체가 흩어져 있었고 소진은 얼굴을 가리며 빨리 내려가자고 소리쳤다. 주아가 복도를 향해 누구도 없는지 소리치자 메아리가 울리고 이상한 소리가 이어졌다. 공포감이 순식간에 퍼졌고 소진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호생도 등이 오싹하여 주아의 손을 꽉 잡고 급히 내려왔고 아버와 소강도 뒤따라 뛰어나왔다.
일행은 학교 정문을 나와 길을 건너 모래석 부두로 향했다. 부두에 들어서자 넓은 소수화가 눈앞에 펼쳐지고 강가에는 선박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소진의 안내로 오스트랄리아에서 온 배에 올랐다. 선장은 소진의 외삼촌이었고 모두를 갑판으로 따뜻하게 초대했다. 배는 꽤 컸고 갑판실은 깨끗했으며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불이 놓여 있었다. 외삼촌은 식용식물과 사탕수수를 내놓고 뜨거운 고기소 정자를 대접했다. 허생은 드디어 살아있는 기운을 느꼈다. 갑판 밖으로는 소소아의 물결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생동감 넘쳤다. 모두 기분 좋게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외삼촌은 두 주일에 한 번씩 석회를 운반하는 일을 7년째 하고 있고 부두는 눈 감고도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다고 말했다. 다시 갑판에 나와 바라보니 양쪽이 호성 선로이자 개활로 철교였다. 영화 상해 전투의 촬영지라고 외삼촌이 설명해 주었다. 아버는 소조화가 구불구불해서 반말리라 불리게 된 것과 맞은편 송여한 대학교 이야기를 덧붙였다. 배에 해박한 호생이 재질을 물으니 외삼촌은 내하천 끌배는 철판지이며 내항만 운항한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검은 바닥은 야간 항해선, 빨간 바닥은 주간 항해선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때 동쪽에서 순찰 기봉 보트가 힘차게 다가오고 있었다.

맞은편 송요한 대학교는 매우 고요했고 뒤로는 중산공원이 노랑과 초록으로 물들어 보였다. 주화와 호생은 나란히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호생은 화동에서 가장 큰 오동나무를 보려 했지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기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주아는 난간에 손을 대며 소주와 변의 노래 가사를 읊었다. 강가에는 오직 우리 둘뿐 별들은 웃고 바람은 신경 쓰고 부드럽게 내 옷깃을 날려준다. 우리는 걷다가 방향을 잃고 어두운 지방 강가에서 방황할 뿐이다. 세상이 우리를 떠난 것인지 우리가 세상을 잊은 것인지 모르겠다.

70년대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어서 이야기는 90년대 지진원의 모임으로 돌아간다. 아버는 소환이 모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환의 한마디가 방 안 사람들을 모두 얼어붙게 했다. 그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왕아 씨가 서총재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건넸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무게는 실로 컸다. 왕아 씨는 머리를 깔끔히 정리하고 억지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총재는 벌떡 일어나 소환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소환은 오늘 목숨 걸고 온 듯 따라가지 않고 버텼다. 두 사람이 나가자 리리는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아버는 문을 닫았다. 방안은 긴 침묵에 휩싸였다. 한참 후 리리가 간식을 시키자고 했지만 고부인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왕아 씨만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버는 떡을 시키자고 했지만 림부인과 륙부인은 시간이 늦었다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고부인은 북방인답게 격식 있게 인사하고 계산을 요청했지만 리리는 웃으며 만류했다. 아버는 왕아 씨의 엄숙해진 얼굴을 보고 말을 참았다. 고부인 일행은 급히 일어나 나갔고 리리는 뒤따라 차까지 태워 보냈다. 왕아 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그들을 보냈다. 방에는 아버와 왕아 씨만 남았다. 아버는 종업원을 내보내고 문을 잠궜다. 왕아 씨는 마치 친정을 만난 것처럼 아버를 바라보았고 아버는 임신한 것이 진짜인지 물었다. 왕아 씨는 분노하며 서총재에게 따지겠다고 했고 소환이 왜 자신을 함부로 대하냐고 항의했다. 이때 리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아버의 큰아버지가 조양 신촌으로 찾아온 일요일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날은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고 조양 신촌 길목에는 직선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소진은 시포실에 고소하며 북쪽 창문을 통해 멀리서 걸어오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아버에게 알렸다. 아버가 밖으로 나와 확인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빨리 큰아버지가 도착했다. 당시 집에서는 11시 반이 지나 식탁에 반찬이 차례로 놓여있었고 아버의 어머니는 부채를 들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었으며 아버지는 그릇과 젓가락을 식탁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다. 작은 이모는 부엌에서 부족한 반찬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물건을 뒤지고 있었고 큰 병에는 미리 준비한 김이 담겨 있었다. 작은 이모는 달려온

이모진에게 부탁하며 큰 아버지가 오셨으니 반찬이 모자라 달걀 두 알을 빌려오라고 얘기했고 이달 하순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소진이 달걀을 가져오는 사이 아버와 작은 이모는 집 밖으로 나와 큰아버지를 맞이했고 마침 큰아버지가 집 문에 들어섰다.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에 머리에는 젖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반팔 셔츠는 온통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작은 이모는 큰아버지가 들고 있는 인조가죽 가방을 받아주고는 부엌에서 얼굴을 닦고 문가 그늘진 곳에 앉아 쉬라고 권했으며 자신은 다시 반찬 준비로 바빴다. 큰아버지는 아버를 보며 웃으며 무더위를 토로했고 날씨가 더우니 사람도 자연스럽게 궁색해진다고 이야기했다. 이때 소진이 손에 달걀 두 알을 들고 돌아왔다. 큰아버지는 예전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괴로운 생활을 했으며 체면만을 생각하며 고생했다고 회상했고 이렇게 더운 날에도 양복 반바지에 영국식 양모 긴 양말을 신어야 했고 중식 짧은 옷을 입을 때는 장옷을 규칙에 따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했다고 얘기했다. 실제로는 더워 입을 수 없음에도 단정하게 접어 팔꿈치에 메고 다녔던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가 왜 그렇게 불편한 옷차림을 유지했는지 물으니 큰아버지는 체면 때문이라고 답했다. 집안이 격식을 중시하는 집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으며 상해 부잣집 아주머니들이 향항에 갔을 때 더운 날에도 윙크 코트나 회색 가죽 코트를 팔꿈치에 메고 다니며 부유함을 드러내는 모습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작은 이모가 서진에게서 달걀을 받아들고 큰아버지에게 차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걸어서 왔는지 물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가난하다며 몇 정거장 걸어서 왔다고 답했고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는 다음에 식사하러 오실 때는 미리 전화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큰아버지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식사했다. 작은 이모는 달걀찜을 식탁에 갖다 놓으며 오늘은 반찬이 적더라도 예전 시절보다는 훨씬 낫다고 위로했다. 큰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먹고 가슴을 펴며 옛날 얘기를 했다. 가난했던 시절 풍교제인 당인이 흰밥 한 공기밖에 없어 서생에게 음식 이름을 부르게 하고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집는 흉내를 내며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당인이 서생이 부르는 음식 이름에 맞춰 공중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밥을 훑어먹는 모습을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고 실제로는 밥알 몇 알만 입에 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탁의 모든 그릇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워졌고 작은 이모는 요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농담을 던졌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바로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인연 아닐까요? 허도 작사 김남호 작곡의 방승길 가수가 부른 천생연분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천생연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백신 인생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죠.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장수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다. 또 남성 가수의 조화로운 화음으로 전하는 기쁨 가득한 인생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박장길 작사, 백희남 작곡의 최성룡, 한철호 가수가 부른 기쁨의 여행을 전해드립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정든 땅과 정든 얼굴이 아닐까요? 임춘영 작사, 박문국 작곡의 홍인철 가수가 부른 정든 땅, 정든 얼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든 그 땅, 정든 그 얼굴을 떠올리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조성일 작사, 황양목 작곡의 오늘이 소중한 거야를 송경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정수, 조의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 요청한 북경의 진맥 전문가의 염지관 선생이가 오늘 오후하고 내일 오전까지 길태종이 문진보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게 됩니다.
0: 네.
1: 이분이 기술을 보게 되면 진맥을 잘 하는데 당연히 처방도 잘 내고요. 칠보 진맥법을 사용합니다. 진맥을 할 때. 무슨 말인가 이래 보통 중의 선생님들이 맥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맥을 보는 방법하고 조금 틀립니다. 일곱 가지 보조에 나눠서 말이죠. 진맥을 하는 이런 방법인데 이 진맥법을 통해서 환자나 환자 가족에서 말이죠. 환자의 병세를 말이죠.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이 진맥법을 통해서 환자가 어떤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왔는가를 말이죠. 파악해냅니다.
0: 네.
1: 파악한 뒤에 말이죠.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처방이 효과 좋단 말입니다. 진맥만 잘하고 말이죠. 처방이 틀리게 되면 환자가 효과를 못 보거든요. 환자의 목적은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 말이죠. 관건입니다. 이분이 오늘 오후하고 내일 문진하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있겠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질병들을 잘 치료하는가. 여기에 맞춰서 말이죠.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조약에는 말이죠. 각종 원인으로 일으키는 어지럼증, 두통증, 완고성, 불면증, 건망증, 심뇌혈관 질병. 여기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나 중풍후유증, 그리고 갑상선 질환, 그리고 결절에 관계되는 질병, 유선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여러 가지 종양성 질병, 당뇨병, 당뇨병 합병증, 말초신경염,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선장이란데 신장질병, 간담질환, 골관절계통의 질병, 변비, 설사, 부인과 질병, 통풍, 정맥곡장, 불안장애, 우울증, 쌍거증이라 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지방간,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허리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절연하고 마비되고 냉해지는 이러한 병증,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서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절연하는 이러한 말이죠. 병증.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무기력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사실 말해서 우리 연변에서 중의도 보여받고 서의도 보여받는데 그다 효과가 좋지 못하더라 할 경우에는 이분이 오늘 오후하고 내일 오전까지 문진을 하니까 기회를 말죠 잡아서 진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 기회를 봐서 길태종이 문진보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선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강철수 선생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당천 중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 그때 조약에는 화랑시 중연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지금의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수고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말이죠.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0: 네.
1: 심혈관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중풍이나 중풍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그리고 또 멘탄이라 하는데 우리 민족에서는 멘풍합니다. 멘탄.
0: 네.
1: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우리 뇌란대 이야기되면 또 이 강철수 선생이가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입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에 이러한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특히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중약의 특색을 잘내서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처방을 내드리고 또한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말이죠. 친구를 결합하는데 연변에서 소문이 있습니다. 침을 잘 누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간담 비위장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말죠.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비뇨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이라든가 신절개행 지혜라 합니다. 이러한 말이죠. 비뇨기계통 질병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흉막염, 인후염, 비염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계통 질병 치료를 잘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하고 종류에 관계된 질병도 말이죠.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의 자궁지료에 이외에도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입니다. 여성분들이 월경이 거르지 못한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복루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비문증에 대해서 연구가 깊습니다. 회원증이라 하는데
0: 네.
1: 눈앞에 말이죠. 마치 모기가 말이죠. 날아다니는 이런 감을 환자가 느낍니다. 이러면 회원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한 가지 문의 없습니다. 저 숙원자를 예약합시다. 우리 할머니 어째 그 꿈때가 거기 어기막이니 그 빼 이렇게 나왔는지 어쨌는지 놀랐는지 불쇠를 걸지 못해놔서 가서 친구를 해볼까 안 해서 그랬거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2: 그래 됩니까?
1: 예,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옳은 거네.
1: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나는 예, 초약을 먹기 전에 위가 아프고 예, 그래서 그런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1: 네.
3: 예, 선생님 초약을 그런 쓰고서 예, 매이도 나고 등심도 납니다. 그래 예, 약을 더 쓰려고 예, 예약 하려고 합니다.
1: 예, 어느 분 후보입니까?
3: 아이 김태준 선생님 오셨습니까?
1: 아 우리는 길태중이 문진부입니다. 예.
3: 그게 내 어느 선생 가게 되면 니까
1: 아니 어느 병원에 댕겼습니까?
3: 길태중
1: 길태중의 문진부에 어느 선생을 보였습니까?
3: 길태중 문진부의 선생 박창호.
1: 예예예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1: 예, 연결됐습니다.
3: 예, 안녕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예.
1: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내일 북경에서 오시는 선새로 이야기하다 그럽니다.
1: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4: 예.
1: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예.
5: 예, 예약하다 그럽니다.
1: 어느 분을 보이시겠습니까?
5: 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북경에서 온 거기 전문가 선세 염지가 선세를 봤습니다.
1: 그럼 오늘 오후에 오세요, 예?
5: 예, 알았습니다.
1: 연결됐습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네, 어젠가면 예, 그 경수하고 그 요새만 투수 열심히 해가지고 강철수 선생님들 예, 가서 보였다 말입니다. 예,
1: 예, 예. 예,
6: 지금 약 저희들이 나 말입니다. 가서 침도 맞고 효과형 좋습니다.
1: 예, 예.
6: 그래가지고 네, 오늘 거기 가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6: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예.
6: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7: 예, 저는 예, 수원자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7: 뇌경색으로 인해서 예, 치료를 예. 받고 있는데 예, 효과 좋습니다.
1: 예, 예.
7: 오늘도 약 주러 가려고 그래요.
1: 예,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십시오. 예, 예.
7: 예, 수고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여보세요. 예,
1: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세요. 저 예약합시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다.
8: 아, 네, 저번에 박윤덕 선생님 저 약 썼는데
1: 예,
8: 예 효과형 좋습니다. 예. 오늘 또 가려고 그런다.
1: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8: 예, 예, 예. 예. 감사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오늘은 저이 강철수 선생이 강의 말이죠. 예, 통증을 잘 치료한다는데 중노년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말이죠. 허리, 다리 아픈 병증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토론해 봅시다. 중노년 분들 속에서 허리, 다리가 아프지 않고 그냥 살아왔다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노년에 들어가서 허리, 다리가 아픈 분이 많단 말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1: 안녕하십니까.
9: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9: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9: 우리는 둘 양수가 예, 일주일 전에 예, 길태중이 문지부로 갔다 왔는데, 박윤덕 예. 선생님을 보였습니다.
1: 예, 예, 예.
9: 그래,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오늘 또 가 보이려고 예약을 기타합니다.
1: 예, 예. 그냥 오세요, 어전에.
9: 예, 감사합니다. 예,
1: 연결됐습니다.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몇 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허리, 다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이 60% 내지 80%를 차지합니다. 예, 예, 그리고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85%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허리, 다리 아픈 것이.
0: 네.
1: 에, 중요하게 말이죠. 에, 경전저작이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예, 들어봤을 겁니다. 뇌증이라고 예, 뇌경에 예. 이런 경전저작이 있는데 중의를 배우는 사람들 꼭 이 저작은 읽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말이죠. 예, 소문에 매교 정미로리란 이런 말이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여나의 선즈후에
0: 무슨 뜻이죠?
1: 예, 그러니까 중요하게 말이죠. 장상학설이 있는데
0: 네.
1: 여기에 말이죠. 한 게 중요한 이론입니다. 예. 허리라는 것은 말이죠. 예. 콩팥이가 머물러 있는 붓고다. 예.
0: 네.
1: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0: 네.
1: 예. 그런데 콩팥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중의학에서 상당한 말이죠. 지위를 차지합니다.
0: 네. 신장이 튼튼해야 된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0: 네. 제가 어깨 통증과 경추신경통증이 아주 심해서 오랫동안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이래 목 같은 거 이래 돌리는 것도 아주 힘들게 하고 그랬던 건데.
1: 예, 예.
10: 예, 강철수 님한테 이제 침을 맞고 약을 먹었더니만 효과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1: 예, 축하드립니다. 예.
10: 예.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방문해서 침도 한번 더 맞고, 약도 좀 더 지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10: 예.
1: 안녕히 계세요.
0: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1: 안녕하십니까.
11: 예. 수건자 연계합시다. 수건자 과하러 합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11: 아, 허리, 다리도 아프고 병이 많습니다. 예. 약 몇 번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11: 예, 또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그러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1: 안녕하십니까?
1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예.
12: 예, 저는 당뇨병을로
1: 예.
12: 발이 전하게 발이 저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도
0: 네.
12: 하더라고요.
0: 네.
12: 그리고 맥이 없던 게 저 길태중이 병원에 박용덕 주임이 첨약을 쓰고
1: 예.
12: 좀 많이 나빠져서 지금 오늘 예약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12: 예. 예, 안녕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3: 예, 저는 예, 허리가 아파서 돌아 눕기도 바쁘고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1: 예.
13: 길태종의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나았었습니다.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예.
13: 예, 그래, 오늘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시면 네. 됩니다. 예.
13: 예, 감사합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4: 예, 수고합니다.
1: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14: 저는 길태병원의 환자, 원장 선생님이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예.
14: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그래서 예. 예하는 중입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1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6: 예. 네.
1: 안녕하십니까.
16: 예, 두부 선생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예,
0: 감사합니다. 예.
16: 수원도 안 보자고 한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16: 갖다 선을 내서 그런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6: 예.
1: 예.
0: 네.
1: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0: 네, 치료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17: 예, 저는 전화기는 도대체 한 서너 번 넣어요. 그래서 그 자지 못해가지고 저리 약 한 1년 썼고, 그리고 많이 마르고, 구슬땀이 되고 나요. 저 가면 식은 땀이 난단 말입니다.
1: 예, 예, 예.
17: 그리고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부딪히고 한데, 막 용돈, 선생님 약을 그 약을 썼으면 많이 도와줬어요.
1: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17: 소화도 잘 되고, 밥도 너무 많이 먹고,
1: 예, 예.
17: 잠 잘 자고, 그리고 선생님이 밤에는 서너 번 일어나던 게 조금 한 번 일어납니다.
18: 예, 예.
17: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예약하자고 받기도
18: 좀.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17: 예, 고맙습니다.
18: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9: 네, 수고하십니다.
18: 예, 네. 안녕하세요.
19: 저는 예, 당협회 있은 지 11년이 남은데,
18: 예.
19: 지금까지는 괜찮던 게 한 달 차에, 아, 낮에는 혈압이 이러는데, 밤이면 혈압이 자꾸 올라가서, 예.
18: 예, 예.
19: 게, 야, 바깥 먹어도 서였고, 요새는 게 이틀째 두 번 먹습니다, 혈압약을.
18: 예, 예.
19: 그래, 어느 분을 배우면 좋겠습니까?
18: 그럼 지금 소개라고 있는 전문가를 보이겠습니까?
19: 근데 내일 내일이 가야 되는데 여기 멀어서.
18: 내일이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이분이 내일 오전까지 문진하고 북경으로 돌아갑니다.
19: 예, 네, 근데 여기 7시 반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반 가야 되는데.
18: 어디 계십니까?
19: 그때 좀 예약해 주겠습니까?
18: 예, 됩니다.
19: 예.
18: 예.
19: 감사합니다.
18: 예, 예, 예.
0: 안녕히 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0: 여보세요.
18: 안녕하십니까?
20: 예, 안녕하세요.
18: 예.
20: 예, 길대중이 저 박창호 선생을 예약하시오.
18: 예, 어떤 상황입니까?
20: 예, 내 저번에 병한데 배 뽑고.
18: 예, 예.
20: 예, 맥이었고.
18: 예.
20: 저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18: 예, 그냥 오세요. 됩니다.
20: 예, 예.
18: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까 허리는 신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셨는데요.
18: 예.
0: 네, 설명 계속 주시죠.
18: 예, 중의학에서는 이 신장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0: 그렇죠.
18: 선천지보혈합니다.
0: 네.
18: 어째서 그러냐 하게 되면, 예, 그러나 하게 되면, 이 신장이라는 것은 말이죠. 예, 중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예, 인체의 생장 발효, 예, 그리고 생식, 예, 이걸 주관해 줍니다. 그리고 수액대사에를 주관해주고
0: 네.
18: 또 말이죠. 골격이라든가 에, 골수라든가 에, 머리카락이라든가 에, 청력에 듣는 거에
0: 네.
18: 이걸 주관해줍니다. 예.
0: 네.
18: 그런데 일단에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말이죠. 콩팥이 허약해질 경우에는 말이죠.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나의 선수부에
0: 네.
18: 허리라는 것은 말이죠. 콩팥이 머물러 있는 말이죠. 곳이다. 북고이다. 예? 그러니까 이 콩팥이 허약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북고인 말이죠. 허리가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허리라는 것은 신장의 전기가

0: 회집된 곳인데 말이죠. 일단에 콩팥이 허약해 되기 때문에 허리에 말이죠. 영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좋은 아침. 저희, 저도 저 수원가에서 그.
0: 길어봤으니까.
2: 예. 바꿨는데, 저희, 이 팔과 손이 저리고 하던 것이 친구력법과 약을 넣어가지고서 많이 나사졌어요.
0: 예.
2: 약이가 떨어져가지고서 오늘 그 예약하자고.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하루 네. 빨리 건강하세요.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콩팥이 허약해지게 되면 허리에 말이죠. 영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환자분들의 말씀을 빌어서 교대를 하자게 되면 허리가 시큼시큼 아파납니다.
1: 네.
0: 그리고 다리맥이 풀리거나 다리도 아파납니다.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등노년 분들이 이 허리 다리가 아픈 병증을 말이죠.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병들에서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오늘에 뭔가 이거 그 진찰로 가져오려는다.
0: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3: 아, 여주관은 그 치료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4: 네, 예. 그 강수임 선생님께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고 그런 게 주문 며칠 맞은 게 많이 효과 봅니다 지금.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4: 예. 그래 오늘 또 약도 또 찍고 오늘 또 가서 또 맞아 그랬다.
0: 예,
4: 많이 났습니다.
0: 예, 예. 났을 때 바짝 치료해야 되죠. 예.
4: 예, 예.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우리 중노년 분들이 허리 다리가 아픈 병증을 놓고 본다 할 때 지금 우리 진단학에서 보게 되면 이 질병이 가장 많습니다. 요토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요추간판 돌출증이라 합니다. 이 간판이라는 경우에는 말이죠. 수액이라든가 섬유안이라든가의 연골반 이런 것들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간판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면 말이죠. 어느 날인가 이 섬유안이 파괴됩니다. 파괴진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파괴진 이 부분에서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1: 네.
0: 흘러나온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말이죠. 조직들을 압박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골신경을 압박한다든가
1: 네.
0: 혈관을 압박한다든가 하여튼 간에 이런 압박 증세가 생기는데 특히 보게 되면 자골신경을 압박할 때는 말이죠. 허리가 아픈데 또한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허리가 아프면서 아래로 말이죠. 줄이 쫙쫙 뻗칩니다.
1: 네.
0: 심지어는 말이죠. 허벅다리라든가 발뒤끝이라든가 허리로부터 엉덩이 다리 말이죠. 발 여기에 다 영향이 갑니다. 아파난단 말입니다. 이 아픈 정도가 경감엔 말이죠. 그냥 아픈데 심할 때는 아픔으로 인해서 말이죠. 아예 말이죠. 걸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때 우리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게 되면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면 그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말이죠. 위축이 된단 말입니다. 이때는 정말 치료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중년 분들을 본다 할 때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협착증이 나타납니다. 요추에 있는 말이죠. 관도가 말이죠. 주관이가 졸바진단 말입니다. 이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척수라든가 신경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박하면서 허리 다리가 몹시 아프고 절연하고 마비되고 냉해지고 이러한 말저 증세들 나타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

0: 북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3: 연결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결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2: 연변 동부가 여객운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보호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해 얼음이 녹는 시기에 수질 파동 민감 기간에 국가평가 단면, 중점 하천과 호수 및 처음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체에 초점을 맞춰 집중 정돈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문제 향도, 원천 예방 통제와 폐쇄 순환 관리를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도나시 액목진 주월도하 연안에 들어서면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이 집중 질의를 거쳐 한때 강기슬기 오수선했던 하천 면모가 일신돼 강물이 맑고 제방이 깨끗하며 배수가 원활해 주변 생태 환경이 뚜렷하게 승격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액목진의 변화는 우리 주 하천 정화 행동 성과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얼음이 녹는 시기의 수질은 눈 녹은 물의 흐름, 잔류 오염물의 영향을 받기 쉬워 년중 물 환경 질의에 관건적이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 수리, 생태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는 관련 향진과 연동해 앞당겨 포치하고 전방위적으로 힘을 내 국가 평가 단면이 있는 하천과 호수, 지류 도랑 및 처음으로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치에 대해 그물식, 전면 피복 조사를 전개함으로써 오염원 지점, 오염 류형을 전면 파악하고 문제 장부를 내와 조사와 시정을 병행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실행했습니다. 하천의 중점 오염물에 대해 각지에서는 인원과 장비를 동원시켜 집중 정돈과 운반을 전개해 오염물이 집중적으로 강에 유입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하천과 호수 기슬기의 전반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했습니다. 도나시 액목진 당위석이 조백양입니다.
4: 四州河长办部署清河行动以来
2: 주하장제 판공실에서 하천 정화 행동을 포착한 이래 액목진에서는 구역 내에 23갈래 수계를 둘러싸고 두 가지 조사, 두 가지 정돈, 두 가지 실시를 약착했습니다. 즉 하천을 조사하고 강기슬기를 조사하며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정돈하고 짚을 정돈하며 책임과 시정이 실시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연 600여 명의 인력과 연 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내 수역 강기슭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 힘을 내 문제 반응을 엄밀히 방지하고 액목진의 맑은 물을 잘 지켜낼 것입니다.

0: 하천 정화 행동이 깊이 추진됨에 따라 향촌의 하천과 호수의 면모가 크게 개선되고 대중들의 생태 획득감, 행복감이 끊임없이 증강됐으며 하천을 보호하고 물을 사랑하는 것이 점차 전민의 자각으로 됐습니다. 도나시 앵목진 앵목촌 초민 증류매입니다. 집중 처리를 거친 후 지금 하천이 깨끗해졌고 기슭도 부르러졌습니다. 우리는 식사한 후 별일이 없으면 하천 주변에 와서 산책도 하고 신체 단련도 합니다. 지금 환경이 좋아지니 기분도 좋고 살기도 매우 편합니다. 하천 정돈을 전개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오염 치리와 관리 통제를 다 잡아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의 규범화 정돈을 강화하고 연선 촌진의 오수 처리 공장, 중점 공업 기업 등 오수 배출 주체를 주시했습니다. 올 들어 하천 정화 행동과 아름다운 하천 호수 건설을 결합해 오수 배출구에 대한 규범화 승격 개조를 실시하고 전 시간대 온라인 감측, 전 과정 정보 공개를 실시해 오수가 강에 유입되는 마지막 관문을 튼튼히 지켰습니다. 왕청현 오수 처리 공장 주황 통제과 과장 루입니다. 우리는 COD, 암모니아성 질소, 총린, 배수류량 등 관건 수치를 실시간 성환경 감측 플랫폼에 전송합니다. 일단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근원을 찾아 처리해 방류수가 안정적으로 1급 A 배출 표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합니다. 주 수류국 하장제 사업처처장 챙룡수입니다. 올해 봄철 하천 정화 행동에서 우리는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 정돈, 하천 쓰레기 정돈에 초점을 맞춰 일상 순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각 현시, 향진의 수역과 기슭, 동시 치리를 지도해 전주 물환경 질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해 각급 하장, 호장의 직책을 단단히 다지고 상시화 관리 보호 기제를 수립 건전히 할 것입니다.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이 가동된 이래 전주 쪽으로 하천 및 양안의 각종 도시농촌 폐기물 4,502립방미터를 정돈했으며 발견, 이첩, 처리, 반영의 전사슬 폐쇄순환 기제를 엄격히 실시해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고 반등하지 않도록 확보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생태환경 선전 강도를 높이고 상시적 하천 정화 행동으로 생태보호 성과를 공고히 하며 장기 효과화 관리보호기제로 록수청산을 지켜 전주생태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수생태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1: 5월 24일 우리조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5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1건, 중점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9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1건, 혼천시 2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1건, 안도현 5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를 차지합니다. 연길 문화관광 특색을 깊이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연길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길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는데 20여 명의 1인 미디어 달인들이 현지 방문, 몰입형 창작을 통해 신매체 시각에서 연길 이야기를 발굴 전달했습니다. 이번 답사 활동은 로선이 풍부하고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1인 미디어 달인팀은 먼저 핸즈커피숍에 들러 연길커피의 도시 특색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레저문의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을 찾아 사회구역 모습, 민생봉사와 일상생활을 기록하며 연길 기층생활의 온정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5월 정향산장에서 자연 풍경과 특색 미식을 체험하면서 연길의 다양한 생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답사 활동이 끝난 후 전체 인원은 연구 토론회를 열어 창작 경험을 교류하고 전파 기법을 공유했으며 연길 생활 화제를 둘러싸고 주제를 다듬고 내용 발표 계획을 명확히 하여 연길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0: 광범한 여객들에게 편안하고 원활하며 만족스러운 출행 체험을 제공하고자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 로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 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중심 버스역 매표 창구에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 발급 지점이 추가됐고 삼일꾼들이 승객들에게 통근 카드 수속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는 사용기한 제한이 없고 오프라인으로 버스역에서 양도할 수 있으며 친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승객의 출행을 더욱 명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변 동부가 려객운수 집단 위원회사 연길 중심버스역 판공실 3일꾼 장정정입니다. 광범한 여객들에게 보답하고 민생의 혜택을 주기 위해 연변 동부가 려객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카드를 내왔습니다. 일반 버스표 가격은 1인당 45원인데 통근카드 가격은 40원이고 상무차 표 가격은 1인당 70원인데 통근카드 가격은 60원입니다. 현재 2개월 활동기간 버스 통근카드는 35원, 상무차 통근카드는 55원의 활동 가격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출행 로선도 승격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연길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로선을 이도백화 연길 울라지보스토크 연결 수송 로선으로 승격했는데 연길 수송 탑승권을 구매하면 1회 동안 임의로 연길에서 출경할 수 있어 여객들이 장백산과 러시아 관광을 떠나는 데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주 장애인 연합회, 주 문학예술계 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연변주 문예 자원봉사자 협회에서 주관한 예술로 연변을 따뜻하게 하고 한마음으로 장애인 돕기 523 13번째 중국 문예 자원봉사자 봉사일 기념 및 36번째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 주제 문예 공연이 일전 연길시 아리랑 중심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공연은 다채로운 문예 종목으로 사회에 관심을 전달하고 장애인 돕기 기풍을 고양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합창단은 격앙된 목소리로 조국에 대한 깊은 정감과 찬사를 표달했습니다. 민요 련창은 우아한 노래소리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정감을 전달하고 휠체어 춤, 북소리 변강의 울려 퍼져는 자립자강의 견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 동경 등 종목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진실되고 소박한 공연은 사회에 크나큰 사랑을 전달하고 장애인 연합회의 융합, 평등, 공유의 리념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장애인을 돕고 지지하는 량환 기풍을 선양했습니다. 거시안 집단과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는 일전 용정 해랑강 축구문화 소진에서 타이틀 스폰서십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협의에 따르면 양측은 후원, 선전 합작, 경기 협력 등 분야에서 심층 협력을 펼치게 됩니다. 2026 시즌 거시안 집단은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에 600만 원의 자금을 후원하고 한 차례 경기 승리 상금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거시안 집단은 구락부 건설, 선수 훈련 및 경기 보장을 지원합니다. 의식에서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는 거시안 집단의 타이틀 유니폼을 증정했고 량측은 한마음으로 협력해 장기적인 공영을 실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거시안 집단 리사장 박걸입니다.
2: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나리라 꼭 믿습니다. 연변 축구 화이팅!
1: 5월 23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 축구연맹전 개막 경기가 장춘, 심양, 할빈, 후커트 등 4개 도시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국가 북방 축구훈련기지에서 후커트 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에서 두 팀은 공수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최종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전반전 5분경 연변팀이 전방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왕자팀이 슈팅을 날렸지만 공이 골대를 스치며 빗나갔습니다. 경기 10분경 왕호월이 프리킥을 공을 상대 박스 안으로 띄웠고 정천기가 헤드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13분경 리진이가 크로스를 올렸지만 골문 앞으로 쇄도하던 정천기의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26분경 코너킥 기회에 리진이가 올린 공을 섭신가가 헤드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41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때린 슈팅이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44분경 측면에서 진호그가 올린 크로스를 왕자침이 헤드로 마무리했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은 0-0으로 종료됐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연속 코너킥 기회를 얻었지만 결정적인 공격 찬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53분경 장수영이 상대 박스 외곽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60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리진이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공이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지만 주심이 선제 파울을 선언하며 아쉽게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3분경 왕호월이 파울을 범해 주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연변팀은 진호거와 섬자호를 빼고 김수진과 장자기를 교체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연변팀에게 득점 기회가 있었으나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진입니다. 우선 저의 활약이 만족하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해 팀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코트 대표팀 선수 장가명입니다. 연변팀은 매우 끈기 있는 팀이며 실력도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이 모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축구팬 김홍봉입니다. 우리 연변 축구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이 점점 더 잘해서 우리 연변 축구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봉입니다. 오늘 경기장에 오신 모든 축구팬들, 특히 연변에서 온 200여 명의 원정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를 잘 치른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감독진이 경기 전에 지시한 전술적 의도를 수행했고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격면의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더욱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코트 대표팀 감독 류월애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연변팀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경기 전 배치에 따라 준비한 내용을 잘 수행했습니다. 오늘 후코트 팀의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후코트 시의 축구 팬들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40분 연변 대표팀은 심양 대표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동북축구연맹전 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네,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6.1 국제 아동절이 한 주 앞으로 성큼 다가가는데요. 네, 이날만큼요, 놀고 싶은 것도 마음껏 놀 수가 있고, 또 선물도 하나름 받을 수가 있는 꿈 같은 날이기도 하죠. 네, 애들 뿐이 아닙니다. 온 집안이 어린애를 중심으로 다 함께 즐기는 명절이잖아요. 네, 오늘 저희 프로에서는요, 다가오는 6.1 국제 아동절을 계기로 동년의 행복을 둘러싸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심리상담사 백림영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오늘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29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13도입니다. 우리 주 삼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이고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2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심리상담사 백림영 선생님께서 저희 생방송실에 연합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6.1 국제아동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명절을 계기로 해서 오늘 동년의 행복을 둘러싸고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예, 백 선생님의 동년은 어땠습니까?
3: 아, 네. 저희 동년을 생각해보면요. 저는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또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즐거운 기억도 있습니다.
0: 네네.
3: 네. 그래서 뭐 동년 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색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말이 있지요. 예, 우리 행복한 동년은 평생을 치유하고 불행한 동년은 또 평생으로 치유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듯 이 중요한 동년이 행복하려면은요. 저는요. 정서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정서가 즐거워야 되죠. 네. 세월이 흘러갈수록 동년하게 되면 뭐 나이가 들어도 새록새록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추억을 더듬는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동년의 추억. 행복한 동년은 행복한 정서에서 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정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3: 네.
0: 이 정서란 무엇을 말할까요? 정서.
3: 네, 우리 정.

0: 서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평소에 말하는 마음인데요. 마음이나 기분 이런 단어들인데요. 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인데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이 오면은요, 이 기분이 좀 좋은 사람들은 아, 온 세상이 하얗고 화사해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이 녹을 때 바지가랑이 튀고 미끄러워서 싫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네. 또 비가 와도 어때요? 비가 와도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공기가 맑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기분이 싫은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날씨가 우중충해서 싫다고 하지요. 네. 자, 이렇듯 마음이 즐거운가 아닌가에 따라서 같은 현상인데 다르게 반응하게 되고 또 사유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 결과도 달라지게 되지요. 네. 그리고요, 또 어때요? 마음이 즐거우면요, 우리 능력도 잘 발휘가 됩니다. 예.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날에는 헬스를 하러 가도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즐거운 날에는 집중이 잘 되고요. 힘도 잘 나죠. 그런데 또 어때요? 이 기분이 안 좋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날에는 힘을 쓸 수가 없지요. 네. 그리고 또 아이를 즐겁게 학교에 보낸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편안하고요. 혹시 또 남편하고 싸우기라도 하고 출근을 하는 날이면은 무슨 일을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뒤숭숭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은 또 기분이 좋으면 성과가 더 잘 되긴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여기서 또 리성적인 사람들은요, 그나마 괜찮아요.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좀 있어도 어느 정도 걸러내고 할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자주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면은 우울이 오거나 이런 질환에 걸리는 것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정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서가 좋게 되면은 모든 일을 해도 신나고 즐겁고 밥맛도 맛있고 일을 해도 신나고 그러잖아요.
0: 네.
1: 정서가 그러니까 이 정서는 아동이 행복하게 잘 자라기 위한 필수 요인이라고 봐도 되죠.
0: 네, 그럼요.
1: 그러니까 뭐 정서는 뭐 아동이 행복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필수 요인이라고 봅니까? 어때요?
0: 네, 그래요. 정서는 아동이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필수 요인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정서가 언제부터 생겨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오늘 주요하게 할 얘기는요, 정서가 안정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언제부터 형성이 되었는지 여기에서부터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정서. 그러면은 이렇게 동료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정서가 잘 안정되게 하려면은요, 어떤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0: 네네네. 방법이 있죠. 네. 네. 제가 여기서 먼저, 그러면 이 정서가, 이렇게 중요한 정서가 언제부터 형성이 되는지 여기서부터 얘기를 조금 나눌게요.
1: 네. 네.
0: 자, 첫째 정서는 대아기부터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대아 시기에 영양가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또 엄마의 마음이 편안하다면은요, 이 아이가 정서가 아주 편안하게 자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태교는요, 엄마의 든든하고 편안한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편안하다면요, 특별하게 태교를 챙겨서 하지 않아도요, 이 아이가 아주 느긋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잘 자라게 되고요. 만약에 엄마가 이 태교를 꼬박꼬박 챙겨서 잘 했어요. 뭐 오늘 노래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요가를 했는데 만약에 엄마의 마음 상태가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불안한 마음을 고스란히 물려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의 심태가 아주 중요하죠. 예. 예. 그리고 보면은 보통 첫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혹시나 내가 또 안 좋은 거를 봤을 때, 또 안 좋은 거를 들었을 때 아기에게 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걱정은 태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아기가, 네, 아기가 무럭무럭 잘 자란다 믿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이런 의료기술도 되게 발달했죠. 네. 그래가지고 정기검진 할 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기에게 좋다는 안택 같은 거를 써줄 걸 써주고요. 예, 이러면 아기들이 잘 자랍니다. 예. 예. 그래서 이때 엄마의 심태가 중요하고 또 이런 엄마의 심태가 변환하려면은 우리 아빠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아빠들이 또 우리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죠. 해줘야 되겠죠.
1: 정서였던 파동이 없이 그냥 기쁜 일만 있게끔 맛있는 음식도 좋고 좋은 얘기도 좋고 네. 주변에서 잘 거들어줘야 되죠. 네, 이 심태교 네. 시간에는
0: 네.
1: 그렇다고
0: 그럼요. 네. 네. 네.
1: 제 아들도 뭐 결혼을 해서 아이 키우고 뭐 해서 보니까 제가 키울 때는 뭐 출근을 바빴는지 몰라도 제 아이 하는 거 보니까 네. 너무 자상하고 잘하더라고. 우리가 할지 몰랐었는데 그렇게 생각 밖으로 잘해주더라고요. 제 아내고 제 아이라니까 뭐 평소에 아이 갖고 물도 먹고 술도 먹고 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다가도 네. 제 아이가 태어난다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네.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기도 했었는데 그때 어저께 일 같은데 뭐 쭉 몇 년이 지났어요.
0: 네.
1: 그러면은 정서는 언제부터 형성이 된다고 이제 봐야 합니까? 어때요, 이거?
0: 네, 예. 예, 정서가 대학이부터 형성이 되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 정서는 이 출생을 해서도 계속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0세부터 6세까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인생의 인격이나 그다음에 정서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요. 0세부터 6세에서 기본상 다 형성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시기에 형성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또 0세부터 3세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0세부터 3세까지는요. 기본적인 이 인격의 색채가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1: 네. 인격이 만드는 시간이에요.
0: 예. 그래서 이 인격의 색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만의 어떤 기분이 많이 들어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많은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픔이 많은 아이가 있고 뭐 또 긴장함이 많은 아이가 있고 등 다양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즐거움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들은요. 놀다가 좀 다쳐도 넘어져도 하하 웃습니다.
1: 방금 그렇죠.
0: 네네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요. 놀다가 넘어지면은 어때요? 짜증을 부리는 아이들도 있고
1: 오래가죠.
0: 오래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 탓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이 자책감이 많이 생기면은 자기 탓을 하고요. 이런데요. 그래서 이 0세부터 3세까지는 한 사람만의 기본적인 색채가 늘어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정서 면도적으로 키우면서 여러 가지로 알 것 같은데 또 모르고 자세히는 모르지 않아요.
0: 네.
1: 뭐 아이는 아이대로 커가겠지 뭐 이럴 애들은 다 비슷하겠지
0: 네.
1: 뭐 그러려니 뭐 이렇게 지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자상히 뭐 지켜본다든가 성장을 떠밀어준다든가 이런저런 그런 것을 보니까 애도 영세부터 커가는 과정에 참 손길에 많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돼요.
0: 네네.
1: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어서 정서는 형성되는 그 초기부터 네. 엄마의 정서와 밀착이 되어 있다고 이제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데 어떤 아이는 잘 적응이 되고
0: 네.
1: 또 어떤 아이는 힘들어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엄마의 임신기 정서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정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한 사람의 정서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는 얘기를 또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0: 네네 맞습니다. 이것이 어떠냐면요. 금방 얘기를 드렸다시피 대학이의 기본상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0세부터 6세까지 형성이 되지요. 그중에서 0세부터가 3세가 관건이고요. 또 그중에서도 0세부터 1세가 관건 중에 관건입니다.
1: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렇다 어떻게 그게 관건이 되나요?
0: 네. 자, 그게 어때요? 신기하죠?
1: 네.
0: 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런데 신기한 게요, 아기들이 있잖아요. 1세 안에 돌 전에 아기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돌아 앉아가지고 뒤통수를 봐도요, 엄마의 기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0세부터 1세 사이의 아기들은요, 특이 공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를 캐치하는 능력인데요. 이게 왜서 그러냐면은요, 이 사람이 대뇌 구조상요, 두뇌 구조상, 우리가 두뇌를 3층 구조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1층 구조는 우리 생명의 뇌라고 합니다. 그럼 생명의 뇌는 언제 형성되냐면요,

0: 0세부터 1세 형성됩니다. 네. 그리고 1세부터 3세에는 정서의 뇌, 그리고 우리 이성의 뇌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뇌는 3세 이후부터 정식으로 형성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유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전에 아이는 먼저 정서가 발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그 정서에 대한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0세부터 1세 사이에 이 정서가 가장 많이 발달하고 또 이때가 가장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엄마와의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제일 처음 엄마와 이렇게 관계를 하잖아요. 네. 관계를 하면서 사회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엄마가 나에게 잘해줬어요. 예. 네. 그래서 엄마가 믿을 만하면은, 아, 이 세상이 믿을 만하구나. 이런 무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엄마를 믿을 만하게 이렇게 나를 잘해줄 수 있게 하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믿음하고 자신감으로 앞으로 계속 사회생활을 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세부터 1세가 관건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 뭐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나 아니면 정신 분열 같은 이런 각종 정신질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0세부터 1세에 여기 뿌리가, 예, 뿌리가 심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이 어렸을 때 심어져 있던 씨앗이 이렇게 억압됐던 기분이 쌓이고 쌓였다가 때가 되면은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도화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1: 이 성장기 후에 계속해서 정서가 뭐 0세부터 시작을 해서 3세 또 0세부터 뭐 4세, 5세, 6세까지 자라는 그런 경우에 시기마다 좀 더 다르다고 이제 봐야 될 텐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0세부터 6세까지 어떤 양육을 받는가에 따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정서 근간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0: 네.
1: 그만큼 0세부터 6세까지 육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좋기는 0세부터 3세까지 엄마들이 직접 돌아보라고도 합니다만은
0: 네.
1: 돌보라고 하는데 뭐 그런데 여건상 엄마가 돌볼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출근적이고 뭐 이러서 이렇게 일이 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0: 있지요. 네, 많지요. 네, 엄마들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라 하면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으냐 하면은 되도록이면 이 정서가 안정된 분, 네, 가족들 중에 정서가 안정된 분이 양육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떨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양육자가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1: 네.
0: 네, 또 그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이 불안정하게 양육자를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요. 네.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한다 할 경우에는요. 아이한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교대를 해주는 과정이 아주 필요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아주 어리다 보니까
0: 네.
1: 바꿔주더라도 뭐 네. 아이가 좋아하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도 편안하게 뭐 잠자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안다 인지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집안의 자녀가 정서가 안정되게 함에 있어서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까?
0: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면은 나눌 부분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네. 오늘 몇 가지 우리 중점을 골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 네.
0: 예. 자, 그 이렇게 당연히 즐거우려면은요 정서가 즐거운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적절한 사랑을 주라 이러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적절한 사랑이란 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라 이런 것입니다. 예.
1: 네.
0: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아이는 목이 말랐어요. 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엄마가 몰라가지고 과자를 줬어요. 예, 그러면 이때 이 아이는
1: 근데 그 애들이 눈빛의 예. 소리라는 그게 언어가 있대요 보니까.
0: 네네네.
1: 응아 또 길게 자르고 파장해서 뭐 물 먹고 싶다, 뭐 전 네. 먹고 싶다, 음식 먹고 싶다, 그걸 어떻게 시끄럽다, 뭐 피곤하다, 자려고 한다, 뭐 이런 게 다 뭐 그 순서가 있대요.

0: 잘 모르겠는데 저는.
1: 그거를요. 저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마가 되기 전에 리런적으로라도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런적으로 배우고 들어가고 근데 이것이 어른이 얘기처럼 어가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 엄마가 그 엄마의 감성, 사랑 이런 걸 발동해가지고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봐야 돼요. 아, 이것이 저번엔 이렇게 울었을 때 이렇게 줬다니까 아이가 좋아했다. 이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의 또 이 감각 이런 것도 배합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 응아응아 원한가고 이렇게 길게 응아응아 하는 거하고 또 응아응아 뭐기도 좀 다 다르죠. 조금씩은
1: 다르죠. 그리고 응애 응애도 있고 이렇게 울고 또 다 달라요.
0: 맞아요. 네네. 그 소리가
1: 예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보면 감으로 와요. 감으로 아이가 추워서 우는구나,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아파서 우는구나, 예 와요. 근데 또 이때 어때요? 만약에 아이가 추워서 우는데 배고픈 줄 알고 젖을 탁 물려줬어요. 예.
0: 애가 그치고 벗고 우는 품속에서 잠이 들고 새근새근.
1: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거를 잘 알아주는 것이 여기 저기 엄마, 저버 엄마들이
0: 원하는
1: 사람. 네네 배우면서 또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뭐 아이가 어떻게 뭐 노는 놀이도구로 뭐 크게 놀지 않으니까 애가 버채가 나고 어떻게 눈을 떠서부터 발버둥 뭐 손짓 하나 눈빛 하나 음색 하나 잘 살펴봐야 되죠.
1: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이를 키워가면서 알아야 되겠죠 아이한테. 네. 물론 금방 갓난 아기일 때 다 안다는 것은 이것은 어렵고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 마음을 써가면서 자기 아이한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점차 아이가 커가면서 우리는 이 아이의 기질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밖에 나가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 그때 이 밖에 나가 노는 것이 활동적이고 좋다라고 해가지고 조용한 것이 좋아서 집에서 레고를 놀거나 이런 아이인데 길을 쓰고 밖에 나가 많이 놀아라 한다거나 쟤네들하고 같이 어울려라 하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아이 밸런스에 맞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0: 뭐 첫째, 둘째, 셋째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1: 네. 자.
0: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집안의 자네가 정서가 안정이 되게 하려면은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자, 그 둘째로는요, 예, 무조건 사랑을 주라 이런 겁니다. 예, 예, 이 무조건 사랑을 주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우리 그 부모님들 아이가 시험을 잘 맞으면은 환하게 웃어주고 잘 못 맞으면은 험한 기색을 보인다든가, 예, 이런 정황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사랑을 받고 잘 못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이런 무의식이 생겨나게 돼가지고요. 이럴 때 좀 조용하고 그다음에 순종적인 기질의 아이들은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되냐면은 지나치게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지나치게 완벽하게 하다 보면은요. 다른 재능들이 다른 지능들이 골고루 발달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네. 그래서 보면은 공부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사귀기거나 아니면은 이 생활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이면은 이 10시간을 전부 다 공부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가밀도 하면서 생활 능력도 길러라. 예. 이런 것이 바람직합니다.
0: 네. 그래요.
1: 네.
0: 우리 상담사님께서 뭐 적절한 사랑을 주라, 원하는 사랑, 무조건 사랑 뭐 얘기를 해주는데, 또 어떤 데는 뭐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여기서 중점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의 욕심과 그 부모님의 어떤 기준을 내려놓고 아이와 분리해서 아이 자체만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있죠. 네. 근데 또 공부는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사교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생활 능력이 발달했다거나 이 각종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면은 공부는 잘한 아이로 받아들이고, 내 아이가 공부는 못하는데 뭐 또 생활 능력은 발달했다, 그러면 공부를 못해도 그 부분은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한 아이는 말을 하면서 살면 되고, 그다음에 또 그림이나 잘 그린 아이들 있죠. 네. 그래서 그림이나 잘 그린 아이들은요, 이런 설계 쪽 같은 것을 할 수 있고요.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아이는 기계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 우리 공부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시죠. 네. 그런데 사실요, 꼭 명문대에 가야만 출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옛날에는 어째서 꼭 대학 했냐면은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정말이지 대학에 붙어야만 분배를 받고 공인이 되고 정말 힘들이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아니면 정말 평생 그 밭에서 김을 매다가 예, 그랬으니까. 네,
0: 그런
1: 옛날에는
0: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1: 네, 예. 그럼요. 리해가 돼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대학에 붙어야만 출세를 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날은 조금 길이 넓습니다. 네, 그래서 참 행복하죠. 다양한 자신의 재능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아주 발달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각자 발달한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요. 자, 혹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 대학 지망을 쓸 때요. 대학 지망을 쓸 때, 학교가 먼저일지 아니면 전공이 먼저일지 이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예. 예. 자, 우리 잠깐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0: 네,
1: 우리
0: 네.
1: 아나운서님은 학교가 먼저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전업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0: 학교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공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난 노래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좋아하면 그 방송 아니면 노래 쪽으로 가야 되지. 학교도 물론 명문대 학교에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이면 가야 하고,
1: 네.
0: 그 수준 아니면은 자기가 해야 할.
1: 네, 네.
0: 취향에 따라서. 그 취향이 네. 한 사람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진로를 선택을 해주니까.
1: 그럼요. 네.
0: 재능을 키워주죠.
1: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학 지망을 선택할 때도요, 학교가 먼저가 아니고 전업이 먼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선택이 노력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택이 맞으면은요, 이 노력이 유효합니다. 네. 선택이 맞고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택이 틀렸으면요, 이 노력이 힘들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0: 그런 어떤 대학, 명문대학을 보게 되면 청와대학이다, 북경대학이다, 뭐 상해복단대학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 대학 나왔으면 귀가 번쩍 뛰기도 하겠습니다만, 전공을 뛰어나서 물론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이 전공도 이제 잘한다고 봐야 되죠.
1: 네네. 네. 근데 이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재능과
0: 그렇죠.
1: 취향을 알고, 금방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예술 쪽에 재능이 있는 친구다 하면은 꼭 그 명문대 높은 점수의 대학보다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겠는가.
0: 네.
1: 이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0: 그래서 선택 노력보다 중요하다. 뭐 또 어떤 그러면은 어떤가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주위에서 떠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나는 정말 있는 힘껏 다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왜 이러나.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안타깝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선택에서 여기 오차가 난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요, 포기하고는 다릅니다. 네. 포기라는 것은 어때요? 내가 하다가 어려워서 그만두는 것이지,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은 나한테 맞는 것으로 다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자신한테 대한 책임이고 또 이런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 어때요? 호랑이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0: 뭐 호랑이는 네. 육류 육식 동물이니까
1: 네네.
0: 뭐 풀보다는 뭐 고기 쪽으로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뭐, 네, 사냥을 하고.
1: 네. 자, 호랑이는 고기를 먹고 살고요. 토끼는요.
0: 당연히 풀 먹고 살고
1: 네.
0: 거기에 맞는 거.
1: 네.

0: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토끼한테 그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1: 너무 불편하고 싫을 정도고 네. 죽을 맛이겠죠.
0: 그렇겠죠. 소화도 안 되고 네. 네. 나중에 탈이 오겠죠. 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우리 아이가 토끼인데 토끼 같은 아이인데 봤으니까 저 호랑이 같은 아이들이 좋다. 정적도 왕성하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호랑이는 숲속왕이니까 내가 호랑이처럼 살아라 라고 해서 이 아이를 호랑이처럼 요구하고 호랑이처럼 이끈다면요 이 아이는 토끼도 아니 되고 호랑이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토끼는 토끼대로 그냥 풀을 먹고 살게 하고 또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조금 사납고 이런 경향도 있지만 어때요? 또 그런 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길러주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1: 그 갖고 있는 그 재능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0: 네네.
1: 그다음에 또 인정해주는 면도 있습니까? 어떻게?
0: 그럼요. 네. 자, 넷째로는 아이를 인정을 해주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 네. 같은 문맥으로 우리 또 인정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잘 들여다보면요. 인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자, 연기를 좋아하고 무대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전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고 관심이 중요한 분들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따위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고 목표나 성과만 필요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도 어떻게 잘 들여다보면은 그것도 결국은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네. 그런데 또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라고 했는데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 인정을 해주죠. 이렇게 얘기하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아침에는 맨날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예. 예. 하지만 이것들이 다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인정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만약에 밥을 한 숟가락 먹었어요. 네. 그러면 밥을 한 숟가락 먹었다, 숟가락을 들었다는 것을, 아이고, 오늘은 숟가락을 듣고 밥을 먹었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지각을 해도 어때요? 학교를 갔잖아요. 거기에서 엄마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시는 이런 태도도 바람직하고요. 책을 오늘 만약에 15분을 읽기로 했어요. 근데 1분만 읽었어요. 거의 들었다 놓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오늘 책을 드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엄마들이 또 특히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 이제 보면 다 유치원 단계까지는 괜찮아요.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숙제가 10문제인데 정말 2시간 시간을 했는데 한 문제를 했어요. 예, 이럴 때 엄마가 열불이 나죠. 예,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좀 일어나갔다 어디 갔다 오세요. 네, 그리고 좀 밖에 나가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인정을 해주냐면은요 열 문제 중 한 문제를 했다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라 이런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못 푼 아홉 문제 걸리면은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봐라 너 열 문제인데 아홉 문제만 나 못했잖아 이렇게 하면요 이 엄마 자체가 딜레마에 빠져서 이튿날에 공부할 때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무의식으로 출발하게 되고요. 아이 자체도 그래요. 아, 이 공부한 시간은 또 힘든 시간이구나 불쾌한 시간이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혈류도 안 나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해줄 때는 1부터 시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이 10이 되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요. 자신이 아이 기준에 맞추세요. 외부의 선에 맞추다가는요. 아이가 자칫 로봇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 과잉보호를 하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1: 과잉보호 너무 감싸고 돌지 말고.
0: 네네. 네. 아주 중요한 여기 대목입니다. 예. 아이들을 이 정서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는 해줄 것은 해주되 해줄 것은 해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럼 그 해주지 말아야 될 것에서 첫 번째가 바로 과잉보호에 속합니다. 예. 그럼 이 과잉보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아이가 자기들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엄마가 못 기다려서 급해가지고 미리 해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아이가 한 달 정도가 되다 보면은 자기 손으로 밥을 떠먹으려 하죠. 예, 이렇게 다 널어놓으면서도 근데 이때에 이 부모님들이 그 거두기가 힘들잖아요.

0: 사실은 먹여주는 것보다 거두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떠먹여주죠. 네. 그린다든가 또 아니면 아이들이 한 3세가 되면은요. 자기절로 옷을 입으려 한다든가 신발을 신으려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자기절로 할게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사실은 독립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아주 좋은 대목이에요. 그러면 이때 엄마 아빠가 좀 갑갑하시더라도 그냥 아이가 하게 기다려주고 바라보는 이런 바라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예? 네. 근데 제가 또 예를 한번 들기셔에 놀이터에 가보면은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는데 아이가 위에 있는 아이가 있고 아래에 있는 아이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 사실 봅니다. 사실 아이들도 다 관찰할 줄 알아요. 그래서 위에 아이가 쭉 보죠. 이렇게 아 저 위에 아래에 있는 아이가 지금 올라가는 것인지 피하는 것인지 상황을 보면서 내가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기다릴 것인지 살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미리 훌 들어서 내려놓습니다. 네. 그럼 이때 엄마의 출발점은 사실 상대에 대한 레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의 아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출발점인데요. 조금 더 아이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아주 유익합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지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게 되거든요.
1: 네, 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어서 문제 네. 우리 선생님 준비해온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네.
1: 계속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0: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절로 직접 경험하고 해보는 것이 충분한 내적 동기를 만듭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끼리 서로 관찰을 잘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예, 이런 부딪혀보고 겪어보게 하는 것이 좋아요. 네.
1: 그래요. 네. 그러면 이미 6세가 넘었고 성인이 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괜찮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또요 가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재굴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소성도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아요. 보통 12세 전에는 문제가 보이더라도요 이것을 기회로 장담을 통해서라든가 엄마의 이런 태도의 개선이라든가 통해서 많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또 중2 때쯤 있잖아요. 이때는 사춘기가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에도 아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성인들은 또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자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만 매치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예,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네.
1: 그래요. 뭐 아이들도 뭐 바르고 씩씩하게 자람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도 주의해야 할 점들 많고 뭐 어려서부터 또 성인이 돼가기 때문에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해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0: 네.
1: 좋은 뭐 행동이라든 언어라든가 또 좋은 엄마 또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한테서 좋은 친구들한테서 배우는 것이 참 이모저모로 저는 많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로 선생님과 함께 아이의 바르고 씩씩한 그런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행복한 동료를 위해서 이 정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린이 명절을 계기로 자식들의 유년기 부모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노력으로 어린이들 모두가 꿈을 지니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동료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